0: 네. 막 원래는 키르기스탄 교민들은 한국에서 많이 살고 계시거든요. 이 방송을 들었다라면 여러분들 키르기스탄을 잠시라도 갔다 오는 것처럼 고향을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에서는 우리 키르기스탄의 거무지와 소사시 마나스 그리고 다양한 예술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키르기스탄과 한국인의 문화가 너무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유산을 지키고 있고 그걸 더 이어서 다른 세대에게 더 다음 세대한테 물려주는 거를 큰 의미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같습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주신 아이필이 어떤 기분이신가요? 오늘 어떠셨어요?
1: Бүгүнкү берүү аркылуу кыргыз маданиятын бөлүшүүгө мүмкүнчүлүк болгонуна кубанычтамын.
0: Чончижа Яробун, Онул K2K радио хамке чүшөсө чинчимимиру камса хамнида. Онул Киргиз чонтон ымакка аки, кригу минсок есури дие арабуасымнида.
1: Урматтуу каармандар, биз менен бирге болгонуңуздар үчүн чоң рахмат. Кыргыз музыкасы элдерди жакындатсын. Маданияттар ортосунда достук бекем болсун.
0: 지금까지 진행자 아이레입니다.
1: 전화 이별이 불도.
0: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지금 노래 시간입니다.

스포츠 전북.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북입니다. 매주 월요일이면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는데요. 오전 10시를 기다리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스포츠캐스터 신봉철입니다. FM 93.5MHz로 청취해 주시고요. 유튜브 방송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실 때에는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오늘도 북중미 월드컵 대회부터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9일 2차전 경기에서 대한민국은 멕시코에게 아쉽게도 1대0으로 패했습니다. 그렇게 멕시코의 찬스를 잘 막아내던 김승규 골키퍼가 한 번의 실수로 골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김승규 골키퍼를 탓하면 안 됩니다. 두 번의 예선 경기에서 김승규 골키퍼가 막아낸 골이 더 많습니다. 자, 여러분 화이팅 김승규입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전반전부터 얘기를 해보죠. 전반 15분에 손흥민의 로빙 슛을 시도할 때 옵사이드 판정으로 선심의 깃발이 이미 올라갔었습니다. 전반 40분에는 황인범의 크로스를 서령우 선수가 슛을 시도했으나 골대를 빗나갔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후반전을 볼까요? 코너킥의 볼을 이한범의 헤더 슛이 있었으나 골 아웃되는 장면이었고요. 엄지성의 크로스를 조규성이 시도한 헤더 슛은 정말 골대로 빨려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멕시코 골키퍼의 선방으로 너무너무 아쉬움이 매우 컸던 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돼서 1대0으로 패하고 말았는데요. 자, 이제 승점으로 32강 진출의 경우의 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는 2승으로 승점 6점을 득점해서 32강 진출이 확정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남아공과의 경기에서 패하지만 않으면 조 2위로 32강에 진출합니다. 남아공과의 경기에서 무승부나 승리를 해야 조 2위를 차지해서 32강에 진출을 해야 된다는 조건부가 붙어 있습니다. 자, 남아공과의 경기 이번 주 목요일 6월 25일에 오전 10시에 펼쳐집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화이팅을 외치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스포츠 전북은 두 개의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스포츠 전북 체육회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후반에는 프로야구 6경기 내용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북입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다.
1: 스포츠 전북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생생한 체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전북체육회 소식인데요. 신동석 차장을 모시고 자세한 내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차장님.
2: 예, 반갑습니다.
1: 네네. 이번 주는 조금 한 3주째 만에 연결이 되는군요.
2: 네,
1: 네, 알겠습니다. 저희 방송 사정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2: 예, 예, 예. 네.
1: 자, 첫 번째 소식으로 체육 역사 기념관 조성 사업이 아주 활기를 띠고 있다고요?
2: 네, 좋은 소식입니다. 네. 저희 전북체육회가 체육 역사를 기록 보존하기 위해 네. 이 체육 역사 기념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배드민턴 전설이라 불리우는 정소영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값진 체육 소장품 기증식에 동참했습니다.
1: 네.
2: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복식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정소영 현 전주 성심여고 감독인데요.
1: 네.
2: 이 체육 역사 기념관 조성 사업에 힘을 보태달라며 값진 소장품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1: 네, 네.
2: 이 배드민턴 종목이 그때 당시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기 때문에
1: 네.
2: 사실상 올림픽 초대 금메달 리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네.
2: 그가 기증한 소장품은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비롯한 각종 메달과 사진, 기념품 등 53점에 달하는데 저희 체육회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증 증서를 전달했습니다.
1: 네네. 그 박주봉 혹시 감독은 아직 기부 안 하셨나요?
2: 네, 아직까지는 안 하셨습니다.
1: 저희가 6월 15일 방송에 박주봉 감독이 나오셨어요.
2: 네네.
1: 그래서 이분은 이제 레전드로 해가지고. 근데 우리 앞에서 말하는 정소영 감독님도 레전드거든요.
2: 네, 네, 네. 레전드입니다.
1: 예. 네, 박주봉 감독님이 이제 40분간 방송을 했는데 이 전북이 낳은 세계 최고의 선수 겸 감독 아닙니까?
2: 네, 맞습니다. 저희 전라북도는 배드민턴으로는 워낙 유명했었습니다.
1: 그러니까,
2: 예, 박주봉 감독님, 정소영 감독님, 그다음 현재 대한 배드민턴 협회장이신 김농문
1: 그렇죠.
2: 회장님, 뭐 하태권,
1: 대단해.
2: 예, 엄청납니다.
1: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분들을 다 모시면 참 좋겠네. 그분들이 갖고 있는 기념품.
2: 네, 맞습니다.
1: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2: 예,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정소영 그 이제 성심여고 감독이신데 그분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시죠.
2: 네, 이 정소영 감독님에게 이 배드민턴은 그야말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2: 김제가 고향이십니다.
1: 네.
2: 올림픽 금메달을 비롯해 1994년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금메달,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 은메달과 동메달, 전영 오픈 우승 등 유수의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정말 많이 쓸어 담았습니다.
1: 네.
2: 또한 지난 2003년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여자 선수로는 최초로 세계 배드민턴협회 명예 전당에 헌액되기도 하셨습니다. 현재 은퇴 후에는 지도자의 길을 걸으며 후배 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1: 네.
2: 전주 성심여고 배드민턴부를 이끌고 있는 그는 이 학교를 배드민턴 명가로 우뚝 세웠습니다.
1: 네.
2: 실제 성심여고는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단체전과 개인 복식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렸고 주니어 국가대표로 독일 선수권대회 출전한 이 학교 선수들 또한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1: 그 선수들이 아마 올해도 선수를 뛰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2: 네, 제가 알기로는 한 명은 이제 좀 졸업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1: 네네네.
2: 이번 전국체전에서도 또 좋은 성과를
1: 그러니까요.
2: 나타낼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아마 다른 전국 대회에서도 우승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2: 네.
1: 저희도 한번 또 모셔보겠습니다.
2: 네.
1: 네네. 자, 이제 전북 스포츠 클럽이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전북 공공 스포츠 클럽이 이 엘리트 선수, 이른바 전문 선수를 배출하는 체육 양성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1: 네네.
2: 클럽 소속 또는 출신 롤러 선수들이 각종 전국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은 물론이고 이 유소년 국가대표로도 발탁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 네.
2: 올해 열린 전국 소년 체육 대회에서 이 롤러 경기에 출전했던 김하연 선수는 이 전북 롤러 선수단에게 20년 만에 값진 금메달을 선물했는데
1: 네.
2: 이 선수가 바로 이 스포츠클럽 출신입니다.
1: 네, 네.
2: 또 현재 클럽 소속인 이철호 선수 역시 은메달과 동메달을 수확했습니다.
1: 네, 네.
2: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박준범 선수가 있는데 유소년 국가대표로 발탁이 됐고 올해 있을 국제대회에 태극 마크를 달고 출전하게 됐습니다.
1: 네.
2: 현재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는 전북 스포츠클럽을 비롯한 총 25개 스포츠클럽이 있으며
1: 네.
2: 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 네네. 이제 저희가 전북 스포츠 체육회를 연결해서 방송을 하는 동안에
2: 네.
1: 원스포츠단이 있고 전북 스포츠 클럽이 있단 말이에요.
2: 예, 예.
1: 요것만
2: 예.
1: 잠깐 좀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2: 네, 그 아까 말했던 원 스포츠단은 실업된 선수를 말합니다. 근데 선수들은
1: 엘리트 체육이요.
2: 예, 엘리트 체육이고 저희 전라북도 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들을 말하고요. 이 전북 공공 스포츠 클럽은 스포츠 클럽의 하나입니다.
1: 아.
2: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체 자생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뭐 엘리트 선수반, 취미반 이렇게 하면서 그 지역 체육 저변 확대 를 위해서 각 클럽들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한일장신대 양궁부의 또 활약이 눈에 띄는데요.
2: 네,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한일장신대 양궁부가 올해 상반기 있었던 전국대회에서 잇따라 입상하며 그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네.
2: 한일장신대 양궁부는 전국 양궁종별 선수권대회와 제29회 회장기 한국대학 양궁선수권대회에서 네.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를 획득했는데 이 종별 선수권대회에서는 컴파운드 종목에서 대학 선수권 대회에서는 이 리커브 종목에서 메달을 획득하며 균형 잡힌 전력을 보여줬습니다.
1: 네.
2: 아마 청취자분들께서 이 컴파운드 리커브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1: 네.
2: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1: 네, 그렇게 하시죠.
2: 이 컴파운드라는 종목은 양궁에서 사용하는 활의 양 끝에 이 도르래가 부착되어 있고 조준기와 격발기가 있어 기계식 활이라고도 합니다.
1: 네.
2: 이 리커브는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활인데 활 시위를 당기는 것과 조준하는 것 모두 선수의 능력만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네.
2: 그래서 현재 올림픽에서는 이 리커브 종목만 채택되어 있는데 저희 한국 양궁선수들이 이 리커브 종목을 참 잘합니다.
1: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아, 뭐 저 컴파운드하고 리커브까지 설명을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2: 네, 아닙니다.
1: 네네. 이제 한중 청소년 스포츠 교류 사업이 추진된다고요?
2: 네, 좋은 소식입니다. 체육을 통한 화학과 축제장이 좀 열리고 있습니다.
1: 네.
2: 제19회입니다. 한중 청소년 스포츠 교류 사업이 7월 19일부터 일주일간 우리 익산시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1: 네.
2: 양 국을 대표하는 선수단은 배드민턴과 농구, 탁구, 바둑 등 총 4개 종목에서 뜨거운 선의의 경쟁과 문화 교류도 진행하게 됩니다.
1: 네.
2: 이 익산시 체육회는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익산의 우수한 체육 인프라와 백제 왕도 문화를 세계에 알릴 기회로 삼겠다는 각오입니다.
1: 네.
2: 이번 한중 청소년 스포츠 교류 사업은 초청 방문으로 이루어지는데요.
1: 네.
2: 이번 7월에는 우리 익산에 중국 선수들이 방문을 하고 11월에는 우리 청소년 선수단이 중국을 방문해 국경을 뛰어넘는 우정을 쌓게 됩니다.
1: 네네. 교류전을 하는 거군요.
2: 네, 맞습니다.
1: 그런데 이 농구, 탁구, 바둑 등 4개 종목이라고 했는데
2: 네.
1: 이게 일반부를 말하는 거예요? 학생들?
2: 학생들만 참여하는 겁니다.
1: 뭐 중고등학교?
2: 네, 그렇습니다.
1: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가볍게
2: 예.
1: 여비는 다 어디서 지불하는 건가요?
2: 이 사업은 그 대한체육회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1: 네.
2: 그래서 이제 저희 뭐 대한체육회 중앙 좀 예산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또 도에서 좀 청소년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조금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네. 진행을 합니다.
1: 저희가 학창 시절에는 한일 교류전이라 해가지고
2: 한일 교류전도 있습니다.
1: 아 지금 하고 있습니까?
2: 네, 대한체육회에서 한일 한중 교류를 다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1: 네.
2: 이번에 저희 지역에서는 한중 교류를 했고요.
1: 네.
2: 작년에 저희가 한일 교류도 했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2: 네.
1: 아니 저희가 학창 시절에 여름 방학을 이용해가지고 한 해는 우리 전북 선수 선발팀이 일본으로 가고
2: 예.
1: 또 그 다음에는 일본 팀이 한국에 오고
2: 예 맞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또, 예,
1: 아,
2: 초청 방문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도 한번 그 현장에 나갔었는데 양국 선수들이 참 좋아합니다.
1: 그러니까요.
2: 예.
1: 이 청소년 시절부터 그 또 일본이나 중국의 스포츠가
2: 예.
1: 상당히 수준급이 다 올라 있잖아요.
2: 네 맞습니다.
1: 그러니까 서로 교류할 만하는 것
2: 예.
1: 같아요.
2: 그 친선 경기 뭐 합동 훈련 같이 하면서 또 네. 문화도 교류를 그렇죠. 하거든요.
1: 네.
2: 그래서 이제 우리 이번에 선수들이 오면
1: 네.
2: 익산뿐만 아니라 이제 전라북도 곳곳도 아마 투어도 하면서 둘러볼 것 같습니다.
1: 아, 좋습니다. 스포츠와 문화 교류
2: 예.
1: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전국 태권도 대회가 8월에 전주에서 열린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전국 태권도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1: 네.
2: 대규모 태권도 축제가 8월에 전주에서 펼쳐집니다.
1: 네.
2: 전주대학교 총장기 전국 태권도 대회와 태권도 페스티벌이 8월 10일부터 열흘간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립니다.
1: 네.
2: 이번 대회는 국내 선수들과 해외 수련생들이 함께하는 국제 교류형 태권도 축제로 펼쳐지는데 겨루기 종목이 처음으로 대한태권도협회 승인 대회로 운영됩니다.
1: 네.
2: 이에 이번 대회는 겨루기와 품새, 격파 등 전 종목이 공식 승인 체계를 갖추게 됐고 참가 선수들도 올림픽 포인트와 국가대표 선발, 대학 입시 실적 인정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1: 네네. 입상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네. 국가대표 선발, 대학 입시에 실적 인정 뭐
2: 네,
1: 이렇게
2: 맞습니다.
1: 되는 거군요.
2: 예.
1: 알겠습니다. 그 박주봉배 국제 배드민턴 대회가 있었죠.
2: 예, 예.
1: 네, 열렸는데 2천여 명이나 참석을 했다고 그래요.
2: 네. 워낙 또 우리 그 배드민턴이 우리 또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유명하다 보니까 참가율도 많고 네, 또 많은 사람들이 배드민턴을 하기 때문에 많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1: 지금 웬만한 학교의 체육관들이 배드민턴 그 코트를 만들어줘가지고 주변에 있는 그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에게 오픈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2: 네, 그래도 배드민턴 동호회도 엄청 활성화 잘 돼 있고요.
1: 네.
2: 예, 배드민턴 종목이 좀 인기가 또 네. 많은 종목입니다.
1: 안세웅 선수 때문에라도 지금 그냥 엄청 아마 배드민턴 용품이 잘 팔릴 것 같아요.
2: 네, 맞습니다.
1: 근데 좋은 현상이에요.
2: 네, 좋은 현상입니다.
1: 생활체육을 활성화해가지고 거기서 경험하신 분들이 2세를 그 종목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내보내는 성장시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2: 그래서 저희 전북체육회도 그 1인 1종목 활성화를 좀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1: 네.
2: 또 이게 운동을 하면 건강해지게 되고 건강해지게 되면 당연히 아픈 게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런 또 좋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체육으로 행복한 전라북도를 만드는데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박주봉 감독님하고 저희가 이제 45분간 레전드 1호로 지금 인터뷰하셨거든요.
2: 네네.
1: 저희가 이제 다음에는 프로야구 선수인 김봉현 그 선수분을 이제 2호로
2: 네네.
1: 레전드 2호로 초청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배드민턴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얘기를 박주봉 감독이 해주셨고 또 우리 전라북도 출신으로서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2: 네, 또 살아있는 배드민턴 역사이시니까요.
1: 그러니까요.
2: 예,
1: 그 우리 역사관에 꼭 기념품 많이 달라고 저희가 한번 연락 한번 드리겠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네, 네. 그런데 이제 배드민턴 얘기가 나왔으니까 전주시청 팀이 무슨 재능 기부를 했다고요?
2: 네, 우리 전주시청 배드민턴부가 있는데요.
1: 네.
2: 이 생활체육 활성화와 배드민턴 저변 확대를 위해서
1: 네.
2: 동호인들 대상으로 재능 기부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 네.
2: 꾸준한 재능 기부로 시민들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전주시청팀은 최근 전국대회에서도 남자복식 우승이라는 성과를 거두며 실업팀으로도 그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1: 네.
2: 현재 이 전주시청은 배드민턴을 비롯해 태권도와 수영, 사이클 등 총 4개 종목의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고 이 스포츠 문화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1: 그런데 그 재능을 기부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선수가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에게 배드민턴을 가르쳐 준다는 얘기인가요?
2: 네, 맞습니다. 뭐 자세라든지 뭐 이렇게 뭐 때리는 방법이라든지
1: 스매싱?
2: 스매싱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렇게 재능을 무료로 나눔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1: 그 신청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2: 그거는 제가 한번 전주시에다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다음 방송 오실 때
2: 저희 체육회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 다음에 나오실 때 연락처 꼭 좀 주세요.
2: 예,
1: 아니 그 생활체육을 하다 보면 동네 스포츠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2: 네, 맞습니다.
1: 하면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2: 네.
1: 아니 전주시청팀이 전국을 대표하는데
2: 네, 맞습니다.
1: 그 선수들이 오셔가지고
2: 정말 실업팀 선수들이 가르쳐주는
1: 그러니까
2: 거니까요.
1: 네. 그 안세웅 선수의 경기를 봐서 눈은 세계적인 눈이 됐어요. 우리 눈의 수준이.
2: 네.
1: 그런데 실력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전주시청 배드민턴팀이 했다는 것은 아마 더 이 배드민턴이 생활체육에 더 많이 분포되지 않을까 그런
2: 네.
1: 생각을 해봅니다.
2: 그런데 저희 동호인분들도 실력이 어마어마하십니다.
1: 그렇죠. 네.
2: 네, 그래도 또 A급이 있고 뭐 B급이 있고 C급이 있고 실력 차이도 좀 나누는데 거의 프로 선수와 비슷하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1: 저희 나이 때 그 동기 하나가 만능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5개 종목으로 생활체육을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배드민턴이에요. 근데 그 동기들이 그걸 배우려고 갔더니 완전히 완전히 사람을 죽이놓더라는 거예요. 앞에다 놓았다, 뒤에다 놓았다.
2: 이길 수가 없죠. 흔들...
1: 그러니까 네. 훈련을 그렇게 시켜가지고 아주 거품을 물었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생활체육의 배드민턴 팀 화이팅입니다.
2: 네.
1: 자 끝으로 도내에서 펼쳐지는 각종 대회 소개 좀 해주시죠.
2: 네. 정말 대회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풍성하게 예정되어 있지만 조금 간략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23일부터 28일까지 남원 1원에서 전국 당구 선수권 대회가 열리고 전남 진도에서는 충무기 전국 럭비 리그전이 펼쳐집니다.
1: 네.
2: 또 대통령기 전국 종별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가 김천시에서 전국 인라인 스피드 대회가 논산시 1원에서 각각 진행됩니다. 또한 유명하죠. 청룡기 전국 고교야구 선수권 대회가 네. 서울시 1원에서 펼쳐지고 대통령기 전국 양궁대회가 광주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1: 네.
2: 이 밖에도 역도와 요트, 육상, 철인삼륙 대회도 펼쳐져 있습니다.
1: 네.
2: 우리 선수들이 선전할 수 있도록 도민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청룡기 고교야구 선수권 대회 서울에서 열린다고 하니까 그 한 20년 전에 고교야구가 한참 번창할 때
2: 네.
1: 그때 전주고등학교하고 군산상고
2: 네,
1: 그 중에 한 팀이 나가야 되거든요.
2: 네. 도내에서 이렇게 나가야
1: 되고 여기서 3전 선 2승제 경기를 해요. 그때 입장료가 500원이었거든요.
2: 네.
1: 15,000 야구 팬들이 야구장을 꽉 메웠습니다. 아무튼 아 그렇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
2: 네. 역사와 아니, 정통이 있는 대회라.
1: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끝으로 체육 역사관 조성 사업에 참여하실 분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가요?
2: 아니요, 딱히 조건은 없습니다. 이제 뭐, 이제 저희 현재로서 저희는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비롯해서 뭐, 프로 선수, 실업 선수, 지도자, 그 다음에 일반 도민들을 대상으로 이 체육 역사 기념관 그 물품을 기증받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그 예전 몇십 년 전에 있었던 뭐, 체육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뭐 각종 팜플렛 같은 게 예전에 네, 대회가 있을 수 있고
1: 네, 네.
2: 그다음에 그때 당시 어디 대회에 나갔던 입었던 뭐 유니폼이라든지 신발 아니면 각종 운동 장비
1: 아이디
2: 이런
1: 카드.
2: 게 예, 아이디 카드 뭐 메달 기념 배지 그러니까 그 체육과 관련된 좀 역사에 남을 만한 것들이 있으면 아무나 저희 도민이라면 기증할 수가 있습니다.
1: 그러면 지금 역사관이 만들어져 있나요? 아니면 계속 그걸 어느 정도 기부가 돼야만이 만들겠죠. 오픈하게 되는죠.
2: 지금 현재 우선은 어느 정도 저희가 기증을 먼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그게 나와야 이제 진행이 되고 또 이제 그런 기념관 용역도 이제 타당성 이제 용역도 이제 진행할 예정이고요.
1: 아직 장소는 안 정해요.
2: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임시 수장고를 저희 체육회관에 만들어서 잘 보관하고 있고요.
1: 네.
2: 또 이런 거 전문가가 필요하다 보니까
1: 당연하죠.
2: 저희가 지금 학예사를 또 전문 학예사를 채용해서 우리 학예사가 체계적으로 지금 현재 보존 관리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아주 하시고 계시는군요.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시죠.
2: 네, 관심이 있는 도민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되는데요.
1: 네.
2: 저희 전라북도 체육회입니다.
1: 네.
2: 지역번호 063-250-8428로 해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또 하거나 또 찾아뵙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50-8428.
2: 28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네, 전북체육회 소식, 전북체육회의 신동석 차장이었습니다.

0: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부 듣고 계십니다. 이제 프로 야구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기아 팬들이 매우 좋은 한 주였습니다. 6경기를 했었는데 4승 2패를 기록하면서 홈 앤드 어웨이 경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1위 LG, 2위 KTY 경기에서 4승 2패라면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둔 거죠. 그러면서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8승 1무 33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지난주에 6경기 또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변함없이 전북 유소년 야구단의 김병철 감독 나오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네네. 6일 중에 보니까 토요일 날 난리가 났어요. 기아가 이기고 있다가 KT한테 역전패를 9회 말에 말이죠.
1: 맞습니다.
0: 우리 저 본부장도 열받아가지고 뭐 TV 보다가 맞아요? 웃으시네. 저도 그랬어요. 사실 저도. 근데 저는 왜 그러냐면 내가 안 봐야 이기는가 보다 해가지고 했고.
1: 저는 설마설마 했습니다.
0: 아,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오늘 방송 때문에 자료 수집 때문에 이제 사무실에 가서 일을 보고 보는 도중에 살짝 파트니셨더라고요. 사실 뭐 방송하는 저희들은 공평해야 되는데. 네. 그러나 여기가 이제 전주 아닙니까? 전주를 맞습니다. 상대로 하기 때문에 기아 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먼저 이제 LG와의 3연전 얘기를 좀 나누죠.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기아 입장에서는요. 네. 상당히 의미 있는 이닝 시리즈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첫 경기에서는 투타 모두 밀리면서 완패를 당했지만
0: 네.
1: 이후 2차전과 3차전에서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시리즈를 뒤집었습니다.
0: 네.
1: 무엇보다 리그 1위 LG 상대로 이닝 시리즈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선수단의 자신감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0: 네네. LG와의 1차전에서 기아가 이제 2대 8로 패하지 않았습니까?
1: 네네.
0: 자, 그러면 1차전부터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죠.
1: 네, 기아는 1차전에서 2대 8로 패하며 시리즈를 어렵게 출발을 했습니다.
0: 네.
1: 선발 시라카와 케이쇼가 6이닝 동안 103구를 던지면서 책임감 있게 마운드를 지켰지만
0: 네.
1: LG 중심 타선을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0: 네.
1: 1회 오스틴에게 선제 솔로 홈런을 허용했고요. 2회에는 박동원에게 2타점 적시타를 맞으면서 초반 흐름을 내줬습니다.
0: 네.
1: 3회에도 추가 실점이 나오면서 경기 주도권이 LG로 넘어갔습니다.
0: 네.
1: 다만 시라카가 마냥 나빴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0: 네.
1: 시속 최고 구속이 152km를 기록을 했고요. 100개가 넘는 공을 던지면서 6회까지 잘 버텨줬습니다.
0: 네.
1: 특히 4회와 5회는 무실점으로 막아내면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하지만 LG 타선이 실투를 놓치지 않으면서 박동원에게 솔로 홈런까지 허용하면서 5실점으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0: 네, 네. 결국은 투수들보다는 타자들이 너무 무기력했어요.
1: 네, 맞습니다.
0: 네.
1: 무엇보다 타선이 단 4개의 안타에 그치면서
0: 그러니까요.
1: 네. 공격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것이 가장 큰 패인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0: 네.
1: 김모령과 김도영의 솔로 홈런 외에는 득점 기회를 만들지 못하면서 투타 모두 LG에 밀린 경기였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0: 네.
1: 전체적으로 주자가 나갔을 때도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았었고
0: 네.
1: LG 마운드를 상대로 경기 내내 답답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0: 네.
1: 결국 선발 시라카와 실점한 만큼
0: 네.
1: 타선이 만회해주지 못하면서 어려운 경기가 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네. 자, 이날 경기에서 이제 흥미로운 것은 김도영과 LG의 오스틴의 홈런 경쟁이란 말이에요.
1: 네, 네, 맞습니다.
0: 네.
1: 현재 케이브 리그 홈런왕 경쟁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선수들이 바로 기아 김도영과 LG 오스틴입니다.
0: 네.
1: 1차전에서도 두 선수가 나란히 홈런포를 가동을 했습니다.
0: 네.
1: 오스틴은 1회 선제 솔로 홈런으로 LG의 공격에 물꼬를 텄고요.
0: 네.
1: 김도영은 6회 시즌 20호 홈런 솔로 홈런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0: 네.
1: 비록 팀 승부에서는 LG가 웃었지만 홈런왕 경쟁만 놓고 보면 두 선수 모두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준 경기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 네네. 어제 경기에서 그 오스틴이 홈런을 네네네. 쳤더라고요. 그래서 네. 21개로
1: 단독 1위로,
0: 단독 1위로 올라갔고 김대용 선수가 20개로 아직 2위입니다. 네. 자, 그럼 두 선수의 경쟁 구도를 좀 말씀해 주시죠.
1: 네. 두 선수의 스타일은 다르지만 리그 최고의 장타력을 보여주는 선수들이 거든요. 오스틴은 전형적인 거포형 타자로 한 방에 경기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고
0: 네.
1: 김도영은 장타력뿐만 아니라 타율과 출루율
0: 네.
1: 그리고 주루 능력까지 갖춘 오툴 플레이어입니다.
0: 네, 네.
1: 그래서 단순히 홈런 숫자 경쟁뿐 아니라
0: 네.
1: MVP 경쟁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네. 이제 5-2라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1: 네, 네.
0: 이걸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파워, 즉 네. 장타력과 그다음에 스피드, 주류 그게 네. 두 번째고요.
1: 네, 네.
0: 세 번째는 타격 정확도,
1: 네, 네.
0: 그다음에 네 번째는 순발력,
1: 네, 네.
0: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송구 능력.
1: 네, 네,
0: 이걸 보는데 이거 갖고는 뭐 김도영 선수가 거기에 딱 맞는 거예요.
1: 그쵸. 그렇죠. 따라올 자가 없죠. 지금
0: 그러니까.
1: 현재.
0: 그러니까 이제 오스틴은 그냥 파워로 홈런을 네, 네. 치는 타자고
1: 네, 네.
0: 김도영 선수는 모든 걸 갖춘
1: 그렇죠.
0: 100%를 갖춘 그런 선수다. 이렇게 이제 비교해 보시면은 우리 기아 팬들이 어깨가 으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2차전에서 기아가 5-4로 승리하면서 이제 시리즈 균형을 잡았어요.
1: 네네.
0: 네.
1: 1차전 완패 이후에 분위기를 바꿔야 하는 경기였어요.
0: 네.
1: 기아가 집중력 있는 경기 운영으로 5-4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0: 네.
1: 무엇보다 선발 아담 올로의 호투가 승리의 발판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그렇죠. 역시 그 아담 올로가 나오면 에이스답게 던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어땠어요? 그날 평가를 좀 해 주시죠.
1: 네. 이날 6이닝 동안 안정적인 제구와 이기관려 능력을 보여주면서 LG 타선을 효과적으로 막아냈었습니다.
0: 네.
1: 특히 주자가 나간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0: 네.
1: 경기 흐름을 LG 쪽으로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0: 네.
1: 1차전에서 마운드가 흘렸던 기아 입장에서는 선발이 긴 이닝을 책임져 준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네. 투수로서는 올로. 그다음에 이제 타격에서 공격에서 나성범의 활약이 또 돋보였어요.
1: 네, 그렇습니다. 이날 승리의 중심에는 나성범이 있었습니다.
0: 네.
1: 나성범은 멀티 홈런을 터뜨리면서 중심 타자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을 했고요.
0: 네.
1: 특히 최근 다소 주춤했던 타격감에 대한 우려를 씻어내는 경기였다고 볼 수 있고요.
0: 네.
1: 기아가 필요할 때 해결해 줄 수 있는 타자가 다시 돌아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0: 네.
1: 여기에도 김도영, 김도영도 결정적인 순간 결승타를 기록하면서 팀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0: 네. 8회 무사 2루에서 좌전 안타로 2루 주자 김호령이 홈으로 들어와서 3-2로 앞서가는 그런 장면을 말씀하시는 거죠.
1: 네네. 네네.
0: 자, 경기 후반도 상대가 LG란 말이에요.
1: 네네.
0: 쉽지 않았을 거란 네네. 말이에요.
1: 저도 보면서 좀 이태이태 했는데
0: 네.
1: 기아가 앞서가던 경기였지만 LG 역시 선두팀답게 끝까지 추격을 했습니다.
0: 네.
1: 하지만 불펜진이 중요한 순간 추가 실점을 최소화했고요.
0: 네네.
1: 야수들도 집중력을 잃지 않으면서 1점차 리드를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0: 네.
1: 최근 기아가 접전 승부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인 적이 있었는데 이날은 선수들이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0: 네네. 그 기아가 LG한테는 유독 약했거든요.
1: 네네.
0: 지금까지 전적을
1: 맞습니다.
0: 보면 2차전의 승리의 의미가 상당히 있죠.
1: 이건 단순한 1승의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0: 네.
1: 1차전에서 2-8로 완패를 당했기 때문에 자칫 시리즈 전체 분위기를 내줄 수도 있었는데 에이스 올로의 호투와 나성범의 멀티 홈런을 앞세워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 리그 1위 LG를 상대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는 점에서 3차전 이닝 시리즈의 발판을 마련한 경기였다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0: 네네. 저희들도 이제 중계 방송을 자주 듣지만 경기 전에 선발 투수가 누구냐를 빨리 보거든요.
1: 네네.
0: 그거 보면 아무나 어떻게든 확률적으로 알 수 그렇죠. 있다 그런 네네. 내용이 되겠는데 자 LG 3차전 경기 4-2로 이제 기아가 승리를 하면서
1: 네네.
0: 위닝 시리즈를 완성했어요.
1: 네네.
0: 네.
1: 기아 입장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승리였다고 볼 수 있죠.
0: 네.
1: 리그 1위 LG를 상대로 2연승을 거두면서 이닝 시리즈를 달성했고 이날까지 36승 32패 1무로 4위를 지켜냈었습니다.
0: 네.
1: 무엇보다 베테랑 양현종이 개인 통상 190승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는 달성한 경기였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양은종 선수의 투구 네. 내용 좀 분석해 보시죠.
1: 기록만 보면 5이닝 3피 안타 6볼 넷 2실점
0: 네.
1: 1작책점으로 완벽한 내용은 아니었거든요.
0: 네.
1: 경기 초반부터 제구가 흔들리면서 여러 차례 이기를 맞았었고
0: 네.
1: 이래에는 무사 만루 상황까지 몰렸었습니다.
0: 네.
1: 하지만 이기관력 능력이 돋보였거든요.
0: 네.
1: 실점은 최소화했고 팀이 역전에 성공할 때까지 마운드를 지키면서 결국 승리투수가 됐습니다.
0: 네.
1: 좋은 컨디션이 아니었음에도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베테랑의 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0: 네.
1: 특히 KBO 리그 역사상 190승
0: 네.
1: 고지를 밟는 투수는 통산 최다승 210승 기록한 송진에 이어 양현종이 역대 두 번째입니다.
0: 그렇습니다.
1: 예. 현역 선수로는 당연히 유일한 기록이고요.
0: 네.
1: 현재 이제 그 송진호의 통산 최다승 기록까지 20승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0: 네, 네. 자, 190승 하고 이제 20승 남았다.
1: 네.
0: 그렇다면 올해 10승 하고 내년 10승 하고
1: 네,
0: 내년은 10승 하면 네. 기록해지네요. 뭐
1: 네. 20승이니까 네. 내후년이 되지 않을까요?
0: 그러니까 10승씩 하면은 네. 오늘 올해까지 지금 했으니 어느 정도 네. 했으니까
1: 네.
0: 아, 알겠습니다. 내년 내명년.
1: 내년에 15승 해야 됩니다.
0: 그러니까 15승. 아유, 고참인데. 아무튼 그렇게 빠르면 내년
1: 네.
0: 아니면 그 다음에
1: 네.
0: 네, 네. 27년, 28년
1: 네,
0: 정도.
1: 28년.
0: 저희가 그때까지 방송하죠, 뭐.
1: 아, 예.
0: 네, 그러면 양현정 선수 레전드로 초청해가 하게 네. 방송 한번 하게. 알겠습니다. 자, 타선에서는 선수들의 또 활약이 대단했어요. 네.
1: 네,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김호령이 있었습니다. 5회 말 무사 1, 3루에서 동점을 만드는 2타점 1루타를 터뜨리면서
0: 네.
1: 경기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어 김도영이 3루수 땅볼로 결승 타점을 기록하면서 3대2 역전에 성공을 했고요. 기록에는 평범한 땅볼로 남지만 팀 승리를 결정한 중요한 타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1: 또 박재현이 4타 3안타로 공격을 이끌었고 부상 복귀전을 치른 카스트로도 4타수 2안타를 기록하면서 타선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0: 카스트로가 복귀하면서 확실히 최근의 분위기를
1: 네네,
0: 더 좋아졌어요.
1: 네, 맞습니다.
0: 네네. 사실 이제 김호령 선수를 좀 띄우자고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1: 네네.
0: 김호령 선수가 그 전주만 해도 타격이 좀 부진했거든요.
1: 네, 맞습니다.
0: 저는 그걸 깜빡 잊고 전화를 해서 인터뷰를 하자 했더니 목소리가 아주 다운됐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아무튼 좀 요즘 방송하기가 그렇습니다라고 하길래 그리고 나서 방송 그날 밤에 들어보니까 바로 그 타격 부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선수가 좀 그래요?
1: 오늘
0: 전화, 맞으면
1: 오늘 전화해보십시오.
0: 그럼 하자 그럴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야구 선수들이 예민한가 봐요.
1: 그럴 수 있죠.
0: 매일 경기를 하다 보니까.
1: 분위기도 지금 자기 나름 다운이 돼 있는데 방송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이제 지금쯤 전화하면은
1: 네네.
0: 오케이 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불펜진의 역할도 빼놓을 수가 없었어요.
1: 네, 맞습니다. 사실 이날 승리의 또 다른 주인공은 불펜진이었습니다. 네, 6회부터 조상우, 김범수, 곽도규, 정혜영, 성현타까지 이어지는 불펜진이 LG 타선을 무실점으로 막아냈습니다.
0: 네.
1: 특히 1점차 승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았고 리드를 지켜낸 부분이 인상적이었고요.
0: 네.
1: 선발 양현종이 버텨주고 불펜이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기아가 가장 원하는 승리 공식이 나온 경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자, 이날 경기에서 아주 특이한 작전이 하나 나왔어요.
1: 네네. 네. 맞습니다. 이날 승부를 결정지은 장면주가 바로 그 부분인데 정혜영이 선두타자 오지환에게 안타를 허용하면서 불안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0: 네.
1: 3대2로 앞선 상황에서 볼카운트 투스트라이크 투볼 자칫 풀카운트까지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기아 벤치가 과감하게
0: 네.
1: 피치아웃을 피치아웃 작전을 선택을 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0: 그렇죠.
1: 네. 네. 2루 도루를 시도하던 오지환을 잡아내면서 LG의 추격의 흐름을 끊었고요.
0: 네.
1: 이후 정혜영은 송찬희와 박동원을 연속 3진으로 돌려 세우면서 이닝을 마무리했습니다.
0: 네.
1: 정혜영에 대한 믿음과 코칭 스태프의 과감한 판단이 빛난 장면이었습니다.
0: 그렇죠. 네. 이제 1루 주자 오지환 선수가 발이 빠른 내야수이기 때문에
1: 네네네.
0: 주자가 나가니까 이 선수가 분명히 뛸 것이다.
1: 그렇죠.
0: 그래서 정혜영 선수가 포수의 사인을 받고 볼을 빼낸 거죠.
1: 저도 그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 피치아웃 사인을 내서.
0: 그러니까 잘 안 보이는 네, 장면 네. 작전인데.
1: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0: 그러니까요. 네. 자, 그게 그러니까 서로 방심한 것 같아.
1: 네네.
0: 특히 오지환 선수나 LG 쪽에서 설마 피치아웃은 네. 생각도 안 했을 네. 것이고.
1: 그렇죠.
0: 오지환을 엄청 경계할
1: 그렇죠.
0: 것이고.
1: 투스트라이크 투볼에서는 투수는 유인구나.
0: 그렇죠.
1: 변화구 위주로 이제 유인구 쪽으로 아니면 스트라이크 가까운 유인구로 던지려고 할 거고 이제 변화구니까 오지환 선수는 도루를 하려고 했을 겁니다.
0: 그러니까 그 대부분 투앤투가 되면은 볼 하나 던지면 투수리 네, 그렇죠. 위험한 상황이 되거든요. 네네.
1: 그렇다면 스트라이크 피치... 위주로 더 가야 되는
0: 그러니까
1: 상황이 되죠.
0: 피치하우스를 참말 어려운 상황인데
1: 그렇죠.
0: 그게 아주 명답이었습니다. 네, 아주 좋았어요. 자, LG 위닝 시리즈의 의미가 상당히 컸죠.
1: 네, 지난주 LG와의 시리즈는 단순한 2승 1패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차전에서는 타선이 4안타에 그치면서 완패를 했지만 2차전에서는 올러의 호투와 나성범의 활약으로 반등을 했고요.
0: 네.
1: 3차전에서는 양현종의 190승과 집중력 있는 공격으로 이닝 시리즈를 완성을 했습니다.
0: 네.
1: 특히 리그 1위 LG 상태로 이닝 시리즈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선수단 전체 자신감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상위권 경쟁에서도 매우 값진 결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LG와의 3연전 기분 좋게 2승 1패 하면서 분위기를 끌고 갔고. 자, 이제 수원으로 이동을 하죠.
1: 네네.
0: KT와의 경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수도권 시리즈가 시작이 돼요.
1: 네네.
0: 9연전입니다. 9연전.
1: 네네, 맞습니다.
0: 네네. 그래서 그 수원으로 이동을 하고 첫 게임을 11대 3으로 대승을 거두었어요.
1: 네네네.
0: 네, KT와의 경기.
1: 최근 기아가 가장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경기였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0: 네.
1: LG와의 3연전에서 이닝 시리즈를 가져온 상승세가 KT 전까지 그대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1: 무엇보다 선발 내일이 6이닝 2실점으로 마운드를 안정적으로 지켜줬고요.
0: 네.
1: 타선은 장단 15안타를 몰아치며 KT 마운드를 완벽하게 공략을 했습니다.
0: 네.
1: 11대 3이라는 점수차도 그렇지만 경기 내용 자체가 기아가 주도한 완승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네. 자, 경기 초반의 흐름은 카스트로가 가져왔다. 이렇게 분석해도 괜찮겠죠?
1: 네, 그렇습니다. 이날 경기의 분위기를 만든 선수는 카스트로였습니다.
0: 네, 네.
1: 2회 초 선두타자로 나온 오원석의 초구 슬라이드를 받아쳐 우측 담장을 넘기는 선제 솔로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0: 네.
1: 3회 말에는 3월 말 그러니까
0: 네.
1: 이제 지금 카스트로 선수가 복귀를 했죠. 3월
0: 네.
1: 말 이후에 약 3개월 만에 나온 시즌 2호 홈런이었는데
0: 네.
1: 햄스트링 부상 복귀 이후에 두 경기 만에 나온 홈런이라 더 의미가 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최근 기아 중심 타선은 김도영과 나성범이 끌고 있었는데요.
0: 네.
1: 카스트로까지 살아난다면 상대 투수 입장에서는 정말 부담스러운 타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0: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선발 내일의 그 투구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1: 네, 네, 네. 내일은 이날 에이스다운 투구를 보여줬습니다.
0: 네.
1: 6이닝 6피안타 2실점으로 시즌 4승째를 기록했고요. 특히 경기 중 가장 중요한 장면은 6회 말이었습니다.
0: 네.
1: 당시 기아가 5대2로 앞서고 있었지만 KT가 무사 만루 기회를 만들면서 분위기를 가져오는 듯 했습니다.
0: 네.
1: 하지만 내일이 대타 김민혁을 삼진으로 잡아냈고
0: 네.
1: 이어 허경민을 병살타로 처리하면서 실점 없이 이닝을 마무리했습니다.
0: 네.
1: 만약 그 상황에서 추가 실점이 나왔다면 경기 흐름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었는데
0: 네.
1: 내일이 에이스답게 이기를 스스로 막아냈었습니다.
0: 네네. 특히 선발 투수 중에 내일의 컨디션이 좋아야
1: 네네.
0: 전체적으로 안정권을 갖는데 의외로 내일 선수가 이제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도 잘 던지는 날과 못 던지는 날에 좀 있는 것 같아요.
1: 이제 타선이 좀 도와주면 내일이 신나게 던지는 것 같습니다.
0: 아무래도 투수와 타자와의 관계는 서로 같이 가야만이 되는
1: 그렇죠.
0: 거기 때문에 한쪽이 무너지면은 그쪽이 굉장히 힘들어요.
1: 네네,
0: 타자가
1: 맞습니다. 네.
0: 못 칠 때는 투수가 힘들고 또 투수들이 타자들이 잘 치는데 투수가 잘못 던져서 자꾸 실점을 하면은 버겼거든요.
1: 그렇죠.
0: 서로 간에.
1: 맞습니다.
0: 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이날 KT 죄송합니다. 기아 타선이 확실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1: 네, 그 부분이 가장 긍정적인 요소인데요.
0: 네.
1: LG와의 1차전에서는 팀 안타가 4개에 그치면서 답답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후 2차전과 3차전을 거치면서 타격감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0: 네.
1: KT 1차전 경기에서 무려 15안타 11득점을 기록을 했는데요. 특정 선수 한 명이 아니라 김호령, 박재현, 김도영, 나성범, 카스트로, 김선빈까지 타선 전체가 연결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0: 네, 네.
1: 이날

0: 출루를 하면요. 네. 뒤에 박재현, 김도영, 나성범, 카스트로에 이어지는 타선이 득점으로 연결시키는 장면이 자주 나오고 있었습니다.
1: 네.
0: 최근 기아 타자 살아난 배경에는 1번 타자 김호령의 활약이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네. 이 김호령의 1번 타자의 배치는 어떤 면에서 잘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0: 네네. 타격감이 올라오면서 이제 1번 타자로 갔는데 이제 그 전에는 1번 타자가 좀 부담스러웠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있었죠.
1: 네네. 네. 사실 1번이나 4번 이런 타자들은 정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0: 맞습니다.
1: 네네. 자, 이날 승리의 의미 매우 의미가 있죠.
0: 네네. 기아가 왜 상승세를 타고 있었는지를 보여준 경기였다. 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LG와 KT 현재 리그 1위와 2위 팀을 상대로 3연승을 기록했습니다.
1: 네.
0: 선발 내일은 5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를 이어가고 있었고
1: 네.
0: 여기에 부상에서 돌아온 카스트로가 중심 타선에서 힘을 보태고 있었습니다.
1: 네.
0: 김도영과 나성범까지 좋은 타격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필승조를 아끼면서 이날 대승을 거뒀다는 점에서 팀 운영 측면에서도 매우 큰 수확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 자, 이제 가장 팬들이 기분이 다운됐던 토요일 경기입니다. 이게
0: 네네,
1: 토요일 KT와의 주말 2차전 경기. 충격적인 역전패를 당했어요.
0: 네. 기아 입장에서는 올 시즌 가장 아쉬운 패배 가운데 하나로 남을 경기였다. 이렇게 보여지죠.
1: 네네.
0: 초반 흐름은 기아가 완벽하게 주도를 했습니다.
1: 네.
0: 2회초 김규성의 2타점 적시타로 선취점을 뽑았고 5회초에는 박재현이 싹쓸이 3타점 3루타가 터지면서 7대4로 달아났습니다.
1: 네.
0: 여기에 7회초 KT가 김도영을 자동 고의사로 걸으면서 나성범과 승부를 선택을 했는데 나성범이 중전 2타점 적시타를 터뜨리면서 점수차를 9대4까지 벌렸습니다.
1: 네.
0: 7회까지 경기 흐름을 놓고 보면 기아가 사실상 승리를 가져가는 분위기였죠.
1: 네. 네.
0: 하지만 9회 말 마지막 이닝에서 믿었던 마운드가 무너지면서 결국 네. 9대10으로 끝내기 패배를 당했습니다.
1: 네.
0: 야구에서 가장 충격적인 패배가 역전 끝내기 패배인데 그것도 5점 차 리드를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선수단 자체가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1: 네네. 야구는 9회 말이다. 그것도 투아웃부터 시작이다.
0: 그렇죠.
1: 뭐 이 군산상고가 만들었던.
0: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1: 그러니까. 그 군산상고가 옛날에 고교시절에 많이 써먹었던 네. 내용인데 네. 닉네임에 가까운 내용이었는데 9회 말 이 기아의 입장에서 보면 팬들이 그래요. 아니 프로야구가 이럴 수가 있나? 그것도 성영탁 투수가 저렇게 네. 실수를 하네.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시죠.
0: 9회 말 선두타자 힐리어드죠. 그 선수에게 성현탄 선수가 솔로 홈런이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0: 첫 타자를 솔로 홈런으로 내보내 1점을 추가할 점을 줬고요. 당시 기아는 9대4로 앞서고 있었지만 승리까지 아웃 3개만 남겨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1: 네.
0: 하지만 선두타자 홈런이 나오면서 KT 분위기가 완전히 살아났었고요. 이후 김민혁의 2루타와 유현민의 볼넷, 오윤석의 안타까지 이어지면서 무사 만루 2기를 맞았습니다.
1: 네.
0: 5점차 리드를 상황이었지만 선두타자 출루를 막지 못하면서 경기 흐름을 내준 것이 아쉬운 부분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 말고도 아쉬운 또 장면이 또 있었죠.
0: 네. 2기 상황에서 흐름을 끊어내지 못한 점인데요.
1: 네.
0: 박재현의 다이빙 캐치가 비디오 판독 끝에 안타로 정정되면서 무사 만루가 유지가 또 됐고요.
1: 네.
0: 이후 밀어내기와 적시타가 이어지면서 결국 동점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1: 네.
0: 김태훈의 견제사로 한 차례 분위기를 가져오는 듯 했지만 안현민의 동점 적시타를 맞았고 마지막에는 끝내기 안타까지 허용을 했습니다.
1: 네.
0: 결국 기아 입장에서는 9회 말 한 번 넘어간 흐름을 다시 되찾지 못한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는 경기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 네네. 자, 박재현의 다이빙 캐치는
0: 저도 잡은 줄 알았어요.
1: 그러니까 느린 그림으로 네. 사 원바운드 캐치가 됐지
0: 네네.
1: 사실은 저희들도 그것을 무조건 잡았다. 파이프레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장면이 결국은 아쉬움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 되겠고 자, 이번 패배가 더 아쉬운 이유
0: 단순히 이게 1패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1: 네.
0: 기아는 개막전 SS전에서도 9회 역전패를 당했었습니다. 만약 개막전과 이번 KT전 두 경기만 잡았어도 현재 성적은 그때 당시 성적은 39승 31패가 되는데

0: 시청과의 격차도 크게 줄이면서 KBO 리그에서 3강이 아닌 4강 체제로 흘러갈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0: 그 두 경기가 이제
1: 네, 두 경기가 9회 말에 역전패를 당했던 것이 그냥 하나의 패배가 아니라 전체 흐름이 지금까지 온 중에서 4강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됐지 않았겠느냐. 그쵸.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도 기아가 희망이 있죠.
0: 불펜 전체가 무너진 것은 아니니까. 조상우와 정혜영은 이날도 무실점으로 자신의 역할을 해냈습니다.
1: 네.
0: 또 박재현의 성장과 나성범의 타격감 회복도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날 충격적인 패배를 얼마나 빨리 털어내고 이번 주 키움과 두산 시리즈에서 반등하느냐가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성영탁 선수 얘기를 조금 하죠. 이날 그 제구력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0: 성영탁 선수답지 않은 경기였는데
1: 네.
0: 9회 말 선두타자 힐리어드에게 홈런을 허용한 뒤에 연속 출루를 내주면서 결국 아웃카운트 하나도 잡지 못하면서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1: 네.
0: 올 시즌 가장 힘든 하루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TV를 중계하는 캐스터하고 해설자도 성영탁 선수가 이런 선수가 아닌데 이런 선수가 아닌데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네.
0: 그렇지만 물론 마무리 투수로서 결과는 아쉽지만
1: 네.
0: 올 시즌 기아가 4위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성영탁의 역할은 절대적이었습니다.
1: 네.
0: 한 경기 결과만으로 시즌 전체를 평가하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1: 네네네. 자, 앞으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는지요?
0: 결국 성혜택 선수는 빠른 회복입니다. 좋은 마무리 투수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1: 네.
0: 중요한 건 다음 등판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인데 기아가 역시 성혜택을 다시 자신의 공을 던질 수 있도록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토요일 경기였기 때문에 일요일하고 어제
0: 네네.
1: 오늘이군요. 오늘 쉬잖아요.
0: 네네.
1: 어제하고 오늘 경기 쉬었으니까 내일부터 펼쳐지는 키움과의 경기에서 나올 수도 있겠네요.
0: 네네, 그렇죠.
1: 또 하루 더 쉴 수도 있고요.
0: 네. 키움이니까 좀 뭐 어떤 가벼운 마음 편안한 마음으로 나왔으면 합니다.
1: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3차전 간단하게 3차전 경기에서 충격적인 역전패가 이제 앞에서 있었지만은 기아가 바로 반등을 하죠.
0: 네네,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전날 9회 말 6실점을 하면서 다 잡은 경기를 내줬기 때문에
1: 네.
0: 선수단 분위기가 가라앉을 수도 있었는데
1: 네.
0: 어제는 오히려 타선이 초반 열세를 극복하면서 강한 집중력을 보여줬습니다.
1: 네.
0: 5회까지 2대5로 뒤지고 있었지만 7회 대거 5득점으로 경기를 뒤집었고
1: 네.
0: 8회에도 4점을 추가하면서 결국 11대5 승리를 역전승을 만들었습니다.
1: 네.
0: 전날 패배를 빠르게 털어낸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1: 네네. 자, 어제 경기 결정적인 장면은 역시 7회였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7회 초 2대5로 뒤진 상황에서 김규성과 김호령의 희생플라이로 한 점까지 따라 붙었었고요.
1: 네.
0: 이어진 2사 만루 찬스에서 카스트로가 2타점 적시타를 터뜨리면서 6대5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1: 네.
0: 여기에 김선빈의 적시타까지 이어지면서 단숨에 7대5를 만들었는데요.
1: 네.
0: 어제 경기 흐름을 완전히 기아 쪽으로 가져온 결정적인 이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네. 자,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죠.
0: 네네.
1: 그렇게 해서 이제 팀 순위 4위가 되면서 이번 주에는 키움하고 두산 경기죠.
0: 네. 어떻게 6연전이 지금 원정 경기죠.
1: 네.
0: 네. 지금 키움이 6승 0패.
1: 네. 네.
0: 그리고 두산이 4승 5패.
1: 네.
0: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1: 이번
0: 시리즈도 이닝 시리즈로 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1: 특히 이제 키움하고는 팀 간의 경기에서 전승을 하고 있는데
0: 네네.
1: 기아가 아깝지만은 승부에서는 봐준 게 없었습니다.
0: 그렇죠.
1: 네, 키움에서는 좋은 성적 네. 거두시고 두산하고도 이번 기회가 이번 주가 상당히 박차고 네. 올라갈 수 있는
0: 맞습니다.
1: 삼성하고 접촉을 가까이 할 수 있는
0: 네네.
1: 그런
0: 네네.
1: 순위가 될 것 같습니다.
0: 뭐 5승 1패도 좋지만
1: 네. 네.
0: 4승 2패가 좋습니다.
1: 4승 2패.
0: 네.
1: 오케이, 좋습니다. 저도 사승이 백희대에 걸 거래요. 네. 뭐 내기할까요? 아이스크림 내기하죠.
0: 네, 그렇죠.
1: 우리 본부장이랑 같이 볼게. 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자, 오늘 방송 잘 들으셨는지요? 다음 주 스포츠 전북에서는요, 전북을 빛낸 레전드 2탄으로 프로야구 초창기 홈런 왕으로 명성을 날린 해태 타이거스의 누군지 아시죠? 김보현 선수입니다. 김보현 선수를 저희가 초대를 했습니다. 이날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제작의 최성은 본부장, 그리고 저는 신봉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아침에 커피 한 잔을 탔습니다. 저는 겨울에도 여름에도 따뜻한 커피를 좋아해서요. 따뜻하게 김이 모락모락 나게 그렇게 모락모락 커피향이 가득히 퍼지게 커피를 한 잔 탔습니다. 따뜻한 커피향을 느끼고 있는데요. 아직은 마시지는 않았고요.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별일은 아니었고요. 그냥 좀 길어진 통화였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다시 자리에 앉았는데 까만색의 아메리카노, 네. 조금 전에 내렸던 따뜻한 커피, 커피잔에 올랐던 모락거리던 김은 보이지 않고요. 손으로 잔을 만져보니까요. 마시기 전에 그 머그잔을 손으로 두 손으로 딱 감싸니까요. 차갑지는 않은데 따뜻하지도 않더라고요. 딱 미지근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살짝 뜨거운 느낌에 그래서 한 번에 많이 마시진 못하고요. 평소에는요. 진한 그윽한 커피향을 맡으며 조금씩 한 모금 마시는 커피를 기대했는데요. 전화 통화를 하는 사이에 식어버린 겁니다. 오늘 첫 잔인 모닝커피였는데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는데요. 맛이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원래 좋아하던 묵직한 맛, 그 쓴맛은 그대로인데 향은 좀 가라앉아 있고요. 처음 따랐을 때의 그 느낌은 그 맛은 아니었습니다. 그 식은 커피를 마시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식은 커피도 괜찮은데? 하는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제카페 이칸도입니다. 식은 커피요.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일하다가 또는 누구랑 얘기하다가 아니면 그냥 멍하니 딴 생각 하다가요. 분명히 처음엔 따뜻하게 탔는데 정신 차려보면 이미 식어있는 커피잔. 마시다 보면요. 당연히 처음엔 따뜻하게 커피를 탔거나 아니면 내리긴 했거나 하다가 마시다 보면 당연히 조금씩 식긴 하지만요. 지금 말하는 건 마시다가 조금씩 식은 커피가 아니라 처음부터 식은 커피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방송 중에 네,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 그리고 제가 방송 중에 한 번씩 말하긴 하는데 제가 따뜻한 아메리카노 그래서 여름에도 따을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도 오늘도 방송 시작하기 전에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타서 지금 제 옆에 있습니다. 방송이 진행되면서 조금씩 식어 가겠죠. 일단은 따뜻한 커피 향에서부터 오늘은 마시고 있어요. 따뜻한 아메리카노는요. 첫 모금에 살짝 뜨거운 느낌과 향이 그것 때문에 저는 따을을 마십니다. 그런데 커피를 이제 막 내리거나 아니면 뜨거운 물에 커피를 타서 마시려고 하다가요. 가끔 어떤 일 때문에 바로 마시지 못하고 식게 되면요. 따뜻할 때 그때 커피 향이 커피를 마시려고 가까이 입을 갖다 대고 코를 갖다 대면 그 향이 확 그 김과 함께 올라오잖아요. 네, 그렇게 마시려고 하는데 그때 타임을 놓치고 마시지 못하고 식게 되면요. 뜨거운 커피의 첫 모금과는 또 다른 커피 맛이 있습니다. 식은 커피는요. 미지근한 커피는 제 개인적으로는요. 뭔가 뜨거운 커피에서 느끼지 못했던 커피 원두의 본질의 맛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은 더 솔직한 맛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뜨거운 커피의 첫 모금 그 느낌을 좋아하긴 하지만요. 뜨거울 때는 그 온도가 커피 맛을 좀 가려주기도 합니다. 뜨거움에서 처음 느껴지는 커피 향의 풍만함은 물론 좋은데요. 처음부터 마시는 식은 커피. 네. 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따뜻하게 타긴 했는데 바로 마시지 못하고 다른 거 하다가 마시려고 했더니 이미 식어버린 아메리카노는 뭔가 처음 막 타자마자 내리자마자 마시기 시작한 커피 맛과 구별되기도 합니다. 커피는 따가 최고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식은 커피도 나름 괜찮은데 마음이 저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게요. 단순히 뜨거운 커피와 식은 커피뿐은 아니고요. 마음하고도 좀 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한창 뜨거울 때는요. 그 열기가 다른 것들을 가려줄 때가 있어요. 들떠있을 때는 그 세세한 부분까지 잘 챙기지 못하고 잘 안 느껴지고요. 화가 나 있을 때는 평소엔 안 그랬을 말도 쉽게 나가고요. 그런데 그 열기가 식고 나면 가려졌던 것들이 그제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 말은 좀 심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식고 나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는요. 식은 커피를 보면 약속이 생각납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커피를 시켜놓고 그 사람이 조금 늦으면요. 커피가 식어가는 걸 혼자 홀짝홀짝 마시면서 지켜보게 되잖아요. 그럴 땐 묘하게 그 식어가는 커피가 기다림의 시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식은 정도가 곧 제가 기다린 시간인 겁니다. 급한 약속일 경우에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커피가 식어가면 마음이 조급해질 때도 있는데요.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요. 제가 잘하는 거 있죠. 네, 방송에서도 한 번씩 얘기했던 건데 카페에서 노트북 작업하는 거 좋아한다고 더구나 따뜻한 아메리카노의 향을 느끼면서 작업을 하는 걸 좋아한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었는데요. 따을을 마시면서요. 기다리는 약속에 있는 중에 기다린다면요. 따을을 마시면서 창밖도 보고 사람들 지나가는 것도 구경하고요. 카페 안에서 들리는 음악도 감상하고 첫 모금이 뜨거웠던 커피는 그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식어갑니다. 식어가는 시간처럼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부러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요. 카페에서 약속이 있으면 약속 시간보다 일찍 가서
혼자의 시간을 즐기기도 합니다. 제가 올해 초 자주 했던 내용이 있어요. 말이 있어요. 제가 올해 초 마음이 이유 없이 조급하다고 했었는데요. 요즘 들어서 이제 올해의 중반이 이제 향하고 있잖아요. 요즘 들어서 느끼는 건데요. 제가 그 당시 너무 마음이 급해서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연초니까 새해가 시작하니까 열정이 과하게 많았던 겁니다. 참 많은 걸 식기 전에 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식기 전에 계획해야 하고 그 계획이 식기 전에 하나하나 빠르게 해야 할 것 같고요. 그게 어떤 때는요, 어떤 것은요, 생각해보면 굳이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데요. 나 스스로가 조급해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더라고요. 눈앞에 뜨거운 커피가 있었을 때는 몰랐는데요. 그땐 빨리 마시고 싶은 마음만 있었죠. 그런데 가끔은요, 식은 다음에 다시 들여다보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뜨거울 때는 안 보이던 것들이 식고 나서 차분히 보이는 경우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뜨거운 커피에서는 몰랐던 식은 커피의 첫 모금, 첫 맛의 느낌처럼 말입니다. 라디오 책갈피 오늘 첫 곡입니다. 허밍 어반 스테로가 부릅니다. 커피 한 잔 어때?

허밍 어반 스테레오 커피 한잔 어때 듣고 오셨습니다. 혹시 음악 나가는 사이에 커피 한잔 타오신 분 안 계세요? 딱 이 무렵 이 시간 정도면 안 그래도 커피 생각날 수 있는데 방송에서 계속 따뜻한 아메리카노 이야기하니까 하고 생각나서 타오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요.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셨습니다. 맛있더라고요. 제가 여름에도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더 선호하긴 하지만 1년 내내 그래요. 근데 가끔 여름에는 어떤 때는 정말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생각나는 당기는 순간이 있거든요. 네, 올해 첫 아아를 스타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시작할 때 여느 때처럼 따뜻한 커피, 살짝 뜨거운 커피를 가지고 들어왔고요. 음악 나가는 사이에 마시고 그랬는데 커피가 조금 식었네요. 식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방송은요.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이고요. 지금 이 시간은 이칸도와 함께하는 라디오 책갈피입니다. 라디오 책갈피 오늘은 122회 투투회 방송이고요. 이 시간에는 지난주 121회 책갈피 방송 전주 FM 너튜브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함께하겠습니다. 그 전에요. 지난주였죠. 2주 전인데요. 120회 방송 이후에 추가로 올려주신 댓글이 있어서 먼저 나눌게요. 120회 방송 내용 잠깐 말씀드리면요. 120회 방송 내용은 그 전주였던 119회 책갈피 방송에 남겨주신 SNS 댓글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지인이 버스에서 가수 안치환의 노래 가사를 보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다는 이야기였는데요. 그 댓글을 읽으면서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었죠. 똑같은 말이나 글도 그리고 어떤 상황도요. 어느 날은 그냥 지나치고 어떤 날은 마음에 와서 닿는데요. 같은 말이나 같은 문구 또는 같은 상황인데도요. 어떤 때는 관심 없이 그냥 지나치게 되고요. 어떤 때는 마음 깊이 들어올 때가 있는데요. 이처럼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은 그 순간 내가 그 말이나 문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일 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에 남겨주신 추가 댓글 함께 할게요. 먼저 워라벨 튜브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맞아요. 갑자기 훅 하고 마음속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 무언가가 말이죠. 풍경도 사물도 책의 한 구절과 노랫말 한 소절도 점점점. 그런 게 그랬던 게 품을 만큼 내가 깊어져서 그랬을 거라는 말씀에 잠시 머물고 있는 중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도 내 안으로 그냥 훅 들어와 머물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웃는 이모티콘 해주셨고요. 언젠가 제가 살 좀 뺀다고 2월인가 3월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잘 빼서 9kg째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랬던 것도 뭔가가 내 안을 훅 스쳐갔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 지점지점들에서 제가 조금씩 커가는 거겠죠 하시면서 웃는 이모티콘으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뭔가 결심을 할 때 그게 다이어트일 수도 있고 금주일 수도 있고 금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올해부터 뭐 책을 많이 읽기 여러 가지 생각이 갑자기 들을 때가 있죠. 그랬던 것도 뭔가가 내 안을 훅 스쳐갔기 때문일 거예요. 워라벨 튜비님이 올려주신 글은요. 항상 제가 읽다 보면 뭔가 수필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내용 중에 어쩌면 그 사람도 내 안으로 그냥 훅 들어와 머물렀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해주셨는데요. 그 훅 들어온 그분, 그 사람 누구실까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아 그리고 맞습니다. 살 좀 뺀다고 하셨던 댓글로 남겨주셨던 기억 저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한 3개월, 4개월 지났나요? 와, 9kg나 빼셨네요. 그럼 완전 홀쭉해지신 거 아니에요? 저도 나름대로 운동을 하면서 살을 좀 빼려고 하는데 올해 들어서 한 2kg 빠졌나요? 3kg 빠지면 좋아했다가 좀 더 먹고 다음 날 보면 또 다시 회복 1, 2kg 정도. 네, 부럽습니다. 9kg나 저는 5kg만 빼도 좋겠네요. 마지막 줄에 조금씩
커가는 거겠죠라고 적어주셨는데요. 몸무게가 커가시면 안 돼요. 마음이 그러한 생각이 경험이 커가시는 거겠죠. 몸무게는 애쓰게 9kg나 빼셨는데 다시 커가면 요요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지나면서요. 그만큼 생각이 쌓이면서요. 그 지난 시간과 쌓인 생각만큼이나 조금씩 커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철이 덜 들어서요. 아, 자랑이네요. 철이 덜 들어서 더 많은 경험과 생각을 한참 더 쌓아가야 할 것 같네요. 마음의 양식 책도 좀 더 많이 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싱클라라 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제가 아프리카 코이카 봉사를 갔을 때 학교 꽃밭에서 알록달록한 것과 빨간 다흘리아를 보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어릴 때 봤던 한국에서 봤던 한국 꽃이 여기 있네 하고 감탄하는 순간 그 꽃 이름을 생각했는데요. 한국명, 한국 꽃 이름이 아닌 걸 보니 한국의 꽃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니까 멕시코가 원산지라고 하더라고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꽃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사계절 없이 1년 내내 따뜻하니까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저도 1년이 지나니 꽃이 귀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꽃보다는 한국의 단풍이 무척 보고 싶어졌어요. 아프리카 학생들에게 단풍을 아무리 설명해도 자기네들은 이해가 안 간다고 하네요. 사진을 보여주니까 환상적이라고 합니다. 제가 가장 놀란 것은요. 아프리카에서 가장 놀란 것은요. 베어놓은 아름드리 나무에 나이테가 없는 거였어요. 이런 체험 해보셨나요? 라고 하시면서 글 남겨주셨습니다. 싱클라라님, 책갈피에 처음 글 남겨주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우리나라 이야기를 할 때 사계절이 뚜렷하다라는 말을 하곤 했죠. 과거형입니다. 하곤 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요즘은 봄인가 싶으면 여름이 되고 가을인가 싶으면 겨울이 되고 그래서 봄과 가을이 점점 좀 짧아지는 느낌도 있어요. 사계절이 있다는 건 복받은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사계절의 경계가 흐트러지고 있어서 아쉽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노래 중에도 그거 있었잖아요. 사계절이 뚜렷하다. 네, 정수라의 가수 정수라의 노래 가사 중에 있었죠. 가을 단풍과 겨울 하얀 눈. 따뜻한 나라에서는 아무래도 가을과 겨울이 없으면 가을 단풍을 만나기도 힘들 테고요. 직접 보기가 힘들겠죠. 영화나 사진으로는 보겠지만요. 겨울에 내리는 하얀 눈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사계절 없이 지금 다녀오셨다는, 봉사를 다녀오셨다는 아프리카 그곳은 1년 내내 따뜻하니까요. 나이테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네. 따뜻한 나라에 사는 분들이 단풍이나 하얀 눈을 좀 신기해하는 것처럼 우리는 당연히 나무 그러면 나이테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따뜻하다 보면 나이테가 없다는 거 생각 못했습니다. 우리에겐 나이테 없는 나무가 낯선데요. 따뜻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만약에 반대로 싱클라라님과 반대로 나무를 베었는데 나이테가 있으면 신기할 수도 있겠어요. 흔히 우리가 나이테를 비유할 때요. 추운 겨울을 지나야 혹독하게 추운 겨울을 지나야 나이테가 하나 더 생긴다고 그래서 한 해가 사계절이 지날 때마다 나이테가의 터울이 하나하나 더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지나면 그만큼 성장한다라고 하면서 나이테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 그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120회 방송에 청취자분들이 올려주신 추가 댓글이었고요. 이어서 지난주였죠. 121회 책갈피 방송에 남겨주신 청취자 사연과 댓글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주 책갈피 방송은요. 택시 안에서 시작된 짧은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기사님이 창밖에, 택시 기사님이었죠. 기사님이 창밖에 마트를 가리키며 여기는 사람도 적게 사는데 그래서 가구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마트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라고 하셨고요. 저는 속으로 그래서 이 동네에 필요한 건데 라는 생각을 했었죠. 같은 걸 보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생각이 흘러간 겁니다. 이건 틀리고 맞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어느 쪽에서 바라보느냐의 차이였던 겁니다. 거기에서 이야기가 이어졌어요.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있죠.
가까운 곳에 마트가 있고요. 함께하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고요.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거나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게 누군가에게는 당연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다는 것도요. 이런 당연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 감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냥 가끔은요, 그 생각이 당연하게 일상처럼 느끼는 것들이 생각해보면 감사한 것들이었구나라는 거 한 번쯤은 스쳐가면 좋겠다는 말이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당연한 게 아닌 감사함을 떠올려보는 시간 말입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그게 평범하게 느껴지지만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되고 그게 평범하다고 무심하게 생각되는 건요, 그만큼 익숙해진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고 보면 정말 감사한 건데 익숙해지다 보니까 당연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당연함이 사라지게 되면 그제서야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감사한 거였구나. 늘상 가던 우리 동네 마트가 당연히 있는 거라 생각했는데 그 마트가 갑자기 폐업을 한 후에 불편함을 느끼면서 아, 당연한 줄 알았는데 감사한 거였구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같은 걸 보면서도 다른 생각을 할수 있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그건 옳고 그름의 사안이 아니고요. 그걸 만나는 그때의 상황이나 생각, 경험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 하는 거였습니다. 그럼 지난주 121회 방송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소개하기 전에요, 아예 노래 하나 듣고 지난주 청취자분들의 이야기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볼빨간 사춘기, Someday.

볼빨간 사춘기의 썸데이 듣고 오셨습니다. 라디오 책갈피 지난주 121회 책갈피 방송 전주FM 너튜브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함께 하겠습니다. 택시 안에서 시작된 짧은 이야기, 여기에서 시작한 당연한 것과 당연하지 않는 것에 대한 생각이었고요. 같은 것을 보고도 상황에 따라 다른 생각을 할수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건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른 거고요.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고, 같은 나, 같은 사람이라도 그때의 상황마다 다른 거고요. 무언가를 마주했을 때의 상황이나 경험, 생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였습니다. 먼저 워라벨 튜브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감사하다고 바꿔보는 생각들 몇 개입니다. 몇 개의 레포트를 쓰느라 피폐한 삶을, 여기 7개 번호를 적어주셨어요. 1. 몇 개의 레포트를 쓰느라 피폐한 삶을 살고 있다고 힘들어하기보다 그로 인해 나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어 감사하고, 2. 언덕 하나 넘어 있는 재래시장에서 가끔 맛있는 국산 녹두 빈대떡을 사다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3. 셋. 누군가 나에게 융합예술 프로젝트를 같이 해보자고 청해준 것도 감사하고, 4. 넷. 지금 내리고 있는 비, 그 빗소리를 창문 너머로 들을 수 있는 건강한 귀와 이 작은 여유도 감사하고, 5. 5. 라디오 책갈피와 인연이 되어 가끔 이렇게 들어와 오늘은 정말 편하게 사연 들으며 댓글 쓰는 것도 감사하고, 6. 6. 사랑을 쓰다가 쓰다가 틀리면 노래를 들으며 웃을 수 있는 흥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기타 소리 너무 좋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심에 감사하고, 7. 7. 무엇보다 살아있음에 감사해 보기로 점점점. 7번은 감사한 것보다 감사해 보는 걸로 키읔키읔키읔 해주셨어요. 감사 모드로 바꿔보니 급 겸손해집니다. 제 고민이 작아지네요.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웃는 이모티콘 남겨주셨습니다. 7개의 감사한 것들을, 감사한 사항을 정리해 주셨는데요. 좋네요. 워라벨 튜브님의 글을 보니까요. 저도 한번 이렇게 빈 메모장, 빈 종이를 꺼내서 감사한 것들을 쭉 정리해 봐야겠습니다. 그런 마음도 감사한 것들을 내가 떠올리는 그런 상황에, 그런 시간에서 또 정리하면서 하나하나 타자를 치거나 연필로, 볼펜으로 적어 가면서 마음도 하나하나 정리될 것 같고요. 뭔가 힐링이 될 것도 같습니다. 감사 모드로 바꿔보니 급 겸손해지면서 고민이 작아진다고 하셨는데요. 그럴 것 같아요.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전에 저도 일기를 쓰다 보면요. 요즘은 안 쓰는데 예전에 매일 쓰는 게 아니고 일기를 적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일기를 적다 보면요. 마음이 정리정돈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고민을 감사함으로 적다 보면요. 긍정으로 바뀌기도 하고 말입니다. 라디오 책갈피와 인연이 된 것도 감사함이라고 해주셨는데요. 저야말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일기 쓰고 자야겠네요. 책갈피 가족 여러분들도요. 힘들 때마다요. 저도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나하나 비어있는 종이에 적어가 보시면 감사한 것들을 찾아서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그린소나무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당연한 것과 당연하지 않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아마도 전 세계의 인구만큼 모두 다 다를 것 같네요. 사람마다 살아온 경험과 생각이 다르니까요. 방송 들으면서 저에게 당연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네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의 수만큼, 전 세계의 인구만큼이요. 각자 생김새도 다르잖아요. 그렇듯이 생김새도 각자 똑같은 사람 없이 다루는 것처럼 생각도 다를 겁니다. 그만큼 수없이 다른 경험과 생각이네요. 그에 따른 관점의 차이인 겁니다. 방송 들으면서요, 그린소나무님이 나에게, 본인에게 당연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된다고 하셨는데요. 생각 나셨을까요? 친호님이 이어서 올려주신 글입니다. 그 마트가 오래오래 그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적어주셨어요. 저의 바람도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동네에 사람이 적다는 건요. 가구 수가 적다는 건 그만큼 마트의 매출이 적을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도 마트가 있어서 그 동네는 마트 상권인 겁니다. 살기 좋은 동네인 거예요. 이어서 마실당님이 아니 근게 어쩌자는 것임과 라고 글 남겨주셨어요. 아니 근게 어쩌자는 것임과. 네, 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지난주 방송은 저도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갈래의 주제가 생각이 났던 그래서 결론이 없는 답이 있는 답이 있지 않는 내용이었어요. 주변에 스쳐 지나는 감사함을 가끔 떠올려야겠다 였습니다. 저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고요. 크게 보자면요. 하나는요. 같은 상황을 봐도요.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었고요. 다른 하나는요. 당연하게 생각되는 것들이 있는데 생각해보면 그게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당연함이 곁에 있을 때 감사하자. 감사해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 방송 내용이요. 이어서 지훈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저도 자주 가던 편의점이 없어지니까요. 급할 때 멀리까지 가야 해서 불편해요. 있을 때 잘 했어야 하는 건데요. 웃는 이모티콘 올려주셨습니다. 있을 때 잘 해야 한다는 말씀이요. 어떻게 보면 지난주 방송의 핵심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중에서요. 그게 사라지고 나서야 아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늘 있는 게 아니었구나 하고 아쉬워하기도 하잖아요. 당연한 게 당연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있을 때 잘해야 하는 거예요. 이어서 스카이 민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방송 듣다가 여러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도덕 교과서처럼 좋은 말만 하는 것도 아닌데요. 듣다 보면 공감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생활 속의 이야기를 일기처럼 담담하게 말하는 속에서 여러 생각이 드네요. 나에 대해 생각도 합니다. 택시 기사님은 지역에 여기저기를 다니다 보니 지역 상권에 대해서 잘 알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상권으로서 적합하지 않는 위치에 있는 마트에 대해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런 말을 들을 때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을 텐데요. 이칸도님은 또 다른 면을 생각하셨다는 것. 그건 평소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몸에 배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도 합니다. 방송 잘 들었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네, 늘 다른 면을 생각하는 건 아니고 그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방송을 통해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라디오 책갈피 방송은요. 저에겐 일상을 기록하고 생각을 두렁거리는 일기장이기도 하고요. 함께 나누고픈 말을 보내는 편지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처럼 청취자분들과 그 생각과 말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요. 늘 감사함입니다. 감사에 대한 메모장이 적을 1번이 나왔네요. 이건 당연한 게 절대 아니고요. 모두 책갈피 청취자분들의 덕분입니다. 그리고 민님의 그래서처럼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아무래도 많은 곳을 운전하며 다니시니까요. 지역 상권도 잘 아실 테고요. 그런 의미에서 하신 말씀일 거라 저도 생각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면요. 제가 그 마트를 보면서 그곳은 동네에 사람이 많이 살지 않으니까 가게도 적고 그래서 마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요. 지역 상권의 관점에서 생각하면요. 택시 기사님은 저에게 야 정말 철도 없다.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너는 세상 물정 모르는구나. 경제관념이 제로구나. 그러실 수도 있어요. 이어서 누시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예전에 비 오는 날 버스 정류장에 서 있던 기억이 났어요. 저는 그날 비가 와서 길도 막히고 신발도 젖고요. 참 불편하다고만 생각했는데요. 옆에 있던 어떤 분은 오랜만에 비 다운 비가 오네. 비가 와서 나무들이 좀 살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같은 비를 맞고 있었는데 저는 젖은 신발을 보고 있었고 그분은 목마른 나무를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비가 와서 불평 가득이었거든요. 네, 비 오는 이모티콘을 여러 개 남겨주셨어요. 오늘 방송 들으며 그때 일이 떠올랐어요. 같은 장면 앞에서도 사람마다 바라보는 곳이 다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가끔은 내 생각이 전부라고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은 무엇을 보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착해지는 느낌이 점점점점점 활짝 익살스럽게 웃는 이모티콘 여러 개 올려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차가 없어서요. 대중교통으로 다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비 오면 비가 오는 날은 불편해서 비를 그렇게 막 딱히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물론 실내에서 비 오는 풍경을 보는 건 좋아하는데요. 밖으로 나갈 생각을 하면 걱정이 되거든요. 루시님의 글과 연계하면요. 여기엔 두 가지 상황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요. 비 오는데 저 옆에 있던 지인이 차가 있는, 승용차가, 자차가 있는 지인이, 야, 비 온다! 하고 좋아하면서 차를 타고 나가면요. 저는, 아, 좋겠다. 나는 우산 받고 가야 하는데. 우산을 받아도 이 정도의 비면 첨벙첨벙 신발과 바지 아랫부분이 젖겠구나 하면서 심란한 마음이 스물스물 벌써부터 올라오는데 이 마음을 몰라주는구나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요. 제가 방송 중에 식물, 화초, 나무 이런 걸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소나기가 오거나 하면요. 야, 오랜만에 담비네 하면서 주변에 가로수를 봅니다. 그러면서 오랜만에 비 와서 가물었는데 다행이다. 저 가로수들이, 나무들이 비가 와서 좋겠다는 혼잣말도 합니다. 생각하니까 그렇더라고요. 길가에 있는 가로수는요. 가로수가 여러 곳에 있죠. 아파트에 이렇게 정원처럼 꾸며놓은 나무들도 있고요. 정원수. 학교나 여타 건물에 보면 지으면서 나무를 조경으로 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처음 건물이 생기면서 심었던 그 다음부터는 몇 년이 지나도 그냥 그렇게 놔두잖아요. 물론 정말 가물면 가끔은 살수차로 지자체에서 물을 뿌려주기도 하고요. 길가의 가로수는요. 가끔은 수액처럼 영양제를 꽂아주기도 하지만 이건 정말 드문 경우고요. 대부분은 가로수처럼 사람이 나무를 한번 심으면 그 후에는 그 나무가 스스로 살아가야 하는 거잖아요. 실내에 있는 화분은 그래도 물도 주고 마음도 주고 그러는데 밖에 있는 가로수는 그렇지 않으니까 비가 오면 저는 좋더라고요. 많은 부분 가로수들은 따로 물을 주지 않기 때문에 비에, 빗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요. 저만 해도 생각이 다를 뿐만 아니고요. 비가 오면 우산 들고 가면서 비 맞을까 봐 심란해 하면서 한편으로는 야, 가로수 나무들은 다행이다. 좋겠다. 비 흠뻑 맞아서 꽃이 더 피겠구나. 아니면 더 초록이 짙어지겠구나. 제 안에서도 상황이나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박지훈, 바디 엘스.

박지훈, 바디, 엘스 듣고 오셨습니다. 라디오 책갈피 지난주 121회 책갈피 방송 전주FM 너튜브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느끼지만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같은 상황이라도 그걸 바라보는 관점이나 생각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어서 해월리 운하수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훅 들어오는 순간들이 있네요. 버스를 타고 한강대교를 지나는데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가사의 한 구절, 선운사의 동백꽃을 보셨나요? 그 노래 가사가 귀에 계속 맴돌아서요. 주말에 서울에서 고창 선운사로 달려갔어요. 키역키역. 그 뒤에 여수 밤바다. 아, 여수는 가고 싶었는데 아직 못 갔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가고 싶은 곳으로 마음 구석에 쌓아놓았답니다. 킥! 요새 자주 듣는 노래가 있는데요. 머물러줘. 하루에 하루만 더 헤어질 수 없어. I'll just stick with you. 하루에 하루를 더해 평생을 만들래. 곁에 머물러줘. 늘 그랬듯이. 훅 들어오는 가사입니다. 큐큐. 틈틈이 행복한 한 주 되세요. 라고 글 올려주셨습니다. 틈틈이 행복한 한 주라는 말 좋네요. 네, 뭔가 바쁘게 마음을 갖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소소하게 소확행처럼 틈틈이 행복한 한 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책갈피 가족 여러분도, 그리고 은하수님도, 가 아니죠. 은하수님도 마찬가지. 네, 당연히, 네, 그렇게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제가 방금, 올려주신 글을 보면서, 해올리 은하수님이잖아요. 네, 네, 은하수님 하면서, 해올리님인가? 잠깐, 혼돈했어요. 네, 해올리 은하수님, 소소한, 그렇게 틈틈이 행복한 한 주 되시고요. 머물러줘 하루에 하루만 더 라는 가사는 TXT, Tomorrow by Together의 노래 하루에 하루만 더 였죠. 지난주 책갈피 방송에서도 들었던 노래입니다. 혹시 이날 이후에요. 지난주에 노래 들으신 후에 입가에 맴도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어떤 노래가 한번 흥얼거려지면요. 한동안 그 노래가 일상에서 맴돌더라고요. 특히 그날 아침에 들었던 노래는 하루 종일. 아침에 들었는데 마음에 들어온 노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하루 종일 나도 모르게 흥얼거려지게 되더라고요. 선운사의 동백꽃을 보셨나요? 라는 노래가 계속 맴돌아서 주말에 고창 선운사에 다녀오셨다고 했는데요. 혹시 이 노래 맞을까요?

가수 송창식의 선운사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 맞으시죠? 헤얼리오나스님? 그런 것 같아요. 노래 가사 중에요. 선운사에 가신 적이 있나요? 선운사 동백꽃 숲으로 와요 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은하수님의 글을 읽고 나서 어떤 노래일까 하고 가사로 찾아봤는데요. 이 노래 듣다 보니까요. 묘하게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 노래 듣고 나서 한참이 흥얼거려졌습니다. 곧창 선운사여 동백꽃은 벌써 졌을 테고요. 선운사는 또 10월경에 가을에 빨간색 꽃무릇으로도 유명한데요. 지금의 곧창 선운사, 6월의 선운사는 어떤 풍경일까요? 초록색의 푸르름이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멋지겠어요. 싱그럽게 초록의 푸르름 말입니다. 이어서 경희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평범한 것의 소중함이네요. 당연한 것 같지만 그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생각되는 건 익숙하거나 가까워서나 그럴 거예요.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트 올려주셨습니다. 맞습니다. 평범한 것의 소중함인 거예요. 앞에서도 잠깐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평범한 것이 평범하려면 그 안에 그만큼 많은 노력이 있을 수도 있고요. 주위에 많은 관심과 배려, 도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평범하게 느낄 수 있는 건가 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희님에게

평범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요. 말씀처럼 그 소중한 순간들이요. 오래오래 이 시기에 기대합니다. 이어서 민영님이 올려주신 글인데요. 저도 택시 기사님과 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히읗히읗히읗이라고 올려주셨어요. 저도요. 한편으로는 택시 기사님과 같은 생각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기사님의 말을 먼저 듣다 보니까 그와 다른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닐까 합니다. 그땐 몰랐었는데요. 그날 생각을 다시 하면서 또 방송에서 말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곳에 마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먼저긴 했지만요. 저도 분명 생각 한편으로는 마트가 있기에는 장사가 참안 되겠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보면요. 기사님도 저랑 비슷한 생각이 있기도 했을 거예요. 다음은 싱클 나라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멀리 인천에서 라디오 색깔비를 듣고 있어요. 쉬면서 편한 마음으로 듣죠. 지남철 같은 친구 이야기가 공감이 가네요. 집에서 먼 학교에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올때 학교 근처에 사는 친구가 바래다주면 저도 다시 친구네 데려다주곤 했죠. 오는 길에 당시에요. 공동묘지가 있었어요. 다시 친구 데려다줄 때는요. 어두워서 랜턴을 가지고 갔는데 친구는 랜턴으로 묘지를 비춰봐야 덜 무섭다고 해서요. 저는 으시시했던 기억이 납니다. 미국에 친구가 가서 살아서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헤어진 기간이 길어서인지요. 어릴 때만큼의 지남철 같은 대화를 하진 못했어요. 지남철이란 단어도 꽤 오랜만에 들어보는 추억의 단어네요. 추억의 단어네요. 키읔키읔 남겨주셨습니다. 그렇죠. 지남철이요. 저도 지난주 방송할 때, 야, 정말 오랜만에 듣는 단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 학교에서 과학 시간? 자연 시간에 자석으로 실험하고 그랬던 기억도 났어요. 지난주 방송에서 싱클 나라님이 지남철 같은 친구, 지남철처럼 붙어 다니던 친구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다고 했는데요. 이 글은 아마도 해월리 운하수님 글에서 나왔던 추억 이야기였던 걸로, 추억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도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어렸을 때 지남철 같은 친구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요즘도 가끔 그 친구가 생각나곤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요, 그 어렸을 때 지남철 같았던 친구와 저는 서로 연락이 안된지 아주 오래됐습니다. 언젠가 친구 찾기 같은 걸로 한번 찾아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어릴 때만큼 지남철 같은 대화를 하지 못했다는 거요. 어떤 느낌일지 알것 같습니다. 마음이 잘 맞는 친구는요, 정말 오랜만에 만나도요, 거의 1년에 한 번, 2년에 한번 만나도 이야기하다 보면 엊그제 만난 것처럼 금방 친근해지는데요. 그게 1, 2년 정도지 정말 너무, 너무 서로 연락이 전혀 없이 있다가 만나면요, 오랜만에 만나면 뭔가 머쓱하기도 하고 뻘쭘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도요, 아마 몇번더 만나게 된다면요, 금방 어렸을 때 지남철도 그때 상황으로 돌아갈 거라 생각합니다. 그 친구분이 이 방송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지난주에 이어 글 감사합니다. 이어서 꽃사슴 세연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감사함에 대해 이야기해 주셔서 언젠가 말씀드려야지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감사일기를 적기 시작한 지 1년 되었다고요. 아마 1년 전에 라디오 책갈피에 올렸던 글인데요. 벌써 2년 2개월째 감사일기를 적고 있어요. 블로그에 비공개로 올리고 있는데요.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적다 보면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감사하게 되니까요. 감사가 몇 배나 차고 넘치게 되어서 마음이 더 행복해지고 삶이 더욱 의미 깊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피곤해도 감사일기를 적게 되는 것도 정말 감사함입니다. 전에도 소개해드렸던 내용인데요. 제가 사는 아파트 바로 앞산 너머에 국립 수목원이 있을 정도로 아주 울창한 숲이 있어요. 어제는 비가 많이 와서요. 등산할 때 맡을 수 있는 숲의 향기가 집 안까지 들어와서 계속 그숲 향기를 맡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감사일기가 이어졌으면 하는 큰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웃는 이모티콘 남겨주셨습니다. 감사일기요. 네. 예전에 새님이 올려주신 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워라벨 튜브님이 그래서 이야기할 때요. 살면서 감사한 것들, 지금 나에게 감사한 것을 목록처럼 적어보면 좋겠다고 했는데요.
감사하기 더 좋겠네요. 일상에서 습관처럼 감사한 마음을 적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마음도 정화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나를 정리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세연님 그래서 숲 향기라는 부분이요. 그 초록 향기 느끼며 느낌적으로 느낌이 왔습니다. 울창한 숲에 갔을 때 가득했던 그 초록의 맑은 느낌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이건 엉뚱한 생각인데요. 칙 하고 뿌리는 방향제 있잖아요. 그 중에서 숲향을 닮은 향, 피톤치드 같은 향이요. 그거라도 한번 사서 오랜만에 분위기 전환해봐야겠습니다.

근우님은 이런 글을 남겨주셨어요. 불면증이 왔습니다. 자려고 누워도 한참을 뒤척이며 잠이 왜 이렇게 안 오는 걸까요? 더구나 며칠 전에는 비가 오락가락 하니까 습도까지 높아서 잠이 점점점. 예전에도 불면증이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잠을 잘 잤는데 그 불면증이 다시 와버렸으 하시면서 글 남겨주셨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랑 동지시네요. 요즘 원래는 밤 늦게 서류 작업하고 새벽에 많이 잤는데 좀 그런 리듬을 바꾸려고 일찍 누워 있지만 뒤척이다가 다시 일어나서 늦게 잠이 듭니다. 혹시 불면증 없이 일찍 자는 방법 터득하게 되시면요 책갈피에도 귀뜸 좀 해주세요. 수영님이 올려주신 글이에요. 요즘 모기와의 전쟁 중이에요. 갑자기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기를 잡아도 잡아도 계속 윙윙. 그래도 이건 일상의 감사한 거겠죠 라고 글 올려주셨습니다. 요즘 올해가 유난히 저 여름을 지나면서 그동안은 아파트에서 여름 내내 모기 한번 물릴까? 모기를 보기가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한 2주 전부터 모기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계절적으로 아마 지금이 그런 때인가 봐요. 오늘 책갈피의 마무리 곡으로는요.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

네, 6월 22일 월요일 오늘은 놀자 시작하겠습니다. 아, 마이크로폰을 제가 안에서 여기는 질서하는 생방송 오늘은 놀자. 정말로 오늘도 재밌는 일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네, 인디고 여름아 부탁해로 오늘은 놀자 문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도 하나씩 실수를 해요. 전혀 일부러 하는 건 아닙니다. 생방송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일부러 실수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누모도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요. 이 익숙함에 대한 거에서 오는 것 같아요. 항상 익숙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가끔 작은 것들을 놓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죠? 대부분 이제 우리 가족한테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그리고 익숙한 사람들한테, 이 정도는 이해해 주겠지라는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유피에 뿌요뿌요, 그리고 잼, 난 멈추지 않는다.

유피 뿌요뿌요 잼에 난 멈추지 않는다 듣고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혼성이 활약했던 시기가 좀 있었죠. 최근에 혼성 그룹이 나오긴 나왔는데 좀더 많이 나왔으면 쓰겠어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노래들을 좀 많이 더 들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아, 파파야 사랑 만들기 투야 파.

0: love him, stay with him.
1: Nah, 네, 파파야 사랑 만들기 투야 파 듣고 왔습니다. 날씨가 좀 선선하죠? 계속 더웠다가 선선하고, 근데 좀 밤에도 뭐 차갑거나 그렇진 않지만, 지금 딱 날씨가 좋긴 해요. 오늘 저녁에도 좀 비가 좀 예상되고 있긴 하고요. 저 이제 꽃이 계절에 따라서 바뀌는데, 한때 이제 벚꽃의 계절에서 입함나무의 계절로 갔다. 지금 이제 작은 꽃들이 좀 만발하죠. 금계국 그리고 기생초 노란색으로 피는 것은 이제 국화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금계국이고요. 노란색 꽃 사이에 약간 자줏빛이 돋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기생초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능소화 그리고 수국의 계절이죠. 수국이 너무 많은 종류를 지금 가지고 있어서 큰 게 보이는 목수국도 있고, 우리 이제 예전부터 있던 수국에서 좀 작은 것들도 있으면서 너무나 볼거리를 많이 주는 계절입니다. 수국이 좀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꽃잎이, 꽃잎이 아니고 가잎이라 그러죠. 가엽. 가짜입니다. 꽃 자체가 워낙 작다 보니까 좀 키워서 나 좀 보라고 그런 게 하죠. 재밌는 게 수국이 수정이 되면 그 꽃잎들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오지 말라고. 식물들의 세계도 정말 놀랐습니다. 레인보우 A 라임 뮤지스 둘이서

FM 93.5MHz 전주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공동체 라디오는 전주지역 소출력 방송입니다. 아, 라디오 주파수 말고요. 너튜브 전주공동체 라디오에서 공동체 라디오 채널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오늘은 놀자입니다.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코너였습니다. 노래를 두곡좀 연속해서 듣고 오겠습니다. 이혜린, 늘 지금처럼. 모노, 넌 언제나.

이혜린 늘 지금처럼 모노 넌 언제나 듣고 왔습니다. 이런 장르는 시티팝이라고 하죠.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시티팝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윤상 그리고 김현철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다시 요즘도 시티팝 풍의 노래들이 유행을 다시 하는 것 같아요. 키스 여자이니까 김범수 순수

다른 남자랑 똑같아. 날 사랑한다 말했던 언제고. 솔직히 나 네가 잘 되는 거 싫어. 나보다 예쁜 여자 만난 행복하게 잘 살면 어떡해? 그러다 날 정말 잊어버리면 어떡해?

네, 캔디맨 일기 듣고 왔습니다. 저희가 운동을 한다든지 산을 걷는다든지 트레킹을 할때 보면 처음에는 좀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힘을 못 냈나? 그러다가 숨이 가빠지고 어느 정도 몸이 여기에 맞춰지면 그다음부터 좀 편해지잖아요. 운동선수들이 바로 들어가기 전에 몸을 푸는 이유도 그거라고 합니다. 월요일 날좀 힘이 드시죠? 한 주, 모든 일이 잘 되건 워밍업이라 생각하시고 즐거운 기분으로 하루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놀자 댓글 이벤트 있는 거 아시죠? 계속 진행되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 홈페이지나 아니면 저희 실시간 방송 중에 댓글 달아주시면 되고요. 기존에 있던 곳에도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확인해서 신청곡과 사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청곡 이벤트는 나루 역사 문화 연구소 강용훈 소장님께서 추천하신 사적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놀자 마지막 곡으로 아이들의 크로우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후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시간 되십시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안녕하세요. 현희의 너영나드 여러분의 진행자 현희입니다. 살다 보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내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의 나는 조금 달라졌을까? 현희의 너영나드는 다양한 인생의 이야기를 엿볼 수 있는 영화 드라마를 전지적 나의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인생 이야기입니다. 한 번쯤은 노망이고픈 인생, 한 번쯤은 바뀌고 싶은 인생, 그리고 한 번쯤은 꿈꿔보고 싶은 인생. 그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시민들이 제작하고 참여하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MHz를 통해 오전 6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고 있는 이 시간, 현희의 너영나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오후 2시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화, 드라마,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의견 보내주세요. 월요일 오후 2시 잠깐 숨을 고르고 마음의 창을 여는 시간. 오늘은 윤강 감독의 영화 세계의 주인을 통해 누군가의 삶을 함부로 단정하지 않는 일, 그리고 내 삶을 내 이름으로 지켜내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세계의 주인입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이주인, 18 여고생이고요. 학교에서는 반장이고 모범생이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존재감이 있는 학생, 바로 인싸이죠. 조용히 숨어있는 아이가 아니라는 거. 말도 잘하고 웃기기도 하고 연애도 하는, 자기 감정이 분명히 드러내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영화는 아주 강렬하게 시작하죠. 반 친구 수호가 아동 성범죄자 출소 반대 운동을 제안하고, 대부분의 학생은 서명하지만 주인인은 그 문장에 걸립니다. 피해자의 삶을 완전히 파괴한다는 표현. 주인은 그 말에 동의하지 못하고, 그리고 주인은 말합니다. 나도 성폭행 피해자야. 내 인생이 망가진 것 같냐? 이 영화는 성폭력 피해자를 자극적으로 보여주는 영화가 아니라는 거. 오히려 묻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건으로 기억하는가? 아니면 사람으로 바라보는가? 오늘의 첫 곡, 이무진의 청춘 만화입니다. 상처보다 먼저 지금 살아 움직이는 18 주인의 얼굴을 떠올리며 들어보겠습니다. 이무진의 청춘 만화.

듣고 오신 곡은 이뮤진의 청춘만화였습니다. 주인은 상처만 가진 아이가 아니라 지금 자기 시간을 살아가는 청춘입니다. 이 영화가 특별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야기는 학교에서 시작되고 수호라는 친구가 아동 성범죄자 출소 반대 운동을 제안하고 주인은 범죄자를 두둔하는 것처럼 보이는 듯한데 그게 아닌 주인이 문제 삼는 건 서면 운동 안에 담긴 말인 거죠. 피해자의 삶은 완전히 파괴된다.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다. 이 말들은 피해자를 위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어쩌면 피해자를 또 하나의 이미지 안에 가두는 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주인은 바로 그 지점을 건드리는 그거에 대해서 약간의 피로감을 느끼고 불편함을 표현을 하죠. 나는 피해자지만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것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죠. 나는 여전히 웃고 사랑하고 화내고 장난치고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여는 사람들이랑 똑같다라는 시점으로 생활을 하는 영화는 사건 자체보다 사건 이후의 삶을 바라보게 되는 부분인 거죠. 가해자를 처벌하는 이야기보다는 상처 이후에도 살아가는 한 사람의 현재를 바라보는 시점으로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세계의 주인은 무거운 소재를 다루지만 전혀 이상하게도 인물들이 살아있다라는 거죠. 웃고 삐지고 사랑하고 울고 다시 일어나는. 그래서 수호는 서명운동을 주도한 친구이면서 간극이 계속 멀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죠. 수호의 행동은 겉으로 보면 옳습니다. 성범죄자의 출소를 반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인인 묻습니다. 정말 피해자를 위한 말이야? 문구 자체가 이런 말들이 피해자를 한 번 더 피해자스럽게 만드는 피해자의 삶을 네가 그렇게 단정해도 되는 거야? 피해자의 삶을 알아? 라고 의문을 던지죠. 근데 보는 저 역시도 왜 저런 의미를 자꾸 얘기하고 대립각을 만들까라고 하면서 영화를 두 번 보고 세 번 보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수호와 주인의 대립은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수호는 피해자를 위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주인이 그 말을 피해자를 다시 가둘 수 있다라고 느끼는 지점인 거죠. 교장실 장면에서 핵심은 그거예요. 교장실을 가게 된 이유도 사실은 전교생은 서명을 했는데 너만 서명을 안 했어. 그 지점에서 싸움이 되고 신체 접촉이 있었죠. 그리고 교장실까지 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주인이 하고 싶은 말이 그거죠. 서명운동이 틀렸다가 아니야. 주인이 하고 싶은 말은 피해자의 삶을 함부로 단정하지 마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 말은 수호에게도 학교에게도 어른들에게도 그리고 관객에게도 향하는 거죠. 마치 아이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전율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때로는 누군가를 위한다는 말이 그 사람을 더 외롭게 만들기도 하는 거죠. 그럴 때 필요한 건 정답보다 숨을 쉴 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의 한숨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 아이의 한숨 듣고 왔습니다. 이 영화 속의 인물이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숨을 참고 있습니다. 주인이도, 엄마도, 동생, 혜인이도 그랬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좀 아쉽고 안타깝고라기보다는 애틋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도 소름이 이렇게 살짝살짝, 드는데요. 급식실에서의 이야기, 소아하고의 이야기, 그런 다음에, 교장실에서 건네는 그런 이야기들. 세계의 주인은 성폭력 피해 이후의 삶을 다루는 영화인 것처럼 좀 무겁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익숙한 방식으로 가지 않아요. 보통 우리의 그 도간이라던가 그 이슈가 남는 영화들이 몇 작품들이 있었어요. 보통 이런 소재의 영화는 사건, 가해자, 재판, 복수, 처벌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안에 그 당사자의 친구의 주인공의 이야기들보다는 사건 중심의 이야기들로 풀어내가는. 그래서 물론 그런 영화도 분명히 필요하죠. 사회가 어떠한 처벌이라던가 그 이후의 삶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하긴 하지만 세계의 주인 이 작품 자체는 좀 다른 시사하는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회가 예면한 폭력을 드러내는 일도 중요해. 분명히 사건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이 영화는 다른 방향으로 계속 간다고, 흐른다고. 그래서 무슨 처벌을 받았는데가 아니고, 아, 그래서 얘한테는 어떤 일이 있었는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 자체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보다는 그 일이 있었던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회복은 됐어? 주인이 피해자이면서도 하지만 동시에 학생이고 반장이고 친구이고 여느 사람이랑 똑같다라는 거죠. 일반 여고생, 고등학생, 청소년으로 보여지는 거죠. 친구이고 연인이고 남자친구가 있는 그리고 딸이고 남동생의 누나인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때로는 밝고, 때론 날카롭고, 때로는 외롭고. 요즘의 청소년들이 다 외로운 것처럼, 외롭다라기보다는 그들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처럼. 그리고 때로는 장난스럽죠. 친구들과 서로 말장난하고, 몸장난하고, 요런 것들이 보여지는, 요런 시각이 약간의 초점이 좀 다른 거죠. 이 영화가 건네주는 사회적 의미는 분명하죠. 사람을 하나의 사건으로 분리하지 말 것. 저는 그랬어요. 현이는 그랬어요. 피해자를 피해자답게 가두지 말 것. 이미 서명을 하는 순간 서명하는 사람들의 문구는 마치 피해자는 피해자스러워야 해. 이게 단정이 되는 것 같아요. 전혀 그런 말에 가두지 않는다. 상처보다 먼저 사람을 볼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주인이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가 겪은 일이 나를 설명할 수 있어도 나의 전부는 아니야.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나의 과거가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닌데, 사람들은 마치 내 인생의 전부를 도둑맞은 것처럼, 상처투성인 것처럼 판단을 해버리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영화의 첫 장면은 주인이 남자친구 찬우와 입맞춤을 나누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거 관람 불가인가? 라는 순간 탁 들어요. 그런데 관람 불가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 장면의 중요한 부분은 주인인 피해 경험이 있지만 또 남자친구, 청소년들이 정말 궁금해하고 호기심이 있는 그런 여고생으로 나오는 거죠. 웃고 장난치고 남자친구를 사귀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피해자에게 어떤 이미지를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나요? 늘 조용하고 암울하고 어둡고 요런 것들이 영화나 작품이나 현실에서 받아들이는 것처럼 늘 조용해야 되고 늘 슬퍼야 되고 늘 유축되어 있어야 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지만 주인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주인인은 자기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자기 몸과 마음을 자기 방식으로 살아내려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과거의 기억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현재 남자친구와의 입맞춤 과정에서 과거의 기억이 계속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장면은 관객에게 또 현희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이런 부분. 상처 있는 사람도 사랑을 할수 있어. 기억이 남아 있어도 현재의 감정은 가짜가 아니야. 피해 이후의 삶도 계속된다라는 게 표현이 되는 거죠. 키스만 하고 그 이후까지는 허용하지 않는. 그 허용할 때까지는 나의 감정을 존중해줘 라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주인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너무 쉽게 잘못을 찾곤 하죠. 하지만 어떤 일들은 한 사람의 잘못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백예린의 그것 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야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101은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야 였습니다. 세계의 주인 이 영화가 조심스럽게 건네는 위로도 비슷한 것 같아요. 내 삶이 내가 다 책임져야 하는 것처럼 혼자 짊어지지 말라라는 말로 들립니다. 남동생 혜인이 역시 굉장히 좀 든든한 남동생? 나이가 어리지만 속이 깊은 아이처럼 보여져요. 이 영화에서 좀 따뜻한 부분으로 아픈 인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혜인이는 누나를 좋아하는 거죠. 누나가 웃기를 바라는 거고, 그런데 아이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길고 정확하게 표현은 하지 못하는. 대신에 이 아이가 누나를 위해서 할수 있는 건 그저 오는 우편물을 자기 침대 밑에, 자기 방에 숨겨놓는 거 외에는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누나를 위해서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죠. 누나를 위해서 마음을 털어내는, 그리고 누나의 소원을 들어주려는 그런 걸로 보여주면서 마술을 하게 돼요. 그럼 마술을 하면서 보여주는 것은 결국 누나가 그 마술을 보지 못했던 걸로 저는 보여지는데요. 처음에는 그 마술이 그냥 호기심에 그 어린이집 유치원 그 학교에서 보여지려고 하는 행동처럼 관심 받고 싶은 행동처럼 보여지고 누나 와. 나좀 봐줘. 누나 꼭 와야 해? 누나 와야 해? 이렇게 이제 보채는 동생으로 철없는 아이처럼 보여지거든요. 근데 영화 장면에 흐르는 내면이 뭐냐면, 혜인이는 뭔가 우편물을 자기가 먼저 보고, 자기가 보면서, 그거를 자기 방에 감춰놔요. 근데 나중에 그거를 확인이 되는 그 순간, 눈물도 나고, 소름도 돋고, 아이의 기특함이 보이는 거죠. 누나한테, 나좀 봐줘. 엄마한테, 나도 있잖아. 나 마술 잘하지. 나꼭 보러 와? 이런 그 보채는 철부지 어리광이처럼 보여지는 아 쟤는 왜 저러지? 아 그런데 여고생 누나한테 저렇게 보챌 수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마음을 보면서 그 영화를 보게 됐단 말이에요. 이런 그 누나한테 그냥 철부지처럼 보여지지만 그 내면은 아 누나 내가 누나를 지켜줄게 하는 게 나중에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영화가 진행될수록 느낌이 확 와닿는 거예요. 아이가 누나한테 하고자 하는 말은 뭐였는지, 아, 누나한테 이런 말을 하고 싶었구나. 아, 이렇게 속깊은 아이였구나. 이런 게 이렇게 보여지는데, 해는 마술은 결국 누나를 위한 마술이었죠. 그 마술을 보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자기의 소원, 이루고 싶은 것들을 소원을 적어라. 그러면 내가 소원을 다 이루게 해줄게.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사라지게 해주고 싶은 누나의 걱정이 무엇인지, 누나의 근심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마술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게 실패로 돌아가면서 실망을 하는데, 누나는 오지 않았는데, 그날 집안의 분위기는 무거운 공기로 바뀌어지고 있고, 혜인은 가족들을 위한 마술쇼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래서 누나가 와주길 바랬는데, 그 장면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현이는. 혜인이가 준비한 거는 단순히, 그 장기자랑 마술 망토를 입고 짜라란 이렇게 하는 비둘기를 날리는 그런 마술이 아니라 누나 내가 너를 위해 준비했어 누나의 걱정이 사라졌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술을 준비한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너무 아쉽고 애틋했어요. 나는 누나가 웃었으면 좋겠어. 이 말을 하는데 슬펐죠. 그래서 하지만 그 마음은 제때 닿지 못했지만, 나중에 누나가 그걸 알고, 혜인이의 이 마음을 누나가 다 읽죠. 엄마도 보게 되고. 그래서 걱정과 상처는 마술처럼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아쉬움과 애틋함이 있지만, 그래도 혜인이에게 계속 연습을 하면서 느끼죠. 그리고 뭔가를 계속 숨겨. 숨기는 게 보여요. 근데 영화의 후반부에 보면 그 숨긴 게 뭐였는지 나와요. 누군가는 계속 위로 방법을 찾고 있다라는 거. 아이가 남동생이 뭔가를 숨긴다라는 건 뭔가의 자체 위로스러움을 찾았다라는 거. 그래서 혜인이는 교도소에서 온 우편물을 감추는 장면. 저는 참이 부분이 아이가 어린데 속이 깊구나. 근데 그때 당시에는 혜인이가 어렸을 텐데 근데 그 누구도 혜인이는 정말 내색하지 않고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어린 남동생은 이걸 다 읽었을까? 이 속깊은 아이네 요런 것들이 전해져요. 이 우편물은 단순히 그냥 교도소라는 그 낙인만 찍혔는데도 저희한테 상상을 하게 되죠. 아빠인가? 아빠는 영화 속에서 안 나타나요. 근데 후반부에 나오면서 아빠하고 별거하는 엄마, 우리 가족과 같이 살고 있지 않는 아빠의 모습이 잠깐 비추는데 아빠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이죠. 과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표시인 거죠. 말하지 않아도 계속 이집 안에 들어오는 기억들인 거죠. 혜인이는 그 우편물을 감춥니다. 누나가 아플까봐. 우편물을 보면 누나가 아플까봐. 그리고 버텨내고 있는 엄마가 무너질까봐. 가족이 다시 흔들릴까봐. 그런데 이 장면에서 아픈 이유는 또한 가지. 혜인이도 아직 아이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감당해야 할 상처를 아이도 함께 감당하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는 거죠. 누나는 상처를 누나의 한 사람에게만 머물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엄마에게도 동생에게도 가족 전체의 일상으로 그 상처가 번져 있는데 그 어떤 누구도 그 상처를 전달은 하진 않아요. 장면에서 다들 상처를 안고 있구나. 상처는 한 사람의 몸에만 남는 것이 아니었구나. 가족의 공기에서도 남는다라고 느껴져요. 쉽게 말하는 사람들 속에서 쉽게 말할 수 없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번 곡은 소수민의 넌 쉽게 말했지만입니다.

소수비는 넌 쉽게 말했지만 듣고 왔습니다. 영화 속 주인이도 혜인이도 엄마 태선도 쉽게 말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작은 행동 하나가 더 크게 다가온 듯 보이거든요. 엄마 강태선은 어린이집 원장이에요. 하루 종일 어른들,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이죠. 그런데 영화는 엄마가 텀블러를 보여주죠. 텀블러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통 우리가 텀블러는 매일 갖고 다니는 물,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텀블러를 많이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엄마는 엄마의 정말 작은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죠. 물이나 커피가 아닌 엄마의 정말 위안이 되는 음료수 한 잔. 그거는 엄마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는 분명히 엄마도 힘들었는데 사실은 내색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표현하지 않았는데 그 표현하지 않는 거가 엄마의 그 텀블러에 소주를 담는 그 장면 하나가 엄마도 나름 뭔가에 버티고 있구나 정도를 느껴지는 거죠. 엄마가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아, 안타깝다. 이렇게. 근데 그 엄마가 버티려고 하는 의도는 엄마조차도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일도 해야 되고 아이들도 돌봐야 되고 나의 또 직장에 있는 아이들도 돌봐야 하는 그리고 나의 가정을 유지하고 지켜내야 하니 아빠가 지금 현재 부재 중이기 때문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장면들이 나와요. 아빠가 왜 없지? 엄마는 어린이집 원장인데 그러면서 딸 앞에서 죄책감이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 죄책감을 엄마 나름대로의 버텨내는 힘이 텀블러 안에 음료, 물 그 음료, 그 감정이 텀블러 안으로 들어가는 걸로 보이죠.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정말 나의 직업에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강태선이지만 속으로는 오래오래 버티고 있는 정말 무지하게 힘겹게 버티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 너무 안타까웠어요. 강태선은 그런 엄마로 보여지죠. 영화는 엄마를 완벽한 보호자로 그려지지는 않죠. 보통 이렇게 술을 마시고 음주를 한 상태의 아이들을 보호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를 완벽한 보호자로 그려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엄마를 나쁜 엄마로 만들지도 않아요. 보통 엄마들이 강인함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것 같아요. 엄마도 상처를 입고 있어. 근데 그 상처를 버티고도 있어. 라고 보여지는 장면이에요. 영화 속에서 가장 아픈 대사 중에 하나는 주인이 엄마에게 울면서 말하는 장면이에요. 애들 돌볼 때 나도 좀 봐주지. 아이가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던 말을 아이는 얘기해요. 그리고 학교 교장실 가기 전에 나도 성폭력 피해자야 라고 얘기했을 때 모든 아이들한테 다 오픈을 자기 상황을 오픈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강인했던 주인이가 엄마에게 울면서 다른 애들 돌볼 때 나도 좀 봐주지 그 한마디가 엄마를 정말 힘들게 했었던 것 같아요. 애들 돌볼 때 나도 좀 봐주지 주인이가 제일 하고 싶었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은 원망이죠. 하지만 동시에 부탁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는 어린이집에서 많은 아이들을 돌보고
하지만 정작 자기 딸 주인이가 무너지고 있을 때 충분히 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은 주인이의 말은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로 표현되진 않아요. 그거를 엄마한테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오히려 사랑했지만 놓친 시간이었어. 엄마 나 사랑하는지 알아. 그리고 지금도 엄마 나 힘든지 알고 있고. 근데 그때 당시에 나도 아이였다고. 나도 돌봄이 필요했다고. 나도 엄마가 봐주길 기다렸다고. 이렇게 울부짖는 듯하게 표현이 됩니다. 이 대사가 가장 아팠던 거가 이런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도 나 역시 현이 역시도 부모이기도 하고 딸이기도 한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도 완벽하지는 않아. 먹고 살아야 하고 일해야 하고 그리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버텨내야 하니까 버티고 있어. 그 사이에 아이는 혼자 견디는 법을 배워버리죠. 그래서 주인이가 혼자 버티는 법을 배워서 있었던 주인이의 울음은 단순히 분노가 아니었던 걸로 보여지고 오래 참아온 아이처럼 느껴지는 말이었어요. 그럼에도 주인이는 멈춰 있지 않습니다. 넘어지고 울고 흔들려도 자기 삶을 계속 살아가는 그런 친구로 보여지는 거고요. 다음 곡 이어갑니다. 새소년의 난춘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간만에 현이가 영화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새소년의 난춘 듣고 계속 이어갈게요. 주인에게도 필요한 것은 불쌍한 시선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살아갈 자유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 자체의 제목은 세계의 주인입니다. 세계의 주인. 들어보면 굉장히 무거워요. 처음에는 이 제목이 아주 크게 느껴져요. 그런데 이 영화를 따라가 보다 보면, 아, 제목이 왜 이런 거지? 조금씩 조금씩 다가오죠. 아, 주인공의 이름이 이주인. 아, 그러니까 세계의 주인이라는 제목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고 한 여학생의 이름에서 출발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죠. 이 영화는 세상의 주인이 되겠다라는 이야기. 처음엔 그렇게 보이는 거죠. 아, 자기 삶을 남의 말과 시선에 빼앗기지 않으려는 이주인이라는 여고생의 이야기로 시작한다라고 생각이 들고, 주인인은 피해자. 맞죠. 피해자이죠. 하지만 영화는 주인이를 피해자로 가두지는 않아요. 주인이는 학생, 여고생의 발랄한 여고생, 인싸인 여고생. 때로는 밝고, 때로는 날카롭고,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버텨내는. 그래서 제목은 마지막으로 갈수록 더 선명하게 현이한테 와 닿는 거죠. 세계의 주인, 그거는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삶을 끝까지 자기 이름으로 부르러 내려는 한 사람의 이름? 그게 바로 이주인이라고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영화의 마지막은 주인이의 이야기를 다시 정리한 듯 나레이션으로 던집니다. 처음에 주인이 던진 말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망가진 것 같냐? 라는 말이죠. 처음에는 이 말이 도발처럼 들리지만, 하지만 영화 끝까지 보고 나면 다르게 들리죠. 그 말은 세상을 향한 항의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을 붙잡는 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망가진 사람이 아니야.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 나는 아직 여기 있고, 나는 내 삶을 살아가고 있어. 마지막 나레이션은 결국 이 영화의 제목과 연결되는 거죠. 세계의 주인은 나야. 이 주인은 자기 세계를 다시 말하는 거죠. 누군가가 붙인 이름이 아니라 자기 목소리로 자기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피해자가 된 아이의 이야기가 아니라 피해 이후에도 자기 세계를 지켜내려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 귀결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마지막 이야기, 현이 멘트 한번 날려볼게요. 현희의 너영라드에서는 윤가인 감독의 영화 세계의 주인을 함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인생을 들어가 봤어요. 이 영화는 무거운 소재 성폭력에 대한 부분을 다뤘지만 이상하게 그 내용은 하나 나오지 않아요. 사건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 이후에 주인공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겨내고 어떠한 사람들이 있는지, 어떠한 인물들이 표현이 되는지 각자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를 보여주죠. 웃고 장난치고 사랑하고 삐지고 울고 다시 하루를 시작하는 이런 걸로 표현이 되고, 그래서 더 영화가 깊이가 있고 마음에 남습니다. 상처가 있다고 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다. 상처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상처로만 불러서도 안 된다라는 느낌으로 그 흔적으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군가를 만날 때그 사람에게 붙은 이름표를 먼저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자, 문제아, 모범생,

엄마? 아이? 하지만 사람은 그보다 훨씬 넓고 복잡한 존재입니다. 주인이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어쩌면 이거였을 것 같아요. 나 아직 여기 있어. 그러니 나를 똑바로 봐줘. 현희의 너영나드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입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의 영화처럼 여러분의 삶도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은 장면이 있다면 언제든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쯤은 노망이고픈 인생, 한 번쯤은 바꾸고 싶은 인생, 그래도 결국 내가 살아가야 할 나의 인생. 월요일 오후 2시 여러분의 마음에 잠깐 머물러가는 시간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오존의 우리 사이 은하수를 만들어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때론 너무 먼 거리가 생깁니다. 하지만 그 사이를 바라보고 건너가려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서로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현희의 너영나드 여러분의 진행자 현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시인은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바람 한 줄기, 따뜻한 미소 하나, 마음을 어루만지는 시와 노래 한 곡에도 행복은 가까이에 있다고 합니다. 행복은 엄청난 일을 겪을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기쁨을 자주 마주칠 때 느끼는 감정이라고요. 매일 조시 한 줄씩 외워보기, 매일 기분 좋은 산책하기, 나를 위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소박한 요리 만들기. 이런 일들이 행복을 불러오는 통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로 행복을 느끼시는지요? 오늘은 시가 전하는 위로와 음악이 들려주는 따뜻한 울림 속에서 이 방송을 들으며 행복을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와 소리의 뜨락을 진행하는 퍼포먼스 신앙송가 김자연입니다. 이 방송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를 통해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행복은 가까이에라는 주제로 우리 소리, 창작, 국악, 가곡 등 여러 장르의 음악과 영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트리거 창작공연단의 미메시스입니다. 이 창작곡은 거문고, 아쟁, 기타, 오카리나 등 우리 악기와 서양 악기가 만나 함께 어우러지는 신명과 행복을 안겨주는 연주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미메시스 트리거 공연단입니다.

이 소리를 들으며 우리 소리와 서양악기로 들려주는 아름다움에 우리 마음도 행복해지셨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들려드릴 노래는 창작의 대가와 소리의 대가가 만나 이루는 한승석과 정재일의 자장가입니다. 단순히 아이를 세우는 노래가 아니라 사랑하는 이를 품에 안고 영원히 순간이 머물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노래로 국악의 깊은 소리와 기타 선율이 어우러져 정과 이루를 전하는 곡으로 2017년에 발표한 곡입니다. 자장가 소리 한승석 기타 정재일

뿌리가 치기 폈는데 우리님 내 파리에 고이 탄자 미루시니 백년이 닿도록 세월아

참기 말아라. 별같이 예쁜 내님, 연꽃같이 미어놓고 송이송이 맺힌 정이 샘물같이 깊었는데 우리님 내 품 안에 거의 단꿈 이루시니 천년이 흐른 도로 지금 이 순간만 같았으면 건듯 부는 저 바람

오늘이소서 내일의 오늘이소서 이 네팔에 님 울리고 꿈 노래를 부르는 이내 품에 님을 안고 정 노래를 부르는 오늘이 오늘이소서 내일의

백년이 다 도록 세월아 흐르지 말아라. 천년이 흐르도록 지금 이 순간만 같았으면.

잠든 아이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사랑하는 이를 품에 안은 한 사람의 마음처럼, 위로가 되어주는 따뜻한 노래, 자장가였습니다. 숨 끊어지게 먹먹한 노래에 취하여 보았습니다. 이렇게 행복은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춤 한 자락에도, 노래 한 가락에도, 또한 시 한 수에도 행복을 느껴보시면 더 좋을 듯합니다. 신앙송입니다.

행복 유치원.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비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행기를 향한 문으로 숱한 사람들이 제각기 한 가지씩 생각에 족한 얼굴로 와선 총총히 우표를 사고 전보지를 받고 먼 고향으로 또는 그리운 사람에게로 슬프고 즐겁고 다정한 사연들을 보내나니 세상의 고달픈 바람결에 시달리고 나부기여 더욱더 우지 삼고 빙피어 흥크러진 인정어의 꽃밭에서 너와 나의 애틋한 연분도 한 방울 연연한 진홍빛 양귀비 꽃인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운 이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나.

행복이란 어쩌면 산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 말 속에 또 한 건네는 편지의 사연에서도 얼마든지 느낄 수 있습니다. 유치환 시인의 행복은 소박한 일상 속에서 피어나는 삶의 기쁨을 노래합니다. 우체국 창가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행복하다는 이 시인의 시어처럼 고운 옷깃에 스민 세월의 향기처럼 여러분 마음속에도 행복 하나를 남기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송에 이어서 이번에는 우리의 춤을 즐겨보시겠습니다. 한량무는 조선시대 풍류를 즐기던 한량의 멋과 여유를 담은 춤입니다. 흰보다 흥과 멋을 품고 느린 걸음 속에서도 넉넉한 기품을 보여주는 춤, 소리와 영상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덩기덕 쿵더러러 덩덕궁. 장단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춤꾼의 호흡이며 흥겨운 발디딤을 이끄는 또 하나의 악기입니다. 한량의 너른 마음과 풍류의 멋이 담긴 한량모, 소리와 영상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행복은 이렇게 우리 가까이에 춤 한 자락과 장단으로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번엔 대금가락으로 행복을 찾아갑니다. 대숲을 스쳐 지나온 바람결이 애달픈 사연 하나를 품었습니다. 춘향이 옥중에서 임을 그리워하며 부르던 한 맺힌 그 소리를 조재수 병인의 대금가락으로 다시 피어납니다. 쑥대머리 조재수 대금연주입니다.

말 대신 숨결로, 눈물 대신 떨림으로 전하는 그리움의 정서. 대금의 깊고 맑은 울림 속에서 우리 소리의 애잔한 멋을 느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춤사위와 대금가락으로 행복을 느끼며 이번에는 마음의 창을 통해 더 애틋하고 고마운 분들의 이야기로 행복에 더 가까이 다가가 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 한켠에 작은 창 하나쯤을 달고 삽니다. 바쁜 하루에 묻혀 지낼 땐 그 창이 닫혀 있는 줄도 모르지요. 삶이 빠르게 흘러갈수록 우리는 더 자주 멈춰서게 됩니다. 무엇을 놓쳤는지, 어디쯤 와 있는지, 문득 마음의 창을 하나 열어 조용히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 오늘 이 시간에도 마음의 창을 열어보겠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두가 뭉클한 사람들, 그의 이름은 일본의 어느 학교 유난히 곱던 그 선생님의 이름은 꽃이라는 하나였다. 하나 선생님은 엉뚱한 숙제를 내주기로 유명했다.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나면 제일 마지막에 남아 칠판 가득 숙제를 써두었다. 다음날 아침 아이들은 칠판 가득한 글씨를 읽고 선생님의 주문대로 숙제를 했다. 그 숙제는 이런 것들이었다. 짝꿍과 서로 좋아하는 것을 10개씩 번갈아 말하기, 친한 친구 가족의 이름으로 삼행시 짓기, 10년 전의 나, 10년 후의 나에게 편지 쓰기, 엄마와 아빠를 뒤에서 꼭 안아주기, 하늘은 왜 선한 사람을 빨리 데려가려는 걸까, 갑자기 얻은 병으로 몸이 쇠약해지면서 아쉽지만 선생님은 학기 중에 학교를 그만두기로 했다. 선생님이 떠나고 다음날 아침 아이들은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울음바다가 되었다. 칠판 한가득 적혀있는 선생님의 마지막 숙제 때문이었다. 선생님이 주는 마지막 숙제. 제출 기간 제한 없음. 사랑하는 내 제자들아, 직접 인사하지 못해 미안하구나.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내주고 싶은 오늘의 숙제는 말이야, 간단하게 네 글자야. 행복할 것. 숙제는 천천히 내도 괜찮으니까 서두르지 마. 그리고 포기하지 마. 숙제 검사는 언젠가 저 너머에서 날 만나면 그때 얼굴 마주보면서 행복했어요 하고 말해주면 돼. 기다릴게. 모두 건강하길.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렵고 가장 사소하지만 가장 중요한 숙제. 행복해질 것. 그날 그 교실의 아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게 될까? 모르긴 해도 꽃처럼 미소 짓던 선생님이 내주신 그 마지막 숙제. 칠판 가득 정갈한 글씨체로 쓰여있던 행복해질 것. 그 한마디가 아이들에겐 사는 내내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하나 선생님처럼 행복은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작은 사소함 속에 있다고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그렇지요. 우리의 삶도 이와 같으리라 생각하며 참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지금 흐르는 소리처럼 행복도 그렇게 가까이에 있습니다. 크지 않아도 좋고 특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마음 가까이에 머물고 있는 하나 선생님의 말처럼 행복할 것. 소리와 싫어도 작은 행복 하나를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기쁜 날도 있고 마음 한편이 무거운 날도 있습니다. 잠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그동안 걸어온 길과 앞으로 걸어갈 길을 마음속에 그리며 듣겠습니다. 인생이란 바리톤 고성현이 부릅니다.

함께 가기로 했었지. 사랑이 시작된 후 영원하자고 했었지.

살아가는 길은 누구에게나 저마다의 빛깔이 있습니다. 삶의 깊이와 무게를 담담하게 노래하는 따뜻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지닌 노래였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는 노래였습니다. 연이어 듣습니다. 내 영혼 바람 뒤어 바리톤 구본소가 부릅니다.

내 영혼 바람되어 그리움과 사랑을 담은 그 마음도 말로 전하지 못한 사랑도 바람에 실려 멀리 떠나가고 다시 머물며 살겠지요. 이렇게 들리는 노래 한 자락으로 행복을 느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종종 꽃길을 먼 곳에서 찾지만 좋은 날이 오면 모든 일이 뜻대로 풀리면 그때 비로소 꽃길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꽃길은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낸 우리의 발자국마다 피어나 그 모든 시간이 모여 지금의 나를 꽃처럼 피워냈기 때문입니다. 꽃길이 따로 있나 내 삶이 꽃길인 것을.

꽃길이 따로 있겠습니까? 묵묵히 걸어온 내 삶이 곧 꽃이고, 지금 이 순간도 아름다운 한 송이 꽃으로 피어나고 있습니다.

소리는 바람을 타고 흐르고 시는 마음에 머물며 음악은 하루를 따뜻하고 행복하게 물들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시와 소리와 노래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쉼표 하나 놓아드렸기를 바라며 하루를 무사히 보낸 것, 누군가를 그리워할 수 있는 것, 아름다운 소리 한 자락에 귀 기울일 수

어쩌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행복 가까이에 서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남은 시간도 평안과 행복함으로 채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좋은 소리와 시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시와 소리의 뜨락을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를 통해 들으셨습니다. 제작 진행의 김자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책으로 함께하는 시간 책함시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한 달간 안녕하셨나요? 어느덧 6월입니다, 여러분. 녹음을 하는 시점의 날씨는요, 햇볕은 강렬한데 바람은 선선한 느낌입니다. 아직 핫썸머! 막 이런 뜨거운 여름을 아직 만나지 못한 6월의 초입의 어느 날인데요. 그래서 저는 아직 실내에서는 선풍기 하나로 하루를 버틸 수 있고요. 아직 에어컨은 조금 춥다 싶은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5월과 6월에 제가 살고 있는 지역 도서관이 돌아가면서 장서 점검을 했어요. 그래서 근처 도서관을 한 2주 정도는 이용하지 못했는데요. 책함시를 준비할 때 어떤 책을 이야기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영감을 주로 도서관에서 많이 얻는 편이에요. 저는 책을 탐색하는 걸 엄청 좋아하고 책을 읽다 보면 그 책 안에서 또 인용된 여러 책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책 파도타기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도서관이 엄청난 보물창고거든요. 근데 집 근처 도서관이 자료실 이용도 안 되고 책 대출도 안 된다고 해서 이번 6월 책함시에서 어떤 책을 다룰까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어떤 새로운 책을 발견할 수 있을까? 내가 책으로 이번 달엔 어떤 이야기를 전하면 좋을까? 여러 고민들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병렬 독서를 하고 있던 책들 그리고 최근에 다시 보고 있던 책장 속에 있던 책들을 방에 쫙 한 10권 정도를 깔아놨어요. 그래서 스캔을 싹 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아, 어떤 책을 다루면 좋을까 하니까 딱 두 권이 꽂히면서 그 두 권 사이의 연관점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두 권을 들고 왔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이라서 두 번 이상 읽은 책들인데요. 읽다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이 세상을 잘 살아가 보자고 기운을 팍팍 불어넣어주는 그런 책들입니다. 오늘 책함시에서는 이슬아 작가의 새 마음으로 그리고 정성은 작가의 궁금한 건 당신 이 두 권을 담아보았습니다.

즐거운 인생, 이광조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요즘 알고리즘에 나타나는 노래였어요. 이광조의 즐거운 인생. 1988년도에 나온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저처럼 처음 들어본 분 계실까요? 전 처음 들었을 때 느낌이 영화 OST, 인어공주 OST, 안다다시 이런 노래가 생각나기도 하면서 너무 흥겨운 노래여서 가지고 왔고요. 노래 제목이 즐거운 인생이었는데 오늘 함께할 두 책이 인생을 담은 책이라서 이 노래로 선곡해 봤습니다. 진짜 쌈바춤이 이렇게 몸으로 흥겹게 리듬을 타게 되는 노래였어요. 자,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슬아 작가의 새 마음으로, 정성은 작가의 궁금한 건 당신. 이두권 모두 작가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인터뷰한 인터뷰집 대화집입니다. 이슬아 작가의 새 마음으로는 책 부제가 이슬아의 이웃어른 인터뷰입니다. 단어 그대로 응급실 청소 노동자, 농업인, 아파트 청소 노동자, 인쇄소 기장, 인쇄소 경리, 수선집 사장으로 인생을 살아오신 작가 주변의 이웃어른 7분과 대화한 인터뷰집입니다. 작가가 인터뷰한 인물들과 함께한 사진, 인터뷰한 어른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 함께 책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삶에 대해서 좀더 이입하고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책이었어요. 전이 책을 두번 읽었고, 오늘 다루는 책들은 제가 다두 번씩 읽었습니다. 처음에 읽었을 때는 이새 마음으로 책이 책 속에 담긴 사진보다는 텍스트에 더 많이 집중이 됐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읽을 때는 텍스트도 여전히 좋고 그랬지만 두 번째 읽을 때는 제가 후루룩 넘겨보았던 그 사진의 의미도 좀 깊게 다가왔어요. 사진도 좀 깊게 들여다보게 됐는데요. 아, 작가님이 인터뷰한 이분들의 삶을 사진으로 몇 장의 이미지지만 이걸로 담아서 보여주려고 하셨구나, 이렇게 느꼈죠. 예를 들어서 작가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인터뷰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서 할머니에 대해 표현할 때 창틀에도 먼지 한 톨이 없게 늘 쓸고 닦으시고, 그릇도 종이 두 개를 겹쳐 놓아서 오래 쓸수 있게 하시는 분이라고 표현을 써 놨는데요. 나중에 할머님이 그릇마다 이렇게 종이를 두 장씩 해서 켜켜이 쌓아 놓은 그 그릇 사진을 보는데, 정말 이 할머님은, 이분은 정말로 정말 부지런하시구나. 삶과 그 살림에 대한 내공이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하는 것이 그 사진 한 장에 정말 너무너무 잘 담겨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정성은 작가의 궁금한 건 당신 이 책에서는요. 작가의 주변 인물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작가가 잠시 여행 갔을 때 타국에서 만난 세탁소 사장님이나 뭐 독일 식당 사장님, 그리고 작가가 이사 어플을 통해서 만난 포장 이사를 도와주시는 포장 이사 고수님, 그리고 어디 이동할 때 잠시 만났던 택시 기사님, 심지어 소개팅에서 잠시 만난 소개팅 상대자분 등등 이렇게 다양하게 작가의 일상에서 만난 분들과의 대화를 담아낸 것이 특징이고, 또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분이 좀 위트가 있다고 해야 되나? 이 책에서 대화를 나눌 때그 맞장구 치는 그런 문장들이 좀 되게 웃긴 부분들이 약간 있는 것들이 특징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책에서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우리 뭐 부모님이 특이한 것 같다. 우리 아버지가 특이한 것 같다. 정작 당신 부인은 자유롭게 살라고 말씀을 안 하셔놓고는 자녀인 나는 어디 가서든 자유롭게 멀리멀리 멀리 훨훨 살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게 너무 웃긴 포인트 아닌가요? 라고 했더니 이 작가가 그 다음 코멘트로 그러게 웃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유머가
이제 중간중간 약간 이렇게 녹아 있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특징이었습니다. 두 책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두책 모두 어떤 저명 인사들, 유명 인사들의 인터뷰를 담은 책은 아니에요. 어쩌면 주변에서 우리와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를 그런 이웃들과의 대화를 책으로 담아낸 것인데요. 여러분은 TV 프로그램 중에 유퀴즈 아시죠? 예, 유퀴즈 온더 블럭. 그 유퀴즈 좋아하시나요? 저는 진짜 좋아하고 평소에 본방을 만약에 못 챙겨보면 유튜브에 올라오는 짤이라도 항상 챙겨보는 편인데 보면서 막 울고 웃으면서 그러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 발생하고 하면서 유퀴즈가 이제 스튜디오에서 명사나 유명한 분들 그때그때 초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프로그램으로 변화가 됐지만 초반에 유퀴즈는 정말로 유재석 씨가 거리로 나가서 무작위로 시민들과 인터뷰를 하는 그런 포맷이었잖아요. 저는 그때 유퀴즈가 진짜 사람 냄새 나는 방송이라서 진짜 진짜 좋아했거든요. 눈물, 웃음, 삶에 대한 진정성, 감동 이런 게다 담긴 프로그램 같았어요. 제가 그때의 유퀴즈를 좋아하는 것처럼 이두 권의 책도 사람 냄새가 정말 진하게 담겨 있어가지고 좋아하는 책입니다. 책 속에서 작가와의 대화를 통해 이분들의 지나온 삶이나 그 삶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지니게 된 마음가짐이나 태도 같은 것들을 볼수 있었는데요. 많은 상처와 좌절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만의 삶의 터전을 읽어온 그리고 열심히 여전히 꾸준히 읽어 나가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삶을 살아갈 용기, 사람을 사랑할 용기를 얻게 된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다룰 책이 두 권이잖아요. 새 마음으로 하고 궁금한 건 당신. 이두 책을 다루는데 용기와 위로를 얻는 포인트, 이 책의 매력 포인트들이 조금씩 달랐거든요. 어떻게 달랐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음악 듣고 와서 마저 이어가 볼게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주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93.5MHz로 방송되고 있는 책으로 함께하는 시간 책함시를 듣고 계십니다. 매달 세 번째 월요일 오후 4시에 본방송으로, 네 번째 월요일 오후 4시에는 재방송으로 책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주공동체 라디오 유튜브 채널과 스마트폰 공동체 라디오 앱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답니다. 방금 듣고 오신 노래는 신아이의 마음의 춤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신나죠? 진짜 신나죠? 시민들이 라디오 제작을 하기 위해서 라디오 교육을 수료를 하거든요. 그럴 때 그 교육을 받으면서 라디오라는 게 어떤 포맷인지,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대본은 어떻게 쓰면 좋을지, 그 녹음을 하기 위한 방송을 송출하기 위한 기계를 어떻게 조작할지, 편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뭐 이런 것들을 배워보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시민 제작자들은 이제 저 같은 시민 제작자들은 그런 것들 교육을 수료로 하고 이제 실전으로 투입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책함시도 녹음하고 이러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작을 제가 하니까 직접 선곡도 하고 이번 달 아이템도 선정하고 대본도 쓰고 녹음도 하고 편집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선곡과 노래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쇼츠나 TV 방송, 라디오 방송 이런 것들을 일상에서 들으면서 새롭게 제가 몰랐지만 제 귀에 탁 꽂히는 그런 음악들을 열심히 수집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신아이의 마음의 춤이라는 노래는 MBC FM4U에서 이상수님이 오후 4시에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분도 오후 4시 프로그램이네. 나도 오후 4시 방송인데. 저의 라이벌 프로그램이었군요. 나의 라이벌 프로그램이었네. 어쨌든 그분의 방송을 듣다가 마침 국락이라고 하죠. K락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나온 노래였는데 이 마음의 춤이라는 노래를 듣자마자 마음의 춤이 아니라 제가 신나게 막 흔들어 제끼고 싶은 막 헤드뱅잉하고 싶어지는 노래였기 때문에 노트에 착 수집을 했다가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아우, 이상수님 방송이 우리 동시간대 라이벌 프로그램이었구나.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지금 저희가 이슬아 작가의 새 마음으로와 정성은 작가의 궁금한 건 당신이라는 책 두 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용기와 위로를 얻는 포인트가 이 책의 매력 포인트들이 조금씩 달랐다고 했잖아요. 읽는 사람에 따라서 가지게 되는 생각이나 뭐 깨닫게 되는 것들, 느낌은 다양하겠지만 일단 제가 느낀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새 마음으로 이 책은 정말 이웃 어른들,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라서 자식들에 대한 사랑이나 일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기쁨과 자부심, 그리고 이 어른들의 지나온 인생에 대한 회고 같은 것들도 많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부모님의 자식이니까, 자녀이니까 그런 사랑에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이분들이 많은 이제 인생의 굴곡이나 역경들도 있으셨는데 그거를 극복하면서 그 사랑의 마음이 다 커진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사랑의 마음과 이분들이 지나온 세월 속에 있었던 그런 어려움 같은 것들이 느껴져서 이 새 마음으로는 읽으면서 많이 울었던 책이에요. 두 번 읽는데 두 번 다 눈물이 글썽글썽 하더라고요. 이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보시거나 이제 구매해서 보시거나 하실 때 책 앞표지랑 뒷표지 그리고 책 제목이 쓰여 있는 거를 보면은 굉장히 핑크핑크한 색상으로 되어 있어서 부드럽고 따뜻한 이야기가 안에 들어있겠구나라고 처음에 첫인상으로 짐작하긴 했어요. 근데 눈물을 흘릴 줄은 제가 몰랐거든요. 근데 카페에서 커피를 기다리면서 읽다가
그리고 병원 진료 대기하면서 읽다가 막 눈물이 글썽글썽한 거예요. 진짜 막 눈물이 흐를 것 같고 그래서 휴지를 다급하게 찾았던 경험이 두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너무 사랑하고 강력 추천을 하고 이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매력 어필을 하고 있는데도 그렇지만 이 책을 읽고 싶은 분들은 제 경험상 방에서 이 책을 혼자 읽으면 제일 베스트이다. 눈물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궁금한 건 당신이라는 이 책은 정성훈 작가가 여러 직업을 오가면서 거쳐가며 살아가고 있을 때 삶에서 마주한 여러 사람들과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서일까요? 작가가 물어보는 질문들이 이 책에서 너무 좋았어요. 작가가 대화하면서 속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 속마음 같은 거를 이 대화집에 써놨거든요. 예를 들어서, 와, 난 그런 사람은 못 되는데, 한편으로는 땡땡 씨는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써준 것도 너무 좋았고, 책을 읽다 보면 작가가 이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 감탄하고, 이분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배울 점을 찾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다 담겨 있는데, 그래서 뭔가, 지금 삶이 순탄치 않고 불안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순간들이 올때 읽으면 그런 불안감이 싹 씻기는 느낌을 주는 그런 책이었어요. 제가 인생 선배들을 만난다면 물어보고 싶은 질문들을 작가가 제 대신에 다 해주고 있는, 책 속에서 다 해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달까요? 새 마음으로 이 책이 인생 대선배님들을 만나고 올수 있는 책이라면 궁금한 건 당신은 정말 직속 선배들에게 삶이나 직업이나 태도에 대해 내가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들을 작가가 대신해주는 그런 느낌의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궁금한 건 당신에서는 20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마다 꼭한 명을 인터뷰한 게 아니라 두 명을 인터뷰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등장하는 이책 속에 등장하는 그 인터뷰 대상이 되신 분들은 20명이 넘겠죠. 직업도 다양하고 살고 있는 나라도 다양한 분들이 나와요. 그렇다 보니 정말 다양한 사람과 그 다양한 분들의 생각을 만날 수 있는 책이어서 그래서 궁금한 건 당신은 그 포인트에서 너무 좋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유퀴즈 이야기하면서 사람 냄새 나는 프로그램이라서 초창기에 거리에서 시민들이랑 만났던 그 유퀴즈 그 방송분을 제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두 책이 모두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분들 한분한 분의 삶에 담긴 그 이야기들이 저를 눈물 흘리게도 하고 웃음 짓게도 했는데요. 이거를 좀더 확장시켜 봤어요. 책을 읽고 나서. 그래서, 내 주변에도, 여러분들 주변에도, 우리 주변에 이렇게 꾸준하게 자신의 삶을 읽어온 분들이 많이 계실 거다. 이런 확장시켜서 책을 읽고 나니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이두 책을 읽다 보면, 그래, 사람은 정말 혼자 살 수는 없는 거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사람을 사랑할 용기를 얻게 되는 그런 책이었어요. 회사에서 하루 종일 거래처랑 통화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좋은 일만 생길 순 없죠, 당연히. 뭐, 상대편의 불만이나 짜증을 듣게 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좋지 않은 그런 감정들이 하루 이틀 이렇게 지속적으로 쌓이게 되면은 진짜 사람 자체가 싫어지고 사람을 만나기도 싫거든요? 막 전화기도 싫어지고 벨소리만 울려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전 그럴 때가 가끔 있었어요. 어떨 때는 성악서를 믿고 싶어지고 그럴 때도 있었거든요? 진짜 나한테 오늘 대하는, 나를 마주하는
오늘 하루 종일 날 만났던 사람들이 참 못됐다, 막 이런 생각도 한 적도 있고 그래요. 이거 저만의 생각은 아니겠죠, 여러분? 여러분도 좀 하루 어떨 때는 삶이 힘들 땐 그런 감정을 느끼실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이두 책을 딱 펼쳐서 읽고 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삶을 살아갈 용기도 얻게 돼서 그 어떤 자기계발 서적이나 동기부여 책 보다도 정말 제 삶의 동기나 삶의 태도에도 많은 영향을 준 책이랍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 또 어땠겠어요, 여러분? 두 책을 읽으면서 포스트잇 메모지를 또 엄청 붙이지 않았겠어요? 따뜻한 이야기, 그리고 솔직한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다 보니 제 마음에 깊게 남아서 엄청 감동을 많이 하고 감탄하면서 메모지를 타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앞서서 이제 오랜 시간을 들여서 제 나름대로 이두 권의 책의 극찬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책 소개와 책에서 제가 얻은 용기, 이 책들의 효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제가 포스트잇 와다다다 붙인 부분들을 함께 읽어보며 이야기해봅시다, 여러분.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해볼게요.

하펠트의 노래 '나란 책' 피처링 펀치넬로였습니다. 하펠트는 원더걸스 예은 씨가 솔로로 활동할 때 사용하는 아티스트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노래 제목이 '나란 책'이고 '나란 책'의 모든 페이지를 펼쳐서 너한테 보여주고 싶다라는 이 가사가 너무 좋았어요. 새 마음으로, 그리고 궁금한 건 당신을 읽으면서 나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런 작가님들이나 유퀴즈 MC분들 만날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라도 만나서 이분들과 먼 훗날 인터뷰를 나눈다면, 그건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어떤 내용으로 기록될까? 이런 만약에라는, 제가 만약에를 좋아하는데, 그런 만약에라는 상상을 이 노래를 들으면서 또 들었네요. 나란 책 듣고 왔네요. 제가 평소에 쓰는 단어가 있어요. 많이 쓰는 단어가 무궁무진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무궁무진이라는 긍정적인 느낌의 언어를 많이 쓰긴 하는데, 그것과 반대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은 또 불안감인 것 같아요. 제 나이가 어느덧 30대 중반, 마음속으로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려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확실한 것이 없어서 불안한 마음이 든다.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무궁무진함이 때로는 불안함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뭐 이럴 때가 있는데요. 두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나란 책이라는 방금 들으셨던 노래를 들으면서 불안감은 조금 다독이고 불안감을 기대감으로 바꾸면서 나를 담은 스토리북이 나온다면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두 책을 읽으면서 포스트잇 와다다다다다 붙였던 부분들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두 책을 다 읽으면서 되게 마음이 따뜻하고 눈물도 나고 감동을 했던 게, 두책다 이제 어른들이 나와서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식에 대한 그런 따뜻한 마음은 진짜로 언제 영화로 보든 드라마로 보든 책으로 읽든 진짜 감동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여기 새 마음으로에서도 자녀가 이제 해외로 멀리 좀 장기간 해외 그런 세계 여행을 갔을 때 걱정이 됐지만 속으로 티를 안 냈다. 내가 그렇게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내 딸은 멀리 훨훨 다 누리고 다니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한다는 게 너무 대견하고 기뻤다. 근데 속으로는 멀리 있으니까 너무너무 걱정이 되지만, 그거를 티를 안 내려고 내가 일에 더 몰두하고 그랬다. 그러면서, 그게 10년도 더된 이야기인데, 그 어머님이 그랬는데도, 지금도 그 딸이 타국에서 막 멀리 가서 세계 여행을 하고 있을 때, 딸이 걱정되지만은, 애써 좀 생각을 접어두고 농사에 몰두하셨던 그때 생각만 지금 하셔도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눈물을 막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고 있던 주변에 인터뷰하던 그 사람들도 막 울고 그런 파트가 나오거든요. 책새 마음으로 이 책에서. 그래서 진짜 부모님의 마음은 정말 아낌없이 자식을, 지금 또 생각하니까 좀 약간 글썽하네요. 부모님의 마음은 진짜 자식을 아낌없이 사랑을 하는구나. 그런 게또 느껴졌고, 궁금한 건 당신 이 책에서도, 자꾸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주려고만 하니까 이제 여기서 작가가 좀 뾰족하게 말을 하거든요. 아, 부모님이라고 해서 자식한테 다줄 필요 있냐? 너무 그렇게만 해도 애들이 틀어진다. 왜 그렇게 자꾸 주려고만 하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요. 되물어보는데 이제 인터뷰 대상인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도 자식을 낳아보면 안다. 그러면서, 물론,
그렇게 내가 주기만 해서 안 된다는 것도 알긴 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잘안 되기도 하고, 얘가 나중에 뭐 그렇게 해서 잘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지만 그냥 품 안의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다 이쁘고 밉지가 않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이 궁금한 건 당신에서 그렇게 자식한테 주어서 아깝지 않다는 그런 부모님들도 꽤 인터뷰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책을 읽으면서 진짜 그 어른들이 그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라는 거는 어떤 마음일까? 너무 넓은 마음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또 눈물이 글썽글썽 하고 있는데 그래서 두 권을 읽으면서 그런 파트들이 많이 나와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한 권씩 한번 볼까요? 먼저 새 마음으로 해서 48페이지부터 응급실 청소노동자 이순덕님 인터뷰 파트입니다. 순덕님은 사는 게 너무 고달팠어요라고 말한 뒤 그래서 더 힘든 사람을 생각했어요라고 덧붙였다. 나는 이두 문장이 나란히 이어지는 게 기적처럼 느껴진다. 너무나 많이 치우고 너무나 많이 헤아리는 그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이순덕이라는 개인이 해내는 촘촘한 일들이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다. 인터뷰를 마치고 순덕님과 함께 목마공원을 한 바퀴 산책했다. 걷다가 순덕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내 팔짱을 꼈다. 27년을 일하면서 이렇게 목마공원에 와보는 건 처음이라고 하셨다. 병원 정문 코앞에 있는 곳인데도 말이다. 그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다고, 항시 동동거리며 지낸 것 같다고 하셨다. 일 얘기를 이렇게 쭉한 거는 처음이에요. 얘기를 하니까 행복하네. 순덕님의 말을 듣고 나는 문득 삶이라는 게 몹시 길게 느껴졌다. 순덕님과 같은 70살이 되기에 나는 아직 먼것 같아서다. 울면서도 완벽하게 청소할 수 있을 때까지. 내 노동으로 일군 자리에 다른 일을 초대할 수 있을 때까지. 지치지 않고 계속 어른이 되어가고 싶다. 이 부분은 이순덕님 인터뷰를 마치고 작가가 이제 코멘트를 더 넣어가지고 글을 마치는 부분이었는데요. 사는 게 고달팠는데 그래서 더 힘든 사람을 생각했다. 이 부분이 진짜 작가가 쓴그 글처럼 두 문장이 이어지기가 쉽지가 않은데 너무 마음이 따뜻한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이분 인터뷰 파트를 처음부터 읽어보면 일을 정말 완벽하게 오랜 시간을 들여서 이분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착착 해내는 장인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 삶에서 너무 햇병아리 같이 초보랩 쪼랩처럼 느껴졌고 아직 내가 이렇게 일에 대해 이야기를 프로페셔널하게 할수 있는 그런 일을 아직 못 찾은 것 같다.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궁금한 건 당신. 이 책에서는 직업을 여러 번 바꾸면서 든 생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부분도 있었는데요. 궁금한 건 당신 100페이지부터 시작되는 그 단편 영화 감독 이윤선님의 인터뷰를 담은 부분에서 단편 영화 감독 이윤선님이 그 많던 단편 영화 감독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의 물음에서 시작해서 왜 영화를 포기했을까 하고 포기한 분들을 영화를 포기한 분들을 취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포기한 분들을 취재를 하다가 이 단편 영화 감독님이랑 이 글을 쓴, 이 책을 쓴 작가님과의 그 대화가 성사가 된 것이죠. 상황이 좀 특이하고 재밌죠? 그래서 읽어볼게요. 동아리 후배에게서 연락이 왔다.
아는 동생이 조별과제 다큐멘터리를 찍는데 출연해줄 수 있냐고 무슨 내용인지 물으니 영화 감독을 포기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내용이라고 한다. 흔쾌히 알겠다고 하는 걸 보니 이제 정말 포기했군 싶다. 약속 당일, 대학생 4명이 몰려와 이것저것 물었다. 10년 전 영화를 찍을 땐 어떤 마음이었는지, 왜 영화 감독이 되고 싶었고 어쩌다 포기하게 되었는지. 당시 나는 동아리에서 꽤 기대주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왜 포기했는지는 생각이 잘안 났다. 그래서 대충 떠오르는 대로 말했다. 이야기를 지어내는 것은 어려웠고 연출보단 편집하는 걸 좋아했는데 그렇다고 편집 감독이 되자니 폼이 안 났다고. 그렇게 영화 감독을 꿈꾸다가 가난이 걱정돼 PD로 진로를 바꿨다가 시험에 여러 차례 떨어져 프리랜서 영상 제작자로 활동하다가 그것도 때려치우고 글 쓰며 스탠드업 코미디판에 기웃거리는 내 이야기를 하는데 허탈함이 밀려왔다. 뭔가 미꾸라지처럼 계속 빠져나가는 인생 같아요. 라고 말하며 인터뷰 후 내가 기진맥진해 있는데 동아리 후배가 다가와 말했다.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걸 좁혀나가고 있는 것 같다고. 그말 덕분에 그 친구와 더 이야기할 체력이 생겼다. 무슨 대답을 듣고 싶어 이런 기획을 했냐 물으니 자신도 영화 감독이 되고 싶은데 막막해서 그랬단다. 사실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감독님들을 다시 불러 상영회도 하고 상영회 현장까지 찍는 게 원래 구상이었어요. 그분들이 지금 뭐 하고 사는지와는 별개로 영화를 좋아했고 찍었다는 사실은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러다 방향성이 바뀌었고, 지금은 영화를 왜 포기했을까로 바뀌었어요. 누가 어떻게 그 분야에서 잘 되었는가에 대한 기록과 주목은 많지만, 포기의 역사를 담은 내용은 별로 없잖아요. 그걸 꺼내기 힘든 사람도 많을 거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자 하는 게 기획 취지였는데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게 많아요. 분명 포기의 역사를 주제로 모았고, 그게 맞긴 한데, 그 단어가 너무 거창한 거예요. 어떠한 단계에 불과한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 인터뷰하기 전엔 포기의 과정을 통해 생긴 모종의 결핍이 다들 있을 거란 전제하에 질문을 짰거든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다들 너무 잘 살고 있기도 하고, 영화를 안 하겠다 마음먹은 것 자체가 자신을 찾는 일중 하나였던 거예요. 그걸 해야겠다 결심한 것도 과거에 나지만 그걸 지속했을 때 행복한가? 의심하고 결국은 더 맞는 걸 찾는 것도 나였던 셈이죠. 네, 이 부분 읽어봤는데요. 읽으면서 나도 내가 아직 하고 싶은 일들을 좁혀가고 있는 과정이 있나 보다. 이렇게 편하게 마음 먹을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저도 제가 가지 않았던 길, 시도하지 않았던 길, 물러섰던 길에 대해서 후회가 있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 파트를 읽으면서, 그래, 나도 내가 가려다가 망설였다가 포기한 길을 지금 안 갔다고 해서 내가 열패감에 빠져 있거나 그렇지 않고, 난 지금 나름대로 행복하고 잘 지내고 있는데, 그래, 나도 지금 나름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좁혀가고 있구나, 발견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두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앞으로 나라는 사람이 펼쳐갈 미래의 스토리북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나,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를 돌아보는 스토리북 하나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그제 인생에 큰 숙제가 주어진 느낌? 근데 이 숙제를 꼭 해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를 돌아보는 글을 좀 길게, 오랫동안 좀 써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저 혼자 보더라도 그런 글을 꼭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겠다. 한 번은 꼭 써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가 하면, 새 마음으로 97쪽을 보면 왜이 책의 제목이 새 마음으로가 되었는지 알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농업인 윤인숙님을 인터뷰한 부분인데요. 읽어볼게요.
감정이 올라올 때도 있지만 빨리빨리 잊어버리려고 해. 스트레스를 안고 끙해 있으면 나 자신이 너무 상해버리잖아. 새 마음을 먹는 거지. 자꾸자꾸 새 마음으로 하는 거야. 식물한테도 새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돈이라 생각하고 일하기보다는 사랑으로 키우는 거지. 키우는 과정도 솔직히 예뻐. 키우는 중에 내가 만약 키워도 이게 돈이 안 되면 어떡하지 하면 잘 자라겠어? 크는 단계에서는 식물이나 똑같아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사랑으로 키워야 돼. 스트레스도 잠깐만 받고 금세 잊어버리고 자꾸 새 출발해야 돼. 이 부분에서 작가가 새 마음으로 이렇게 약간 감명받아서 새 마음으로라는 이 단어를 자꾸 되뇌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어에 감동을 받아서 이 책의 제목이 새 마음으로가 되었구나라고 제가 추측을 해보는데요. 책 제목을 너무 찰떡으로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성진 스님과 하성용 신부님이 같이 하시는 강연을 제가 들으러 갈 기회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즉석에서 고민 상담을 해주셨는데, 방청객 한 분이 그 고민을 갖고 있는 게 자신의 삶이 자꾸 공허하고 많이 외롭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스님이 거기서 즉석으로 답변해 주시는데, 삶은 누구나 다 그러하다. 그런데 내 안에 다양한 감정의 방들이 있다. 외로움, 슬픔, 공허함, 기쁨, 즐거움 이런 방들이 다 있는데 너무 한 방에 오래 머물지 마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새 마음으로라는 제목을 읽으면서, 그리고 아까 읽어드렸던 그 파트를 읽으면서 그래, 나도 한 방, 그 감정에, 어떤 한 감정에 한 방에 너무 오래 머무르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네, 저도 자꾸자꾸 새 마음을 먹자는 다짐이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249쪽 수선집 사장님, 이영애님 인터뷰를 읽으면서는 이분이 가지고 계신 직업의 프라이드에 대해서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읽어볼게요. 두꺼운 스판은 일하기에 편해요. 얇은 스판은 까다로워. 톱니 설정도 바꾸고 바늘 설정도 바꿔서 해야지 돼. 그리고 수영복은 좀 어려워. 수영복감은 탄력이 있잖아. 매번 쫙쫙 당겨가면서 가깝게 박아야지 안 틀어져. 나는 손님 옷 버린 적이 없어.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일해. 서둘러서 대충대충 하지를 않아. 손이 빠르니까 두세 시간 만에 완성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여유 있게 일정을 잡고 시작해.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완벽하게 할수 있잖아. 손님이 찾으러 왔을 때 자신 있어. 자신 있게 입어보세요라고 말할 수 있어. 인데요. 어때요? 말에서 느껴지는 이분의 장인정신이 여러분 느껴지시죠? 그런가 하면 이분이 말씀하시는 삶의 태도에서도 배우고 싶은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267쪽에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쫙 스쳐가는 거야. 젊었을 때 남편이랑 바람 피우고 살림 차린 젊은 여자도 참 미워했고 우리 시어머니도 미워했어. 이제는 아무도 밉지가 않아. 어느새 이해가 돼. 안 미워. 그 여자들도 안쓰러워. 그들도 그렇게 살고 싶었던 게 아닐 거야. 그 사람들 삶도 기가 막혀. 그래서 안 밉더라고. 네, 이 부분이었는데요. 저번 시간에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본 일을 읽었잖아요. 그래서 자애명상을 할 때도 높은 단계의 자애명상,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감사와 행복을 빌어주는 그 단계가 있었는데, 제가 그 단계까지는 아직 안 되고 아직 멀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분은 정말 살면서 그 경지에 이르르신 분이다. 진짜 아무도 믿지가 않고 누구나 다 어떤 그런 삶이 이해가 되는 그런 사람이셔서 너무 대단한 분이시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아닐 거고, 제 삶의 연륜이 더 세월이 쌓여야지 다다를 수 있는 단계가 될것 같습니다.
책 궁금한 건 당신에서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나오는 파트가 있는데요. 제가 정말 한수 배웠던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148페이지. 놀면서 쉴 때는 비생산적이고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져서 완전한 행복을 느끼지 못했어. TV를 좋아하지만 이런 내가 한심해서 힘들었어. 그런데 언니가 이러는 거야. 만약에 TV를 보는 사람이 네가 아니라 네가 좋아하는 친구나 네 딸이라고 해도 걔를 한심하게 여길 거냐고.

집에서 누워서 보낼 때가 있어요. 제가 요즘에 조금 제 주변에 제가 너무 펼쳐놓아서 번아웃 왔던 것들을 정리를 하고 있는 타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평온하게 쉬어가는 타임인 거죠. 그래서 집에서 누워서 보내거나 할때좀제 자신을 타박하게 되는 게 있었어요. 왜 옛날처럼 활동적으로 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기분 전환이나 활동적인,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내가 누워 있을까? 이렇게 좀 스스로 타박했던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나를 그냥 내가 좋아하는 친구라고 생각을 하면 하루 종일 내가 집에 있어도 진짜로 책에서처럼 땡땡이가 요즘 피곤했나 보다. 집에서 늘어져 있고 싶나 보다. 이런 날도 있는 거겠지. 이렇게 제 자신을 바라봐 줄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나한테 예쁘다, 예쁘다 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 정말 언제나처럼 포스트잇을 붙여놓은 곳은 많지만 시간 관계상 줄여야겠어요. 좀 아쉽네요. 아,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고민이 드는 게 어떻게 하면 책에 나온 부분을 좀 맛깔나게 읽어볼까 싶긴 한데 아직 쉽진 않네요. 더 연구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궁금한 건 당신, 이 책의 에필로그에서 나오는 부분을 읽어볼게요. 이 작가가 제 대신 물어봐준 대화집을 느끼면서 저도 작가의 에필로그에 썼던 이 부분이랑 똑같이 느꼈거든요.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군가와 깊이 나눈 대화는 마음속에 남아 위기의 순간마다 나를 구했다. 어쩌면 이 책은 인터뷰를 빙자한 절규 모음집일지도 모른다. 내 안에 풀리지 않은 문제들을 사람들에게 묻고 다녔으니까. 그렇게 구한 지혜들로 나는 세상을 좀더 사랑하게 되었다. 사람들을 덜 판단하게 되었다. 모르는 사람의 그늘을 헤아리고 싶어졌다. 어때요? 오늘 소개한 두책 모두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모르는 사람의 그늘을 헤아리게 만들고 싶어지는 책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슬아 작가의 새 마음으로 정성은 작가의 궁금한 건 당신이라는 두 권의 책을 만나봤습니다. 두 권의 책을 오가면서 소개했는데 여러분이 조금 헷갈리지 않으셨기를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헷갈리지 않으셨길 바라고요. 인터뷰집이라는 공통점 속에서 이두 권의 책을 통해 등장하는 분들의 인생과 철학, 살아온 길을 읽으니까 저까지 치유가 되고 위로를 얻었던 책이었습니다. 무언가 엄청난 큰 가르침을 배운 느낌도 들었고요. 불안하고 우울할 때 누군가한테 내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들때이 책들을 읽으면 그런 마음들이 누그러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다 열심히 각자의 자리에서 살고 있구나. 혼자가 아니구나. 대단한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인터뷰를 하려면 이 책에 나온 분들을 다 직접 만났을 것이고 어쩌면 이 책에 나온 사람들보다 더 많은 분들을 작가님이 만나서 인터뷰를 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되는데 이렇게 사람들을 여러 명의 인물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이 책을 만들어 주신 이두 분께, 이두 분의 작가님께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샘솟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시 저의 단골 도서관에 갈수 있게 되어서 미리 기쁜 마음이 들고요. 도서관에 가서 또 새로운 책 이야기를 한 알은 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7월에 만나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책으로 함께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주 FM 93.5 소리문화 콘텐츠 쇼 진현입니다. 우리나라의 장마는 6월 하순경에 제주도에서부터 시작되어 점차 북상하고 7월 말이면 중부 지방에서도 장마가 완전히 끝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국적인 기온 상승으로 이상기온이 빈번하여 장마 예측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우리 속담에 가뭄 끝은 있어도 장마 끝은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장마에 피해가 크다는 뜻이겠죠? 막대한 재산 피해는 물론 인명피해까지 이야기할 수 있으니 이 속담은 우리 한국인의 지각 개념의 하나로 장마가 한국인의 환경에 얼마나 깊이 인식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피해 입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전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가수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곡으로 최진희의 여정 들으시면서 진현의 소리문화 콘텐츠 쇼 오늘 또 힘차게 출발합니다.

이번 코너에서는 지역의 문화유적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익산 화암서원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읍원 우사적과 전북원 우록에는 1612년 유림들에 의해 건립된 것으로 기록되었으며 익산 지역의 종림서원과 화산서원이 설립되어지는 것을 볼 때 화암서원도 이 시기에 설립된 것으로 보여지며 1811년 고종 8년 서원 철폐령에 따라 폐철되었다가 1966년에 사후 건립되었고 고려 말 문신인 남촌 이공수를 비롯해 호남 소세량, 양곡 소세양, 수암 이약해의 위패를 모셨으며 현재도 화암서원 보존회를 조직하여 1년에 2회의 재향을 하고 있습니다. 화암서원이 세워진 시기는 대략 명종 7년 1552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 때 헐려서 서원에 소속된 토지와 노비가 한때 익산 향교에 속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서원은 근래에 익산 유림들에 의해서 복원되었고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 지붕은 납대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익산 늑산길 화암서원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채윤아, 밤차로 가지 말아요. 신학임, 애련, 박승박, 논팽이까지 들으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현재 원장입니다. 여름이면 유독 피부 트러블이 많이 생겨납니다. 휴가 기간에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하다 보면 피부가 뜨거워지거나 심한 경우 가렵고 물집이 잡히는 일광화상을 입기도 합니다. 또한 여름의 고온 다습한 환경은 미생물이 살기에 좋은 조건입니다. 이로 인해 피부 미생물의 숫자가 증가하여 접촉성 피부염과 진균성 피부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여름이면 쏟아지는 땀이 여러 가지 분비물들과 섞여서 피부에 흐르게 되면 아토피나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여름철은 자외선이 강해집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 30분 전에 바르는 것을 권장하고, 야외 운동이나 물놀이를 할 때는 1시간 간격으로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여러 번 발라야 차단 효과를 제대로 얻을 수 있습니다. 야외에서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차단제 외에도 양산이나 챙이 긴 모자를 착용하고 열을 적게 흡수하는 밝은 색상의 옷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외선 지수가 높은 날 야외 활동을 하게 되면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는데, 건조한 피부는 피부염을 발생시키고 피부 노화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물을 자주 마시는 등 체내 수분량을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강한 햇빛으로 인해 피부가 달아오르거나 화상을 입었을 때는 실온 정도의 물을 수건에 적셔 얼굴에 붙이면 피부열을 식히는데 도움이 됩니다. 단, 얼음찜질은 피부에 무리가 갈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수욕장, 수영장에서 수영을 한 경우에는 흐르는 미지근한 물로 피부에 남아있는 염분, 염소를 충분히 씻어내고 열감을 식힌 후 로션으로 보습을 해줘야 합니다. 간혹 세안을 여러 번 하거나 피부를 세게 문지르는 분들이 있는데, 피부에 강한 자극을 주면 피부 장벽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왔습니다. 뜨거운 열기에 지치고 힘들지만 시원한 바다와 같은 미소를 지을 수 있는 하루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0: 태안 레이저 피부 모발라케 정혜원 현재호 원장의 건강상식 정보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청취하고 계시는 방송은 전주 FM 93.5 소리문화 컨텐츠쇼 진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0: 자, 이번에는 전국에서 가수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윤찬 씨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윤찬입니다.
0: 네, 먼저 소리문화 콘텐츠 쇼 가족분들에게 인사부터 해주실까요?
1: 네, 소리문화 콘텐츠 쇼 가족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0: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 윤찬 씨가 활동하고 계신 모습을 제가 담아왔는데요. 그거 분위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0: 유찬 씨.
1: 네.
0: 유찬 씨 그 노래가 좀 슬로우예요. 예.
1: 네. 예. 좀 슬픈 노래입니다.
0: 예. 오. 이게 그 행사장에서 슬픈 노래가 참 하기 힘든데 그걸 어떻게 타개를 하고 계십니까?
1: 네. 그래서 말인데 진짜 행사장에서 제 노래를 부르기가 좀 대중 그 관객들에게
0: 예.
1: 어떻게 해야 할까 막 고민이 돼요. 그래서 행사장에서 때론 안 부르고 다른 곡을 부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0: 때로는
1: 네. 네. 이 노래를 네. 그 저희 어머니를 모태로 해서 만든 노래랑
0: 아. 네,
1: 사랑하는 여인이 저희 어머니입니다.
0: 아 네. 그러면 직접 작사를 하신 거예요?
1: 아 조금 같이 관여를 했죠.
0: 아 참여를 직접 했죠? 참여도 네. 하시고
1: 네. 오,
0: 아 그러시구나. 오, 아 그래서 감정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더 차분하게 이렇게 부르시는 것 같아.
1: 네.
0: 예. 부르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시겠어요?
1: 네. 그 때로는 가끔 눈물도 흘린 적 있습니다.
0: 네. 눈물도.
1: 작곡가님이 그렇게 네. 네, 해야 또 노래가 그 제맛이 단다고 그래서.
0: 아 그러셨군요. 네. 아 근데 부르는 모습은 신사처럼 딱 폼에 잡으시고 너무 멋지셨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예, 예. 아니 멋져요. 그 신사처럼 딱 분위기를 잡으시고 하는 그 모습이 오 잘 어울려요. 노래를 이렇게 하시게 된 계기는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되었나요?
1: 그 노래 원래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좀 좋아하긴 했어요.
0: 네.
1: 근데 그 한 3년 전에 그 우연치 않게 노래자랑에 나가게 돼가지고
0: 아 노래자랑이요?
1: 거기서 입상을 하게 됐어요. 2등을
0: 아.
1: 하게 돼가지고 거기 그 축제인데
0: 예.
1: 저 완주군에 그 꽃감 축제를 크게 하는데요.
0: 예.
1: 거기서 이렇게 노래자랑에 한번 그냥 참여하게 됐는데
0: 네.
1: 그 뭐 내로는 하는 막 그 노래자랑 참여하는 가수들이 막 몰려다니더만.
0: 예, 맞아요. 꾼들.
1: 네, 꾼들. 근데 한 20명이 전부 다 알아요, 그분들은.
0: 네.
1: 저하고 한 몇 명만 그냥 독수리고.
0: 오.
1: 그래서 그분들은 거의 다 그, 떨어지더라고요. 몇 명 남고.
0: 와.
1: 그 심사위원들이 일부러 에이. 떨어뜨린 것 같기도 하고.
0: 예. 꾼들은 일단은 그 좀 제외를 시키거든. 네,
1: 그런 것 같아요.
0: 예. 진짜 이렇게 처음 오시는 분들 위주로 거기서 진짜 실력자를 가려내거든요.
1: 그래서 에이. 거기서 이제 한 겨울이었는데 천년바위라는 박정식의 천년바위라는 곡으로
0: 아.
1: 예, 예선 거쳐가지고 2등에서 상금 50만 원 받았습니다.
0: 아, 와, 그러셨군요. 오, 정말.
1: 그 계기로 해서 노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0: 아, 전국에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오거든요. 거기만 오는 게 아니고.
1: 그렇죠.
0: 저도 엊그저께 그 군산에서 그 금강방송에서 주관하는 거기 벚꽃
1: 네.
0: 그 심사위원으로 갔거든요.
1: 네.
0: 근데 정말 노래를 전부 다 잘해가지고 참 심사하는 것도 어려워요.
1: 진짜 잘해.
0: 네. 정말 장난 아니에요. 근데 네. 거기서 어쨌든 간에 지금 상을 받으셔서 가수로 데뷔하신 거 아니에요? 이야, 어때요? 그때 참가자로 갔을 때하고 내 곡을 정말 가지고 가수로 활동할 때하고 어떤 차이인가요?
1: 이제 좀 깊이를 조금씩 알아가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0: 예.
1: 해가 갈수록
0: 예.
1: 노래가 조금씩 어려워지네요.
0: 어려워져요? 더 네. 쉬워지는 게 아니고?
1: 쉬워질 줄 알았는데.
0: 네.
1: 네. 많이 어려워지고.
0: 네.
1: 예전에는 그냥 즐겁게.
0: 네. 네.
1: 취미로 막 즐겁게 불렀잖아요.
0: 네.
1: 근데 이제 좀 깊이 계속 가다 보니까 조금씩 네. 어려워지고 또 신중해지고 노력해야 되고.
0: 네.
1: 네. 그렇습니다.
0: 와, 많이 노력하셨네요. 그걸 아시는 거 보니까.
1: 아직도 멀었죠.
0: 아직도 멀었다.
1: 멀었습니다.
0: 예, 아유. 정말 노래라는 게 참 어려워요.
1: 네.
0: 그러셨구나. 어쨌든, 꽃감 축제 계기로 해서 가수로서의 출발.
1: 네. 그렇게 됐습니다.
0: 아, 그렇게 됐어요? 어때요? 그 이렇게 지금 제가 사업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렇게 음반 딱 내가지고 가수도 이제 한다니까.
1: 지금 요 근래.
0: 예.
1: 이제 제 유튜브 채널을 이제 보여드려요. 이제 홍보하고 가끔.
0: 네.
1: 친한 분들.
0: 네.
1: 거래처 사장님들이나 이제 고객분들.
0: 네.
1: 이렇게 제가 이제 노래를 한다 하면 안 믿어요.
0: 안 믿어?
1: 예.
0: 예. 왜 안 믿어?
1: 안 믿으면 이제 제 유튜브 채널을 네. 제가 이제 오픈 시켜서 보여드리거든요.
0: 예. 네.
1: 그럼 깜짝 놀래요.
0: 오, 와.
1: 깜짝 놀래요. 아, 이 본인이 맞냐고.
0: 본인이 맞냐고.
1: 네.
0: 그냥 열심히 그 현장에서 일하는 모습 막 보다가.
1: 네, 네. 맞죠. 뭐,
0: 예쁜 옷을 입고 무대에서 딱 퍼는 모습. 오, 이분이 진짜 맞나?
1: 예, 네, 맞아요.
0: 예, 예. 어, 그러시구나.
1: 깜짝 놀래요. 깜짝.
0: 오, 그런 때 기분 어때요?
1: 기분이 좀 묘하고
0: 네.
1: 좀 제 자신이 좀 대견스럽고 그래요.
0: 와, 아 그러면 좋습니다. 본인이 대견스러우면 이미 가수로서 출발 시점이 아주 좋아요. 예. 어떤 분 시작부터 죽겠다고 하는 분이 있거든. 먼 곳에 있는 게 아니고 옆에 있어 지금.
1: 네.
0: 그러면 가수를 모셨으니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윤찬 씨의 곡 울지 말아요.

0: 윤찬 씨의 곡 울지 말아요 잘 들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윤찬 가수는 전부 가수협회 회원으로 계시면서 수많은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윤찬 씨, 또 들어보니까 전에는 그냥 이 내용이 어떤 사랑하는 사람 그 얘기인 줄 알았더니 또 조금 전에 어머니를 배경으로 해서 했던 내용이라고 하니까 좀 색다르네요.
1: 예.
0: 내 가슴에 사랑이 있다고.
1: 슬픈 노래예요. 벌써 눈가에 좀
0: 아, 그래요?
1: 보이는데.
0: 어머니 사랑을 많이 받으셨나 봐.
1: 예. 네, 저희 5형제인데.
0: 예.
1: 네. 제가 어머니하고 제일 많이 닮았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어떤 말하는 스타일 아니 외모.
1: 외모나
0: 말하는
1: 네, 성격이나
0: 아. 네. 좀 그런 게 있어요. 좀 이렇게 좀 다소곳한 어떤 좀 이렇게 여성스러운 게 좀 있어요.
1: 네, 네. 저희 어머니를 제가 형제 중에 제일 많이 닮았고.
0: 아,
1: 네.
0: 그러시구나.
1: 어머니가 또 그 이비자 선생님이 섬마을 선생님.
0: 네.
1: 그 노래를 참 아주 간드러지게 잘 부르셨거든요.
0: 아, 그래요?
1: 네.
0: 오, 그럼 어머니 DNA를 약간 받으셨네.
1: 다들 주위에서 그래요. 그랬다.
0: 아, 주위에서.
1: 아, 자화자찬입니다.
0: 아이고. 아니, 맞는 말이죠. 그 어떻게 그 사모님은 뭐라고 하셔요?
1: 집사람도 그래요.
0: 아, 그 얘기요? 네. 그건 정확하네. 가장 잘 알 거 아니에요. 네. 아, 그러시구나.
1: 두산까지 똑같대요. 집사람이.
0: 아, 그래요? 오, 이야.
1: 그래서 어머니가 많이 그립습니다.
0: 아, 그래요? 오, 그러시구나. 참 효자네.
1: 다 효자죠.
0: 예, 예. 그 행사를 많이 이렇게 다니시는데 어떤 행사를 다니시다 보면 어떤 때가 좀 가장 보람돼요?
1: 그 제가 그 뭐야 그 작년에
0: 예.
1: 저기 지난 장수에 행사를 갔는데요.
0: 네.
1: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뭐야 이렇게 쓰레기 줍는 그 있잖아요. 그 뭐라고 그래요?
0: 네.
1: 그
0: 봉사 일용직.
1: 일용직에 예. 그 발대식을 하는데
0: 예.
1: 한 500명 모이신 것 같아요. 강당에.
0: 네, 네.
1: 그 군수님께서 그 이제 발대식 그 행사를 하시는데
0: 네.
1: 그 거기서 이제 노래를 하는데 할머님들이 연로하셔 가지고
0: 네.
1: 앞으로 나와서 춤을 추시는데 이게 걷지도 잘 걷는 것도 불편해 하세요.
0: 아.
1: 뭐 그런데도 노래를 하니까 나와가시고, 이 앞으로 무대에 나오셔가지고, 무대 앞에.
0: 네.
1: 춤을 춰요.
0: 오.
1: 아, 그때 참, 야, 보람을 느꼈어요.
0: 아, 네. 참. 윤찬 씨의 노래 소리를 듣고, 그 네. 참, 거동도 불편하신 분들이
1: 네.
0: 나오셔가지고, 춤도 추고 하니까 그때 네. 좀 보람된다는 그때 얘기죠.
1: 네, 기쁜, 그 행복한 얼굴을 보니까.
0: 예. 네.
1: 참 기쁘더라고요.
0: 오. 참 그때 어떻게 어머니 생각 더 나요?
1: 네, 그때 많이 났어요.
0: 오,
1: 그때
0: 참 윤찬 씨 그 가수로서의 가장 큰 나의 장점, 내가 가수인데 나 이런 게 좀 장점이다. 어떤 거 있을까요?
1: 아, 크게 뭐 장점이라고는 아직 그 많이 지금 배우는 단계라요.
0: 예. 네.
1: 근데 조금 이제 목소리가 조금 좋다고들 그런 소리는 좀 들어요.
0: 아, 목소리가?
1: 네. 목소리가 조금 뭐 미성이 섞여 있다고 하면서.
0: 네.
1: 네. 노래는 많이 부족하죠.
0: 네. 어떻게 친구분들이 아니면?
1: 같이 노래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0: 네. 작곡가 선생님도?
1: 네.
0: 작곡가 선생님도 귀가 정확하니까.
1: 네.
0: 작곡가 선생님이 그 노래를 이렇게 받으셨잖아요.
1: 네.
0: 어떻게 레슨은 그쪽에서 받으신 거예요?
1: 레슨은 거기서 안 받고.
0: 예.
1: 그 작곡가 선생님이 노래를 잘 못 하시더라고요.
0: 아,
1: 서울
0: 그래요?
1: 응암동에서 했는데.
0: 네. 그 노래를 못 하는데 어떻게 작곡을 해요?
1: 그러니까 좀 희한했어요. 노래를 못 하셔요. 근데 노래는 많이 알고 지식은 아주 풍만하시더라고.
0: 아니 꽁을 좀 찰 줄 알아야 뭐 할 거 아니에요. 가르칠 거 아니에요. 꽁을 못 차고.
1: 근데 참 신기했어요. 근데
0: 예.
1: 그분만이 노래를 못 하는 게 아니고 또 못 하신 분들도 있대요.
0: 예.
1: 작곡가님들이. 근데 그 이우섭 작곡가님이나 이런 분들은 정말 가수 못지 않잖아요.
0: 예.
1: 노래 하시는 거 보면.
0: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지금 다른 데서 이렇게 레슨을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1: 특별하게 레슨은 받지는 않고요.
0: 예.
1: 그 저희 딸이 판소리를 하는데.
0: 예. 오, 판소리. 예. 예.
1: 판소리 명창 상도 받고 했어요.
0: 예. 오.
1: 지금 저기 저
0: DNA가 있긴 있구나 가족으로 쭉. 예. 네.
1: 그 딸이 그 뭐야 소리 이게 뭐야 음악을 하는데 그 이렇게 발성하는 법이나 이런 그 서울 쪽에서 가르치시는 분이 있거든요.
0: 예. 네.
1: 네, 금호동 쪽에 그분한테 가끔씩 가서
0: 아.
1: 네, 좀 레슨 받고 있습니다. 아,
0: 그 판소리 하시는 분한테?
1: 아니요, 판소리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분 그냥 성악하고 뭐 여러 가지
0: 아,
1: 하시더라고요.
0: 보컬, 네, 네, 네. 아, 보컬, 보컬 하시는 분. 네, 네. 아 그러시구나. 네. 오. 그래서 그분 그 선생님도 이렇게 목소리가 참 좋으시다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좀
1: 그분한테는 뭐 성이 안 차겠죠.
0: 아. 아니 성이 차는 걸 떠나서 보이스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1: 좀 더 노력하면 더 좋아진다고 얘기해요.
0: 아 그래요? 네. 이건 진짜 뭐 그냥 하는 얘기인데 희망을 주는 얘기. 네. 그냥 희망적, 노력하면 된다는 얘기.
1: 희망적인 얘기.
0: 예, 예. 네. 어 그렇구나. 윤찬 씨가 앞으로 가수를 하시면서 앞으로 나만의 무대라든가 가보고 싶은 무대가 있다면 어디일까요?
1: 우리 이 노래하는 가수들은 그 꿈이 있잖아요.
0: 네.
1: 뭐 저쪽 뭐 쉽게 말해서 중앙으로 올라가는 중앙 무대.
0: 네. 네.
1: 특히 가요 무대 뭐 예. 이런데 한번 쓰는 게 꿈이죠.
0: 오. 네.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1: 또 저희 어머니가 예. 예전에는 금요일 날 가요 무대를 11시쯤에 했었어요.
0: 네, 네.
1: 근데 요즘 바뀐 것 같더라고.
0: 월요일로.
1: 네.
0: 예.
1: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꼭 예. 금요일이면은, 가요 무대를 보셨어요.
0: 오. 예.
1: 빠뜨리지 않고.
0: 아.
1: 그 예전에 또, 형님이 또 몇 번 가요 무대 올라가셨잖아요.
0: 예.
1: 제가 또 빠뜨리지 않고 봤습니다.
0: 아, 그래요? 아, 고맙습니다.
1: 예. 얼마나 박수를 쳐버렸는가, 손이.
0: 아, 그래요?
1: 예. 손이 다 달았습니다.
0: 아, 진작 얘기를 하셨어야지. 그래야 내가 어떻게, 저기, 손에 바르는 뭐 로션이라도 좀 이렇게 선물 좀 해드렸을 텐데
1: 아, 이제 사주시겠죠.
0: 아 이거
1: 그때 너무 너무 잘하셔가지고
0: 아 이거 네. 제가 저 엄청 떨었어요.
1: 감동했습니다. 아 그런 큰 무대에서
0: 네.
1: 그 정도 안 떠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0: 네, 엄청 떨어가지고 나 지금 아무 정신 없이 그냥 내려왔어요. 뭘 했나 하고 내려오니까 내가 아까 지금 노래를 했나 안 했나
1: 맞아요.
0: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네.
1: 우리 아. 처음 작은 무대 올라갔을 때 첫 무대 그러잖아요.
0: 예.
1: 저도 그랬어요.
0: 예.
1: 어떻게 하고 내려왔는지 기억이 안 나.
0: 근데 참 그 노래라는 게 참 그래요.
1: 많이 부러웠습니다. 부러웠습니다.
0: 예. 아 그랬어요. 고맙습니다. 어쨌든 어머니께서 이렇게 가요 무대를 보시니까 윤찬 씨도 자연스럽게 그냥 그 TV를 가요 무대 보고 좀 이렇게 노래를 몸속에 좀 어느도 이렇게 잠재적인 게 있었나 봐요.
1: 네.
0: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트로트를 자연스럽게
1: 네네.
0: 그야말로 가요 무대는 트로트 위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1: 맞아요. 네.
0: 그 윤찬 씨가 좋아하는 트로트는 어떤 거예요?
1: 저는 조금 트로트도 약간 그 감정이 많이 들어간 노래를 좋아합니다.
0: 아 감정이?
1: 네, 좀 오. 슬픈 노래죠.
0: 아
1: 네, 트로트도 그렇고 세미 네. 트로트도 그렇고
0: 네. 오. 예를 들어서 곡을 하나 얘기한다면?
1: 진성 가수님 노래 그런 것도 많이 하고
0: 에요.
1: 네. 꼭 트로트가 아니어도
0: 네, 감정 일단이 유입되면 좋은 거다.
1: 네네 와. 눈물비 같은 노래.
0: 오.
1: 정의종의 눈물비 같은 이런 거.
0: 아.
1: 좀 힘들어요. 근데 노래가 이 남도 가는 길도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0: 오. 그러시구나. 그 지금 남도 가는 길 지금 두 번째 곡으로 선정돼 있잖아요.
1: 네요.
0: 한번 들어볼까요?
1: 아, 큰일 났네.
0: 네.
1: 목이 잠겨가지고.
0: 윤찬 씨의 두 번째 선곡, 박서진의 남도 가는 길 들어보겠습니다.

0: 윤찬 씨의 목소리로 박서진의 남도 가는 길 잘 들었습니다. 윤찬 씨.
1: 네.
0: 눈을 지그시 감고 남도 가는 길 뭐네. 이런 노래 좋아하시나 봐요.
1: 네.
0: 이렇게 슬로우로 가면서 감정을 막 심어가지고 이렇게. 네. 아 그러시구나. 앞으로 또 이렇게 노래를 받긴 받으실 거잖아요.
1: 네.
0: 다음에 노래도 이런 식으로 아니면.
1: 아니요. 다음에는 네. 조금 경쾌하고 좀 빠른 노래.
0: 경쾌.
1: 예. 네. 좀 행사장에서도 좀 부를 수 있는 노래로 네. 하나 하고
0: 네.
1: 또 금방 같이 아주 애절한 노래 하나
0: 두 곡 정도 생각하시고요. 네.
1: 생각 중입니다.
0: 와, 하하. 요즘 윤찬 씨 그 가장 큰 관심사는 어떤 건가요?
1: 지금 제가 지금

0: 그러고 노래 제가 아까 원하는 두곡 멋진 노래 하나
1: 아,
0: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 만들었어. 아, 그러시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 어떤 구상은 있어요? 뭐 어떤 스토리를 해야겠다. 뭐 어머니에 대한 사랑, 아니면 여인의 사랑, 아니면 여인의 사랑으로? 아, 이제 어머니에서 여인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 좋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 사모님하고 상의를 좀 잘해야 할 텐데.
0: 그래야죠.
1: 여기 오신 분들이 그거 했다가 싸우는 경우가 많이, 네, 종종 봤어요.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0: 예, 꼭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스를 줘서.
1: 아이고. 지금까지 그 윤찬 씨가 해본 일들이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 중에 좀몇 가지 말씀하신다면은?
0: 또 아들 얘기하네. 제가 그 원래 운동을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 육상하고 막 운동을 좀 많이 했어요. 축구. 예. 그러다 보니까 아들을 운동을 시켰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축구를 시켜가지고 서울에 있을 때, 스페인에 5년 동안 유학도 보내고 좀 신경을 많이 썼어요. 제가 손흥민, 제2의 손흥민을 만들려고, 손흥민 못지않게 만들려고 진짜 했었는데 아들이 좀 크게 다쳐가지고 작년에 축구를 그만두게 됐어요.
1: 어디 공을 찾아가? 예, 축구하다가?
0: 유럽에서, 외국에서. 이제 성공하지 못했죠.
1: 아,
0: 그래서
1: 그러시군요.
0: 지금은 그래서 이제 그 가르키는
1: 교육자.
0: 샵을 차려가지고, 개인 사업자 형식으로 샵을 차려서 이제 개인 기술만 이렇게 레슨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어요. 수원에서.
1: 수원에서? 오히려 또잘될 수도 있겠네요.
0: 그러니까 그 조금 선진화된 그런 축구 기술을 배워와가지고 지금 그걸 접목해서 이제 자기가 지도자로 해서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 아주 반응이 좋은가 봐요. 주말에는
1: 그러니까요.
0: 아예 뭐 이렇게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고 손을 못 받고 갈 정도인가 봐요.
1: 어쩌면 개인 레슨이네, 쉽게
0: 1대1 개인
1: 얘기하면.
0: 레슨.
1: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직장 다닐 때, 그, 회사 퇴근하고 오다 보면은 학교가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거기 보면은 브라질 선생님이 그 유소년을 이렇게 가르치더라고. 근데 보니까 확실히 다르더라고.
0: 달라요.
1: 외국에서 그 가르치는 선생님이 진짜 다르시더라고. 보니까 기술이, 오, 저런 게또 있구나. 이렇게 좀, 근데 아드님이 참또 그렇게 교육 쪽으로 가셔서 좀 좋으시겠어요.
0: 근데 그래서 제가 금방 이제 그 얘기를 왜 꺼냈냐면 그 지금 레슨 그 장소가 너무 비좁아요. 그래서 좀 아빠로서 좀 넓은데 크게 좀 제대로 갖춰서 차려주고 싶은데 지금 금전적으로 많이 들어가니까 버겁네요. 그래서
1: 아들이 그거 좀 금전 그 요구하는데 그쪽에 계신 게 그러지. 그거 땅 비싸가지고.
0: 비싸요.
1: 이쪽에 왔으면 좀 쉬울 텐데.
0: 맞아요. 이쪽은 얼마든지 해주겠는데 거기는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수도권이랑.
1: 근데 또 그쪽에 있어야지. 이쪽에는 또 인프라가 좀 작아서.
0: 의미가 없어요, 여기는.
1: 그래서 열심히 지금 일을 하시는군요.
0: 죽기 살기로 하고 있어요.
1: 아, 죽기 살기로. 아, 진짜 부모님들은 아들 때문에 죽기 살기로
0: 그런가
1: 진짜.
0: 봐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1: 얘기를 하다 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도 아쉬운데 다음에 다시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0: 너무 감사드립니다.
1: 다음에 초대하면 나오시겠죠?
0: 기꺼이 나와야지.
1: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함께한 소감은 어떠셨나요?
0: 라디오 방송 처음인데요. 너무 생동감 있고 너무 이렇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1: 청취자분들께 앞으로 활동 계획과 끝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0: 오늘 이렇게 청취자분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가수 윤찬 아직 부족하지만 좀더 노력해서 멋진 무대 앞으로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윤찬 씨도 오늘보다 더 빛나는 내일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찬 씨의 따뜻한 노래와 진솔한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가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윤찬 씨의 목소리로 김대훈의 비가 온다 들으시면서 다음 주에도 좋은 음악과 진솔한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FM 93.5 신년의 소리문화 콘텐츠 쇼 가수 윤찬 씨와 함께 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망경강을 달리는 아줌마 박정규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페달에 발만 올리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지는 남자, 라이딩스타의 강규입니다.
0: 5월의 봄은 날씨는 포근하고 습도도 낮아 봄나들이 하기 딱 좋은 계절이네요. 저도 최근 푸른 잎이 가득한 망경 강변을 달리며 봄의 끝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1: 네, 저 역시 가까운 공원부터 망경 강변, 전주 시내까지 두루두루 라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날씨가 좋아 다양한 축제가 열리고 있죠. 전국 방방곡곡에서 꽃과 정원, 문화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축제 현장을 자전거를 타고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자, 오늘 라이딩 스타 첫 노래와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0: 네. 지금 들으신 곡은 우리 게스트 분께서 500마일
1: 맞습니다.
0: 추천하셨는데요. 보통
1: 500마일 들으셨죠? 네.
0: 500마일을 왜 추천하셨을까? 자전거 타고 500마일 가셔야 되는 건가? 해서
1: 네.
0: 많이 들어보긴 한 곡인데.
1: 오늘은 저희가 오늘 처음 나오셨지만 사실 늘 출연하셨던 분이죠. 누구와 늘 얘기가 나왔었던 탕감자 회장님, 김길중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1: 자기소개
0: 뭐
1: 부탁드리겠습니다.
0: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한번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길게 하셔도 됩니다.
2: 저를 소개하자면
1: 네.
2: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
1: 네.
2: 그리고 뭐 페이스북 소개하는 거기에 이제 이렇게 써 있거든요. 바이시클, 시티, 라디오, 전주, 시티즌. 뭐 자전거, 도시, 라디오, 전주, 시민 이런 단어들을 쭉 써놨어요.
1: 다시 한번 얘기해 봐 주세요.
2: 바이시클,
1: 바이시클.
2: 시티,
1: 네, 시티.
2: 라디오,
1: 네.
2: 전주,
1: 네.
2: 시티즌.
1: 아, 정말 많은 명칭이 있으시네요.
2: 제가 모든 것을 다이 단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저와 관련된 그 단어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이렇게 단어로 표현을 했는데,
1: 네.
2: 저를 이제 만약에 소개를 하면
1: 네.
2: 자전거 타는 그 전주 사람, 이렇게 보통
1: 네.
2: 그 소개하는 걸 좋아합니다.
1: 네. 전주에서 자전거 타는 사람. 네.
2: 뭐좀더그뭐 수식을 하자면
1: 네.
2: 자전거 생활자 이런 표현을 제일 좋아하고, 그 나머지
1: 네.
2: 무슨 운영위원, 무슨 대표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0: 아니 뭐 자전거 치료사는 어때요? 자전거 치료사.
2: 치료사?
1: 자전거 치료사?
2: 아니 그냥
0: 자전거 치료사.
2: 자전거 타고 생활하는
0: 예, 자전거 타고 생활하는
2: 그렇죠.
0: 치료사.
1: 근데 물론 자전거를 타고 생활하시는 전주에서 자전거 생활을 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하시는 게 많으시잖아요. 여기 라디오도
2: 그렇죠.
1: 있었고 많으시잖아요.
2: 라디오는 아까 그
1: 네.
2: 표현에도 있었는데,
1: 네.
2: 최근에 이제 제가 하는 게 자전거를 타고,
1: 네.
2: 그다음에 우리 자전거를 타면서 보고 느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1: 네.
2: 그거를 나누는,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1: 네.
2: 그거를 라디오에서 하고 있고,
1: 네.
2: 그게 이제 지금 라이딩 스타도 있지만, 도시 이야기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1: 네.
2: 원래 시작은 현아와 길벗의 도시 이야기였는데, 지금은 도시 이야기 전주와 나라고,
1: 네.
2: 그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1: PD세요?
2: PD죠.
0: PD
2: PD
0: 역할을
1: 네.
0: 하고 계시죠.
1: 네.
2: 진행자는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0: 이게 보통 이제 그 라디오를 듣다 보면 저분은 뭐 하는 신분인가 이제
1: 맞아요.
0: 보통
1: 뭐 하시는 분인가?
0: 사람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본업이 방송인이시니까 아니면
1: 본업이
0: 자전거만 타
1: 방송인이신가요?
0: 타노 타 자전거만 타시는 분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1: 네.
2: 도시학에서도 이런 얘기를 좀그 연습 방송 삼아 이렇게 몇번 했던 적이 있는데,
1: 네.
2: 페이스북으로 예를 들면 두분
0: 예.
2: 하시나? 그 왕비쌤은 하시죠.
0: 예, 좀 해요.
1: 저는 인스타만.
2: 페이스북에
1: 네.
2: 보면은 이제
1: 네.
2: 저는 주로 제가 움직이는 게 거의 그 투명하게 나오거든요.
1: 네.
2: 아침에 출근할 때도 이렇게 뭐 풍경을 올리기도 하고 뭐 버스 안에서
1: 네.
2: 이렇게 작성해서 하는
1: 네.
2: 것도 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대부분의 그것들이 자전거다 보니까 페이스북을 보는 사람들은,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1: 네.
2: 이 사람은 하루 종일
1: 네, 자전거만
2: 또는
1: 타시는 줄
2: 일주일 내내 자전거 타는 사람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1: 네.
2: 근데 그게 이제 착시고,
1: 네.
2: 제가 자전거를 탈때 주로 올리고 그 내용들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1: 본업이 있으신 거죠? 네,
2: 보이기에 이제 그런 건데,
0: 그렇죠.
2: 자전거는 뭐내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
1: 네.
2: 전부는 아니겠죠.
1: 아.
2: 그리고 이제 본업 말씀하셨는데,
1: 네.
2: 본업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1: 네.
2: 현재 그 요양병원에서
1: 네.
2: 근무하는 한의사입니다.
1: 한의사님이세요.
0: 한의사님이세요?
2: 그러고 이제
1: 네.
2: 사람들이 요즘 그렇게 많이 표현하시는데,
1: 네.
2: 누가 그랬죠? 왕규쌤이
0: 예?
2: 그랬더니, 지금과 같은 활동을 하기 위해서 물적 토대나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그거고, 그거는 이제 뭐라고 해야죠? 복 이렇게 북해 본캐 이런
1: 표현하는 네.
2: 그게 본캐가 아니고 그건 북해고
1: 아 한의사가 북해신 거군요.
2: 지금 이런 활동들이 네. 본캐인 것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1: 네, 길벅 김길중님이 본캐신 거죠.
2: 그렇죠.
1: 아 그런데 저 사실은 저는 김길중님을 대장님이라고 부르시거든요. 부르거든요. 네, 네. 저는 대장님이라고 부르는데 네. 저희 대장님이 지금 나오셔서 말씀도 정말 잘하시지만 사실은 글을 너무 잘 쓰세요. 저는 이게 가끔 매치가 되잖아요. 대장님이 쓰신 글을 보면 네. 이렇게 멋진 글을 쓰시는 분인가?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거든요. 네. 실제로 지금 글을 쓰고 계시잖아요. 오마이뉴스 기자시잖아요.
2: 요즘은 네. 방송 아니라고 글은 별로 안 쓰는데
1: 아,
0: 방송인으로 바뀌었어요.
2: 네. 오늘 하나 당감자 챌린지 때문에 쓰긴 했는데 네. 기자활동 그러니까 뭐 기고 네. 칼럼 이런 거 또는 기사로서 좀 작성을 하게 됐었죠. 오마이뉴스하고 네. 전북의 소리하고 네. 또 이제 세전북신문 같은 뭐 지역 일간지를 네. 중심으로 네. 뭐 그런 것들을 쓰긴 했는데 글을 쓰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좀 많이 네. 그 정리해서 보여주는 사람들과 나누고자 하는 그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1: 아, 저는 웬만한 작가님보다는 굉장히 글을 잘 쓰지. 아, 그러면은 본캐 길벗 김길중님과 네. 그리고 북캐 한의사 김길중님 네. 이러한 모습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2: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 그 소개가 대체로 두 분이 이해하시는 것과 맞나요?
0: 네, 네 맞아요.
1: 맞아요.
0: 네.
1: 저희는 너무 네. 잘 알고 네. 있죠.
0: 어느 게 더 재밌으세요?
1: 재밌는 재미? 거. 그러니까 북캐와 본캐로 딱 나뉘었잖아요. 본캐로.
0: 본캐가 더 재밌으신 거예요.
2: 근데 의외로 저 같은 네. 생활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네. 본업이나 생업은 이렇게 어떤 것들을 하면서 뭐 취미 생활이라고 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좀 애정을 가지고 어떤 좀 더 그 에너지를 기울이는 분야가 그 별도로 존재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 한때는 이제 그 본캐가 한의사라는 정체성에 더 맞을 때도 있었죠. 의료사역 활동을 할 때는 네. 그게 이제 더 중심에 두고 했었으니까 제가 이제 60이 다 돼가는데 인생산 20년, 15년씩 구분을 하자면 네. 몇 번의 그 장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좀 캐릭터가 좀 달라지기도 하고 중심적인 그 소재가 좀 달라지긴 했죠.
0: 제가 얼핏 기사에서 봤는데 의료생협에서 무슨 직책을 하셨죠?
2: 창립을 하고 예. 초대 이사장을 했었죠.
0: 예, 맞아요.
2: 이사장하고
0: 그러니까.
2: 나중에는 이제 진료원장도 하기도 했었고. 예. 네.
0: 의료생협은 어디에 지금 위치해 있죠?
2: 지금 그 평화동에 있고 처음에 그 창립이 2004년 했는데 그때도 평화동에서 해가지고 평화동 안에서 몇 번 움직여가지고 현재는 예. 그 평화동 사거리 근처에 건물을 마련하고 정착하고 있습니다.
0: 예. 네. 아니 지도를 찾아보니까 의료생협이 안 나오더라고요.
2: 의료사협
0: 우리 사역으로 해야 된가요? 네. 예. 그러면 그때도 자전거를 타고 다니셨는가요?
2: 그 당시에?
0: 예, 그 당시에.
2: 그때는 자전거는 안 탔던 것 같아요.
0: 예, 아예 안 탔어요?
2: 예, 그 뒤로 한 십몇 년쯤 있다가.
0: 아. 그때가 젊었을 때잖아요. 사진 보니까 완전.
2: 30대 중반.
1: 와, 예, 30대 중반.
2: 그러니까 20년 전이니까, 제 나이가 나오네요.
1: 네.
0: 30대 중반 때는 자전거를 안 타셨고, 네. 그러면은, 그 뒤로 한 10년 뒤에 그렇죠.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는데, 네, 네. 그 뭐, 타게 된 계기가 있는가요?
2: 자전거,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물론 탔고요.
0: 그렇죠. 예, 어렸을 때는 타겠죠.
2: 찾아보니까요. 예. 꼬마 시절에 이렇게 콧밭에서 그 세발 자전거 사진도 남아있던데, 예. 그때 말고 어렸을 때 얘기를 하자면, 우리 때는 이렇게 아동용 자전거 이런 게 없었잖아요.
1: 그렇죠. 어르신들의
2: 그 어른 자전거, 뭐 신사용 자전거, 자전거, 짐 자전거 네. 두 종류만 있었는데, 네. 되게 이제 성인들의 자전거였는데, 그때도 자전거를 탔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생각 안 나지만, 일곱 여덟 살 이 무렵에. 근데 그러니까 일곱 살이면 그 성인 자전거를 못 타거든요.
1: 못 타죠.
0: 못 타죠. 예.
2: 그때는 그 방법이 있는데.
1: 네.
0: 옆으로
2: 그 사이에 프레임 사이로 그 페달이 양쪽에 있잖아요.
0: 네.
2: 그리고 발을 저쪽에 넣어가지고 이 그렇게 타는 방법이 있었어요.
1: 아, 그때 학교 가기 전이셨어요?
2: 네.
1: 초등학교
0: 가기 전에.
1: 국민학교 되기 전에 그렇게 되셨다고요?
2: 그렇게 그 대개는 그렇게 타고.
1: 네.
2: 좀 이제 안장이 올라설 나이가 되면 어떻게든 올라타면 이렇게 타는 거 이제 올라탄 거는 한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0: 올라타면 못 내리잖아요. 그때는 어른 자전거는
2: 내리면 어떻게 했는지 다 생각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과정들을 거쳤고
1: 혼자서요?
2: 네.
0: 혼자서 타셨어요? 자전거를?
2: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누가 가르쳐주진 않은 것 같아요.
1: 와.
2: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있다가 자전거를 다시 접한 거는 대학교 때까지 대학 중반까지는 자전거로 통학도 하고
1: 집이 봉동이시잖아요. 봉동에서 그 학교까지 출퇴근을 하셨어요.
2: 그러니까
1: 자전거로
2: 봉동까지는 중학교까지 그 있었고 봉동에는 그다음에 고등학교 때부터 전주로 나왔는데 고등학교 때는 저기 우화동 호성동에서 시내 그 노송동까지 자전거로 이렇게 그 등교를 많이 했거든요.
1: 아.
2: 그 당시에는 제 기억으로는
1: 네.
2: 한 3분의 2 정도는 자전거를 다 탔어요. 그 학교
1: 학생들이.
2: 그래가지고
1: 진짜요?
2: 아침에 가보면
1: 네 도로라는 것도 없었어요.
2: 자전거 도로 따로 없었죠.
1: 자전거 도로라는 것도 없었고 그때고.
2: 근데 그때는 차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자전거 다닐만 했어요. 오히려 그래서 그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 성인들도 그때는 그 자전거가 이동 수단이 되기도 했었죠.
1: 아 상상이 저는 상상이 안 되네요.
2: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 그 한 학년에 700명이었으니까.
1: 네.
2: 3분의 2면 한 500명 정도가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거고.
1: 다 자전거를.
2: 3개 학년이면 1,500명.
1: 네.
2: 어마어마한 자전거죠.
0: 자전거 어마어마했는데요, 진짜.
2: 그럼요. 그때는 그랬었어요. 그렇게 하고, 고등학교 때 3년 동안 그렇게 통학을 했고, 대학교 때도 그 학교, 그 전주에서 학교 다닐 때, 자전거로 이렇게 출퇴근하게 됐던 것 같아요. 통학이죠. 그러고 이제 좀 멀어졌다가.
1: 학생 때 기간에는 자전거가 그냥 출퇴근용이 그냥 교통 수단이었던 거네요.
2: 근데 이제 얘기 나온 김에 그 얘기를 좀 하면 어릴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봉동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면 그때 한 번씩 이렇게 모험을 해요. 그 친구들이랑 해가지고 삼례까지 또는
1: 그때는 도로가 별로 없을 때
2: 도로가 포장이 안 돼 있고 그 옛날 신장로 그 돌로 돼 있는 그 포장 안 된 도로 그걸 타고 삼례까지 한 10km 좀 더 들 건데 삼례 다녀오는 거 그다음에 전주까지 한 15km 되는데 전주 다녀오기 이런 모험을 한 번씩 하죠.
0: 그 시대 때는
1: 재밌었었겠네요.
0: 11km, 10km가 굉장히 먼 거리죠.
2: 그러고 이제
1: 자전거가 지금, 우리 그런 자전거가 아니잖아요.
2: 지금 보자면 그 전주에서 삼례 봉동 이런 게 아주 가깝게 보이지만 어릴 때 심정에서는 새로운 세상을 가는 것 같은 그런 것처럼
0: 기아도 없는 자전거, 기아가 없는 자전거로
1: 없죠.
0: 기아가 없는 자전거잖아요.
1: 은근히 봉동에서 삼례까지가 이렇게 오르막길도 좀 있고 하잖아요.
2: 거의 없죠.
1: 아 그래요? 평지로 이렇게 달리셨구나.
2: 그렇게 했고 이제 그러고 있다가. 성인에 대해서 자전거를 다시 접한 거는 아까 말했다시피 2010몇년 11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시작은 자전거는 아니었어요. 원래 시작은 어느 날 문득 그 학산 그 기림봉 황방산
1: 등산하셨구나.
2: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산들 여기 한 번씩 가볼까? 물론 한 번씩 이렇게 어쩌다 한 번씩 그 기회를 잡아서 가보긴 했는데 이렇게 쭉 돌아본 그런 기억이 없어가지고 문득 그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주말마다 오늘은 황방산, 그 다음 주에는 완산칠봉
1: 그거 걸어서 가신 거죠?
2: 등산.
1: 등산으로.
2: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맛이 생겼어요. 그 전에 이렇게 운동을 별로 좋아하는진 않았는데 예를 들면 그 억지로 끌려다니는 거, 사람들 어울리는 예. 그런 정도였지. MT가 더 가급적이면 안 가려고 하는 그런, 그런 편에 속했는데, 네. 네. 그렇게 하니까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방에 올라가면 막 숨이 헐떡거리고, 막 기차, 그렇죠. 네. 화차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두 달 정도 하니까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맛을 들여가지고, 네. 그 해에 여름에 덕유산, 가을에 지리산까지 쭉
1: 등산을요.
2: 네.
1: 와.
2: 그렇게 했어요.
1: 그러면 천왕봉까지 가셨어요.
2: 네. 네.
1: 아, 오. 무학생도 많이
2: 봄에
1: 타셨겠네요.
2: 봄에 시작해서 그해 이제 어느 정도 그 서사가 완성이 됐죠.
0: 그 등산 갈 때는 혼자서 쭉 가실 것
2: 그때
0: 가실 거예요?
2: 그 같이 가기도 하고 혼자 네. 가기도 하고 했었고 그렇게 해서 다니다 보니까 맛을 붙였고. 근데 이제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예를 들면 아까 표현했지만 주말마다 갈 수밖에 없잖아요.
0: 네, 그렇죠.
2: 가까운 사람은 네. 뭐 그 평일에도 갈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그걸 좀 그 보충하기 위해서
1: 네.
2: 그나마 허벅지 좀 더 이렇게 튼튼하게 하고 단련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좀 타면 어떨까 이 생각이 들었던 거거든요.
1: 주말에 등산을 갈 좀 더 잘
2: 그렇죠.
1: 네. 가기 위해서요. 네. 네. 네.
2: 그리고 산을 또 주말마다 매일 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1: 네.
2: 그 차원에서 시작이 됐는데
1: 네.
2: 그러다가 또 그러면 평일날 출퇴근도 이렇게 자전거로 하면 더 좋이 되겠네 이 생각이 들어서
1: 네.
2: 자전거를 접하게 됐죠.
1: 아,
2: 이게 자전거의 시작 성인이 된 자전거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1: 아 저희 대장님은 저희 대장님은 늘 이게 사회적인 자전거 타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아주 오랫동안 네. 교통수단으로 또는 개인적 취미로 이렇게 자전거를 네, 접하셨던 그렇죠. 거 똑같네요.
2: 네.
1: 아.
0: 그리고
1: 네.
0: 잠깐 동안 끊으셨다가 예, 다시
1: 예, 아, 그렇죠.
0: 잘 타신 거예요.
1: 얘기가 너무 재밌는데요. 노래 예.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Bastana, hadi.

0: 네, 오늘은 본캐 길벗 김길중 대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1: 예. 아까 그 어디까지 이야기를 했죠? 그 등산?
2: 네, 등산을 하고 그걸 보조하기 위해서 평소에 그 출퇴근도 하고 네. 그다음에 등산을 못 가는 경우에는 그 뭐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게 됐다.
0: 네.
2: 여기까지가 네. 그 시작 그렇죠. 과정을 네. 말하는
1: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고 네. 뭐 자전거에 이제 본격적으로 맞들인 데는 한 얼마 정도 걸렸어요?
0: 네. 얼마?
1: 네, 한 기간이.
2: 그게
1: 기간 있잖아요.
0: 네, 기간이?
2: 기간은 되면 네. 아까 산행을 마스터 네. 마스터라는 표현은 좀 그 좀 과한데
0: 네.
2: 산행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다니는 게 한 네. 2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0: 우리나라 전체 산을 다 다니셨어요?
2: 아니요, 그럴 수는 없고 이 가까이 네. 가볼 만한 뭐 전라북도나 전남권 뭐 이런데 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보조로 시작한 자전거가 위치가 바뀌었어요.
0: 주가 된 거군요. 네.
2: 설명할 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쉬는 네.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0: 네.
1: 예.
2: 산행은 좀 제약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덕유산 같은 경우에는 오가는 시간만 한 4시간 정도 소요가 되잖아요.
1: 네. 그죠, 예.
2: 그러면 아침 새벽에 갔다 온다고 해도, 막상 산에 오르고 내리는 시간보다 그 시간이 많이 좀 소비가 되고, 또 하나는, 가려고 딱 맘 먹고 팀도 짰는데, 네. 갑자기 날씨가 그, 뒷받침이 안 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런 단점도 생기고, 또 하나는, 뭐 혼자 갈 수가 없어요. 산은 그 같이 이렇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예, 그래서 팀을 그렇죠, 보통 짜는데
0: 예.
2: 그게 이제 자유롭지가 않죠. 그 얽매이는 게 좀 많아요.
0: 맞아요.
2: 그 반면에 네. 그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비가 오다가도 멈추잖아요.
0: 네.
2: 그러면 예. 잠깐 한 시간 정도 갔다 올 수가 있는 거예요.
0: 맞아.
2: 그런 장점이 있고 또 하나는
0: 집에서 출발해서 언제든지 네, 잠깐이라도 다녀올 네. 수 있죠.
2: 이 팀 안 짜도 네. 혼자 아까 그 갑자기 그 날이 좋아져서 가는데 누가 이렇게 팀이 짜졌겠어요. 그냥 그 혼자서도 가능한 거잖아요.
0: 그럼요.
2: 심지어는 네. 하루 종일 혼자서 타도 맞아. 하는 맛도 있는 거니까. 네. 그에서 장점이 좀 부각이 되고
0: 네.
2: 또 하나는 관절 같은 경우에도 산행은 이렇게 무리가 많이 가거든요. 하산할 때 그런 것들이 좀 있고 결정적으로는 산행에서의 그 이유를 대는 건지 모르겠지만
0: 네.
2: 산행에서 단점이 이제 찾아지는 거야. 웬만큼 산을 다 가다 보니까
0: 네.
2: 멀 이제 사람 많이 다니는 산은 다 떼잖아요.
0: 네.
2: 이제
0: 갈 데가 없어요?
2: 갈 데가 없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저기 상관의 두리봉이라고 있거든요.
0: 네.
2: 여기 그 아중리에서 넘어가지고 상관 저수지까지 이렇게 넘어가는 데인데
0: 네.
2: 여기는 그 사람들이 안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가다 보면 멧돼지 흔적들을
1: 네.
2: 방금 있다 간 것 같은 그런 걸 많이 만나거든요.
0: 아니 멧돼지 진짜 무서워요. 네. 얼마나 무서운데. 네.
2: 그래서 점점 이제 멀어지고 자전거에 본격적으로 좀 맛을 들인 것 같아요. 이게 한 2년 사이에
0: 네.
2: 자연스럽게 네. 교체가 됐던 것 같아요.
0: 그러면 처음 그 자전거를 그렇게 타실 때는 혼자 타셨어요?
2: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자전거 타기 시작한 게 아까 11년, 12년이니까
0: 네.
2: 15년 전이잖아요.
1: 네.
2: 이때는 자전거 타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 주변에서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0: 교통 수단으로 외에 이렇게 좀 운동으로
2: 그렇죠.
0: 이렇게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2: 레저 인구도 많지 않았던 편이고
0: 갈 수 있는 것도 없었고요 자전거로.
2: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이제 그 뭐 아까 등산하고 연결시킨다기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전거에 그런 맛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밥을 먹고 삼례를 갔다가 봉동을 거쳐서 이렇게 돌아오면 대략 한 40km 정도 되는데
0: 네.
2: 내가 그렇게 움직였다고 이 생각이 드는 거야.
0: 아 40km나 탔다고.
1: 네,
0: 40km. 하루에 40km를 도는 거지.
2: 봉동 거쳐서 삼례까지 이렇게 네. 왔다고 이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런 식으로 막 그 범위가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코스로 얘기하면 구일을 거쳐서
0: 네.
2: 우남을 거쳐서 산회
0: 네.
2: 그 다음에 옹동 이렇게 돌아오면 한 70에서 80km
0: 그러니까
2: 되거든요.
0: 제가 40 얘기하시길래 네. 대장님 보통 가시면 70km, 80km 이렇게 가시잖아요.
2: 그렇게 해보는 네.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또 다른 성취, 그러니까.
0: 그럼요.
2: 주말마다, 그러면 이제 그 코스를 그 그리는 거야. 이번에는 어디를 한번 가볼까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네. 하고 그렇게 이렇게 지도를 보면서 계속 연구를 하는 거야. 그렇게 어떤 마치 영토를 개척하는 느낌도 좀 들고 그런 맛도 있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아까 페이스북 얘기도 했지만 네. 그 얘기를 그대로 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형이 그렇게 재밌나? 이 생각이 드나 봐요.
0: 아, 이렇게 이렇게 다녀왔던 과정에 대해서 올려주시면.
2: 그리고 네. 이제 거기다 제가 느끼는 대로 여러 가지 좀, 그 글로도 써서 올리기도 네. 하잖아요. 네. 제가 그 언제였죠? 지금부터 한 10년쯤 전에. 네. 곰티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길인데. 네. 곰티 가면 그 고속도로 다리 있잖아요. 네, 네. 그 밑에 쉬고 있는데. 그 카톡으로 그 온 게 있었어. 생생한 기억이 생생해서 미국에 그 삼성전자 다니는 미국 출장이라 미국에서 근무하던 친구가 네. 내가 글을 써서 이제 이런저런
0: 페이스북에
2: 거,
0: 올렸는데
2: 기사 같은 거 해서 올리면 그걸 보고 궁금했나 봐요. 근데 그날도 말을 걸어본 건 오늘 뭐 하냐 가지고 지금 여기 곰티 이렇게 가고 있다고 하니까 네. 그게 그렇게 재밌나 하고
0: 미국에서 네.
2: 그때의 대화는 그게 끝이었거든요. 네. 근데 1년쯤 후에 이렇게 다시 돌아왔는데 그 친구가 자기가 돌아와서 자전거를 탔대요. 타기 시작했대. 네. 그 친구도 굉장히 지독한 친구고 제 글 속에도 많이 등장하는 친구인데 언제 연락이 왔냐면 한 여름에 부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서울까지 가려고
0: 자전거로요?
2: 가다가 너무 더워.
0: 거기가
2: 더웠거든요.
0: 굉장히 쉽지 않은 길인데.
2: 그래가지고 대구에서 멈췄대요. 어떻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0: 근데 부산에서 대구에 들어오대.
2: 그만큼 이미 그 탈만큼 맛을 드리고 있던 상태였어요. 네. 아,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에 탈만큼 했나 보다 해가지고 그 다음엔가 이제 서울에서 출발해가지고 거꾸로 부산까지 4박 5일 같이 라이딩 했던 친구.
0: 아, 두 분이서? 네. 아, 처음 하다가 그분과 이제 같이 네. 그렇게 4박 5일씩 이렇게, 네. 거기가 우리가 국토종주 맞죠?
2: 네.
0: 서울에서 부산까지.
1: 그때 같이 타셨던 게 방송에 나온 건 아니죠?
2: 그거는 다른 친구고.
1: 네, 그건 다른 네. 친구고요.
2: 제게 이제 많이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실명으로 네. 등장을 하는데. 근데 이제 여행 얘기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하다가, 아까 의료사협 얘기 할 때 했는데, 의료사협에서 좀 실패? 쉽지 않은 그 일이잖아요.
0: 네.
2: 그거에서 이제 어떤 책임자도 이런 것들이 느끼는 부담감 이런 것들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정리하고 그만둔 네. 상황이 있었어요. 네, 네. 그게 아까 말한 이 시기하고 좀 겹치는데 네. 그때 그만두고 이제 처음에 목표는 제주까지 가는 거였는데 자전거를
0: 어디서부터요?
2: 타고 전주에서부터.
1: 전주에서요?
0: 아, 전주에서부터 완도 쪽으로 가서 완도에서 이제 제주 발을 타고 제주 네, 이렇게 가시려고 네.
2: 처음에 목적지는 대략 네. 목적지는 그렇게 네. 하고 나섰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0: 혼자서요?
2: 네. 한 9월 말인가 10월 초인가 그랬을 때.
0: 자전거 타기는 좋은 날씨였는데.
1: 딱 좋은 계절이에요.
2: 그때 예. 자전거는 생활 자전거였어. 15만 원짜리.
0: 진짜요?
1: 기아는 있었던.
2: 기아 고장 나왔어.
1: 예?
2: 기아 고장 나왔어.
1: 기아
0: 아니 그럼 고치고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요?
1: 중고로 사셔가지고.
2: 더 중요한 거는 그때 이제 잘 모르니까 물론 이제 자전거를 막 여기저기 타고 다니긴 예. 했지만. 네. 40리터짜리 그 등산 가방에다가
0: 네. 그걸 메고
2: 맘 먹고 네. 이렇게 나섰으니까 이것저것 네. 챙겨가지고 그 메고 이렇게 나섰거든요.
0: 그게 돼요?
2: 그랬어요.
0: 아니 그러니까. 그걸 짊어지고 자전거를 타면 오르막길이 올라가지냐고요.
1: 자전거에 실는 게 더 편하지 않아요?
0: 와 아니, 그럼 그때가
2: 실는 것도 없었고
0: 그때가 40대 후반이신 거죠?
2: 그 정도
1: 40대 후반이요.
0: 40대 후반이요.
2: 그 얘기를
0: 가능하세요?
2: 나중에 이제 끝날 때쯤에
1: 40대 후반이었으면 가능했겠죠.
0: 아 뭐요? 면제 차이 나도 안 하는데.
2: 끝날 때쯤에 그 어디 그 담양에선가 그랬는데 이틀 남기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그 자전거가 고장나서 이제 자전거포에서 수리를 하는데 네. 그 사장님이 여쭤보시는 거예요. 네. 코스를 어떻게 어디를 갔다 왔냐. 행생이 이제 심상치 않아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갔다 왔다고 얘기를 네. 하니까 이 자전거로 이렇게 이 차림으로 왔다 왔다고 그렇게 물어보실 만큼 했어요. 근데 이제
0: 어깨 괜찮으셨어요?
2: 네.
0: 와.
2: 근데 이제 그 여행이
0: 네.
2: 대략 코스를 설명하자면
0: 네.
2: 전주에서 첫날 곡성까지 가가지고 곡성에서 타고
0: 네.
2: 둘째 날 광양까지 가서 타고
0: 네.
2: 셋째 날 그 순천으로 해가지고 저기 승주
0: 나가면서 광양에서 순천으로 넘어가신 거네요.
2: 거기서 자고 그 다음에 다시 넘어와서 구례구에서 자고 그 다음에 담양까지 넘어가서 자고
0: 구례에서 다시 담양으로요?
2: 담양 그 백양사.
0: 백양사 네.
2: 중간에 어디 순창에서 잤나? 아무튼 정확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순창에서 아니 백양사에서 그 내장산 넘어오는 고갯길 있거든요. 그거 타고 넘어와서 내장산 그 봉우리 하나를 올라갔다 내려와서 전주까지.
0: 기아도 없는 자전거를 타고요.
2: 그래서 대략 한 하루 100km씩 이렇게 다녔어요.
0: 와.
2: 그러면
0: 40대.
1: 40대 후반에 가능하다니까요.
0: 아, 진짜.
2: 이 코스를 네. 대략은 아실 텐데 여기가 못해도 하루에 한 두세 번은 지금 고개를 만나요.
0: 와, 그러죠.
2: 한 200에서 300 정도 되는 고개를
0: 네.
2: 두 개, 세 개는 보통 만나거든요. 아까 기아 얘기했잖아. 네. 그러면 그때는 또 그 허벅지가 이렇게 되지 않았으니까
0: 네.
2: 기아가 됐다고 해도 끌고 갔을 거야. 그 끌고 올라가고 고개는 되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다녔죠.
0: 지독하시네. 아니 그렇게 큰 짐을 지고 다닌 게 텐트를 들고 다니셨어요?
2: 텐트는 아니고.
0: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짐을 많이 들고 다니셨어요?
2: 그러니까
1: 뭘 놓고 다니신 거예요?
2: 뭐 그러니까 옷까지.
0: 네.
2: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안 들고 다니잖아요. 딱 그
0: 옷 들고 다니죠.
2: 속옷은 그 입을 만큼 한벌하고 라이딩복은 입고.
0: 네.
2: 딱 그 정도지. 내가 안 가고 들고 다니잖아. 그때는 뭘 모르니까.
0: 옷은 옷대로 들고
2: 옷도 양말도 맥컬레 넣고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0: 아니, 저는 텐트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그거 하신 줄 알았어요. 침낭 들고 다니고 이런 건 이제 그건 아니셨어요.
2: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 이제 제주도를 가려다가
0: 돌아오셨죠.
2: 중간에 코스를 제주도 가는 배편이 좀 여의치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도 여행을 이렇게 틀었던 것 같은데 그때 비로소 자전거의 맛에 제가 빠진 것 같아요.
0: 와.
2: 그 전에는 이렇게 일종의 스포츠라든가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이 그 자전거로 다니는 맛, 그리고 여행한다는 맛, 그게 또 그 어떤 제가 어떤 심리적으로 좀 그 극복하기 어려운 그 상황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좀 반출을 해보기도 하고, 그 고개 넘으면서 뭔 생각을 했어.
0: 그냥 내가, 가는 거죠.
2: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봐 이를테면,
0: 그 생각이 나요?
2: 하기도 하고,
0: 생각이 나요?
2: 그러니까 그걸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도 순간순간 떠오르기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가 이제 좀 명상을 한다고 그 표현을 할 수 있겠죠.
0: 와, 너무 대단하시네요.
1: 그러니까요.
2: 제가 이 얘기도 다 글로 썼는데
0: 살 많이 빠지셨겠네요.
2: 그랬어요.
1: 그때는 뭐 야리야리 하더라고요.
0: 아, 지금도 야리하시네요.
1: 지금은 이제 좀 치셨죠. 지금 그때에 비하면
2: 사람이 그 참 오묘한 게
0: 네.
2: 제가 그 마지막 날 아까 설명했잖아. 내장사 고개를 넘어와서 봉우리를 자전거 밑에다 받쳐놓고 봉우리 하나 올라갔다 내려와서 다시 전주까지. 이 코스도 굉장히 만만치 않거든요.
0: 근데 지금처럼 지금은 저희가 뭐 이제 그렇게 간다면 강진에서 이렇게 자전거 도로를 생각하는데 자전거 도로로 가신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 도로로 그냥 다니잖아요.
2: 도로 다녔죠. 그러니까 근데 그때까지는 멀쩡했는데. 집에 딱 도착하고 나니까 그게 나오는 거야.
0: 그죠.
2: 그 어떤 일주일간의
0: 피로와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근육 뭉침 이런 것들이 이제
2: 궁극적으로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이거 한약적으로 망양이라고 해요. 망양.
0: 망양.
2: 망양이라는 게 그 기를 뜻하는 거거든요.
0: 네.
2: 기가 싹 다 빠져나가는 거야.
0: 사람이.
2: 이거 보통의 경우는 그 잘 볼 수도 없어. 그렇잖아요, 요즘.
1: 예, 그렇죠.
2: 그렇게 혹사하고 그런 경우도 별로 없고. 네. 근데 예전에는 이런 경우가 많았죠. 뭐 이렇게 먹는 것도 이게 변변치 않고 하니까 그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처방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한의사 중에도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말로만 들어봤지 이게 실제 그 환자를 본 적도 없고. 근데 제가 딱 그런 거였어요.
0: 아, 그래서 이게 극약이구나 이렇게 느끼셨군요.
2: 그게 어떤 거냐면 항문이 밑으로 빠져요. 타랑이라고 하거든요. 치질 비슷하게. 그게 이 받쳐주는 힘이 없어서 이게 밑으로 이렇게 빠지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잘 몰랐으니까
0: 그냥 치질인 줄 알고
2: 자전거 오래 타서 치질 생겼나 이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자전거를 이렇게 굉장히 오래 그런 경우에 꼭 그게 나타나더라고. 그래서 터득했어요. 아, 이게 망향증이고 그때는 제가 잘 안 먹는 게 이제 삼계탕 같은 건데 삼계탕이 최고예요.
1: 먹으니까요.
2: 그리고 그 처방 자체가 그 독삼탕이라고 해서 인삼만 넣고 끓이는 거거든요. 네. 삼계탕이 인삼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굉장히 즉효제, 그러니까 올려주는 거예요.
1: 아, 그 삼계탕 그때가요.
2: 그래서 그런 라이딩에는 그리고 꽤 큰 힘든 라이딩 할 때는 삼계탕 먹는 게 좋.
0: 이러한 극한 여행을 하신 것만으로도 우리 대장님의 모습이 어떨지 정말 상상이 됩니다.
1: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겠죠? 이제 뭐 지금은 자전거가 막 좋아졌잖아요.
2: 지금은 탄감자 싸움 때문에 잘 그렇게
0: 저가 있잖아요. 저를 데리고 다니셔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하루에 100km 못 가요.
1: 아니, 자전거 자체가 또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그때보다는.
0: 그때보다는 그러셨지만. 네,
1: 그렇죠.
2: 근데 이제, 지금도 한다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그 한 번 더 아팠던 적이 있어요. 아까 그때는 아팠다기보다 한 이틀 동안 고생을 하고, 이제,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며칠 안 걸려서 2, 3일? 쉬면 되나? 한 번은 그때도 저 혼자, 한강을 거슬러서 서울까지 가는 길이었거든요. 청주에서 출발해가지고, 첫날 수안보, 그 다음에 둘째 날 양평에서 자고, 그 2박 3일 걸렸는데.
0: 서울까지?
2: 근데 그 거리가 한 280km 돼요.
0: 청주에서요?
1: 자전거로 타면 280km나 나와요?
0: 그러니까 2박 3일인 거예요.
2: 수안보에서 잤으니까 수안보까지 한 100km 되고, 수안보에서는 한 180km 되거든요. 근데, 제가 컨디션이 좋았어. 그때가
0: 처음 갈 때는
2: 처음 갈 때가 아니라 이때는 페이스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수안보에서 서울까지 이제 180이라고 했잖아요.
0: 남았잖아요.
2: 점심을 먹었는데 여주 정도 갔어 한 90km.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0: 하루 만에 180까지 가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2: 이 생각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도 했어. 그 동생한테 서울에 있는. 오늘 그 갈 수도 있겠다. 그렇게 딱 하고 이제 여주 다음이 이제 양평이거든요. 양평쯤 갔는데 한 100km로 120 정도 됐어. 근데 급격하게 페이스가 떨어지는 거야.
0: 그죠.
2: 그다음에 또 그날 비가 왔어. 가지고 이렇게
0: 맞아야 되고
2: 젖고
0: 비를 맞고
2: 막 해가지고 페이스가 막 그 급격하게 떨어지고 해가지고 내가 이제 체력이 떨어졌나 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양평에서 멈췄어. 양평이 한 140 정도 됐거든. 150 정도. 거의 다 갔지, 사실은. 만약에 달렸으면 갈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러고 영화에서 혼자 있는데, 으실으실하고 추운 건가, 막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삼겹살 먹고 좀 쉬면 아침에 괜찮아지겠지 하고
0: 거라고
2: 이렇게 생각하고 또 저녁에 약속을 잡았어. 그 다음날
0: 진통제도 하나 안 드셨죠?
2: 어?
0: 진통제 이런 것도 하나 안 먹었죠.
2: 그 다음날 인천 찍고 그쪽에서 누구 밥 사주겠다고
0: 서울 갔다가 다시 인천 찍고요.
2: 그러겠다고 해서 약속을 잡았거든요. 충분히 갈 수 있겠어.
0: 그래서 이제 100km까지는
2: 100km 정도밖에 안 되니까.
0: 60km 남았고 이렇게 하니까.
2: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가는데 도저히 못 가겠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한 10km를 못 가서 쉬고 이렇게 점점 막 하는 거야.
0: 더 줄어들고
2: 5km 하다 쉬고 이렇게 했다. 내가 왜 그러지 하다가 팔당에서 멈췄어요. 팔당까지 양평에서 한 30km 어쩔 거거든요.
0: 네.
2: 그 안 쉬고도 갈 수 있는 거리 그 거리인데 거기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차 네. 그 전철 타고 서울로 갔어요. 근데 서울을 가는 것도 굉장히 험난한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철에 실을 수 있는데 그 실고 이제 창 옆에 아니 그 문 옆에 이렇게 기대고 서 있는데
0: 네.
2: 문이 열릴 때마다 찬바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막 꺼지는 거야. 아까
0: 그러니까 감기가 드신 거야. 몸살 감기가 들어온 거야.
2: 그걸 몰랐던 거야.
0: 그게 순식간에 들었던 거야. 그 비 맞고 그래가지고.
2: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청량리 가서 갈아타고 양재동까지 또 갈아타고 했는데 그 동생네 집에 어떻게든 들어갔어요. 가지고 이틀 동안 누워서 잠만 자다 왔어. 이런 경험도 있었어.
0: 아, 저희가 지금. 김길준 대장님과 재미나는 에피소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재미난 게 아니고 무서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너무 무서워요.
1: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줘야 되는데 지금요.
0: 극한 근데 이제, 극한 직업, 극한 체험 뭐 이런 것 같아요.
2: 근데 이런 것도 좀 해봐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사람이 교만해지면 안 되고 그러잖아요.
0: 무서워요.
2: 두 분이 아시다시피 좀 다치게 됐잖아요. 근데
0: 저희가 이제, 그 얘기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하죠.
2: 그럴까요?
0: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0: 제 신청곡이었죠.
1: 예. 네.
0: 메리 옵킨스의
2: 네.
0: 도스 워 더 데이스.
1: 예, 맞아요. 예.
0: 이게 옛날에 그랬었지 뭐 이런 추억 예. 이런 거 회상.
1: 추억팔이 노래네요. 추억팔이 노래.
0: 그 드라마나 네. 이런 데 많이 나오는
2: 저희가 예. 제목은 많이 모르지만 이게, 아는 노래죠.
1: 그렇죠. 많이 들어봤던 노래. 예.
2: 네, 저희 길중 대장님과 여행 다니셨던 에피소드를 들었는데 와 무슨 극한 체험, 극한 체험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1: 예. 근데 이렇게 한번 듣다 보면 자전거 타봤던 사람들 한번 타보고 싶어요. 저희들 네, 저도 뭐 한 네. 당일 코스만 거의 갔다 왔지. 1박 2일 코스? 네. 1박 2일 코스도 뭐 잠깐 타고 들어와 자고 다시 오는 코스만 탔죠. 예, 혼자서 이렇게 배낭 메고 이렇게 쭉 가던 코스는 타보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저도 해보고는 싶거든요. 근데
2: 뭐,
1: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2: 국토정주요?
1: 국토정주는 해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2: 저는 할 수 있을까요? 국토정주.
0: 저질러야죠.
2: 그러니까.
1: 시간을 내서 저질러야죠.
0: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아까 그 두 분 우리 정기쌤이 표현하시기는
2: 극한체험.
0: 이 얘기를 듣고서 누가 자전거의 맛을 관심을 가지겠냐라고 하지만
2: 아니 관심을 가지겠냐 아니고 무섭게 느껴진다.
0: 그 얘기만 있는 건 아니죠.
2: 그렇죠.
0: 근데 예를 들면 자전거 타면서 네. 제가 다니는 풍경을 올리기도 하고 또 그 여러 가지 생각과 느낌을 올리기도 하고 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 장인 선생님 나오셨잖아요.
2: 네네.
0: 그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2: 네.
0: 처음에 자전거에 좀 본격적으로 맛을 들이기 시작한 게, 그, 제가 섬진강 1박 2일 정도 갔다 오면,
2: 네.
0: 굉장히 그 좋을 거다, 라고 시작을 해서, 갔다 오고 나서 자전거를 네. 사고, 그 다음 네. 주에 금강 가고 이렇게 됐거든요.
2: 맞아요.
0: 근데 그게, 네. 제가 지금 표현한 것처럼, 잘은 모르지만,
2: 네.
0: 아, 섬진강을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1박을 하고 이렇게 다니는 것들을 그 자꾸 반복적으로 저를 통해서 사람들이 네. 상상하게 되잖아요.
2: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심을 가진 사람이 생기는 거야. 아까 말한 그 제 친구처럼
2: 네.
0: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다 자기들의 접점이 있겠죠. 아 자전거가 그 해볼 만한 것이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할 것이고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할 거고 그렇게 해서 저를 통해서 자전거에 관심을 가지고 자전거를 사기까지 한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2: 네, 저도 그
0: 바이크박스 가면 그 명단에 나올 정도로.
2: 아 진짜요?
0: 근데 이제 그 중에는 그래도 그 저를 통해서 산 분들의 상당수는
2: 네.
0: 아직까지 자전거를 즐겨하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거든요. 네. 자전거 사고 바로 이렇게 한 경우는 많지는 않아. 있긴 있어. 근데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여행이라든가 또는 운동으로서의 것 말고도
2: 네.
0: 일상에서의 그 자전거를 저를 통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잖아요.
2: 맞아요. 출퇴근에 자전거를 타고 네.
0: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네. 뭐 제가 오히려 이게 더 편하고 편리하고 하다는 걸 하기도 하고 해서 관심을 가져보기도 하고
2: 또 해보려고 한 번씩 시도는
0: 그렇죠.
2: 해보는
0: 노력도
2: 거죠.
0: 하기도 하고
2: 네, 맞아요.
0: 그렇게 어떤 관심을 가지는 것들이 접점이 자전거를 네. 통해서 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2: 충분히
0: 이제
2: 인정을 하죠. 인정을 합니다.
0: 그래서 그 이 제가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자전거 도시나 사회적 가치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것 같지만
2: 네.
0: 모든 것은 제가 스스로 그 음미하고 느낀 바대로 설명하고 사람들과의 접점 속에서 이루어진 거지 그 운동 차원에서 이런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 제가 물론 극한 체험이다 말하고 표현했지만
0: 네.
2: 정말 실제 1박 2일 동안 섬진강을 달렸을 때
0: 네.
2: 그리고 저희가 정말 강보지 못했던 한번 상상도 하지 못했던 금강을 달렸을 때
0: 네.
2: 그것에 대한 즐거움은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0: 네.
2: 그래서 자전거를 통해서 정말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1: 네. 그렇죠.
0: 은영 쌤 혹시 나오셨나? 출연하셨나요?
2: 출연하셨죠.
1: 처음에 출연하셨어요.
0: 그분이 혹시 얘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2: 네.
0: 제가 그 얘기를 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은영 쌤도 자전거를 꽤 오래 타셨어요. 십몇 년 타셨을까요
2: 네.
0: 아마. 근데 주로 그 만경강하고 섬진강 이렇게만 타다가 네. 탕감자에 들어와서 여기저기 하다가 어느 날 저랑 같이 청하까지 갔다 오려고 나섰는데
2: 네.
0: 네. 그 쉬면서 얘기를 하다가 네. 우리 심포항에 한번 그 가보면 좋겠다.
2: 심포항?
1: 심포항이요?
0: 그 은영쌤의 로망이었던 모양이에요. 네, 심포항을 자전거로 간다는 게. 그러면 오늘 시간 되면 같이 가볼까요? 해가지고 그날 갔어요. 갔다가
2: 100km 넘지 않아요?
0: 총 맞다. 그날 탄 건 80km였어요. 그러니까 심포 갔다가 원래 전주까지 올려다가 네. 여러 가지 여건이 좀 해서 김제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김제에서 그렇죠. 그 시외버스 타고 전주에까지 왔어요. 근데 이제 은영쌤이 그날 십몇 년 동안 해보지 못한 경험을 한 거야. 자전거는 강가에 자전거길에서 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청하에서부터 만경, 진봉, 족산, 김제 여기까지 가면 다 그
2: 도로잖아요. 일반 도로를 타고
0: 도로를 가는 거. 그다음에 생각보다 그게 일부 조금 그 만경 가는 게 좀 차가 많긴 하지만 대부분의 제 말한 코스에는 차가 안 다니거든요.
1: 그렇죠. 네. 거의 안 다니죠.
0: 이게 갈 만한 데가 있네. 그리고 강에서 보지 못한 새로운 풍경을 볼 수 있네라는 생각을 하고 네. 했어. 그날 직행 버스에다가 자전거를 싣고 그 다음에 시외버스도 탔어요. 아니 시내버스도 둘이 접어가지고
2: 둘 분 다 그때 미니벨로 타시거든요. 네.
0: 그래서 네. 은영 쌤이 그날 아마 굉장한 영감을 얻으셨어요. 그래서 그날 결론이. 네. 그 다음 주에 그 서울 갈 일이 있는데 제가 권고를 하기를 그 관광버스에다가 미니벨로 싣고 가서 볼일 보고 한강이랑 한번. 이렇게 한번 타보라 했는데 그걸 하셨어요. 그래서 신세계가 펼쳐진 거였어요.
2: 맞아요.
0: 또 한강 가보면 다르잖아요.
1: 그렇죠. 예, 다르죠. 그렇게 하셔서 열심히 타셨구나.
0: 그렇게 여러 가지 어떤 자전거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길 꼭 그 저처럼 탈 필요는 없고 그렇게 해서 그게 충분하게 어떤 여건도 되고 체력이나 모든 것이 갖춰지면 제 주변에 있는 탕감자 사람들 비롯해서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네. 나도 언젠가는 자전거로 나의 일상을 해볼까라고 아마 그 마음을 먹어가는 중이다.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짐작을 합니다.
2: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타셨지만 사실은 지금 저희 김길중 대장님께서는 많은 사람들과 타고 있거든요. 그렇게 지금 많이 변화하게 됐는데요.
1: 맞아요.
2: 좀 그렇게 변화한 계기가 있을까요?
0: 제가 계기는 그 계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과정을 그 제가 이해하는 대로 설명을 하자면 네. 제가 느낀 바 그대로 설명을 하고
2: 사람들에게 그래서,
0: 예를 들면 지금도 얼마만큼 할 수 있지만 지금보다 좀 길

0: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았어요. 자동차 그, 왜 자동차 가는 길을 자전거가 가로막어?라고 처음에 부정적이었는데 네네. 그것이 차츰 이해되고 설득되고 공감이 되면서 아 자전거한테 이렇게 길 내줄 필요가 있겠구나
1: 네.
0: 시작된 게 오늘날 우리가 보는 그들의 모습이거든요.
1: 네.
0: 우리가 지금 겪는 모습을 똑같이 겪었어. 우리가 다르지 않다 이 생각을 하고 그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나누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서 이전에 뭐 자전차 행동이라든가 이런 사회적 활동을 하면서
1: 네.
0: 자전거도를 좀 놓으면 어떻겠는가 이 목소리를 강하게 좀 주장하고 했는데
1: 네.
0: 그게 좀 좌절의 그 상황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 얘기도 굉장히 깊은 얘기니까 굉장히 네. 나지 하는데
1: 깊은 얘기예요.
0: 거기에서 네. 제가 영감을 얻은 가장 그 핵심적인 게 뭐였냐면 자전거를 들게 하고 일상에서 그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많아질 필요가 있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됐죠.
1: 네.
0: 그래서 만든 게 탄감자.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와, 제가 길중 대장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늘 느끼는 거지만 정말 열정적이시다. 그리고 정말 자전거를 사랑하신다. 그게 너무 많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방송의 주제는 정말 자전거에 대한 사랑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0: 자전거 재밌잖아요. 두 분도 느끼시겠지만
1: 재밌죠.
2: 재밌죠. 자전거. 차로 느낄 수 없는 또 걷는 것으로 느낄 수 없는 것을 느끼게 해주니까요. 예.
0: 뭐 자전거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1: 네.
0: 아까 말한 처음에는 내가 이런 데를 이렇게 다녔어라는 그 일종의 정복욕구나 성취감도 이렇게 느껴지기도
2: 그렇죠.
0: 하고
2: 예.
0: 또 하나는 자기와의 싸움이잖아요. 이를테면 고개 넘는 거.
2: 예.
0: 그 두 분도 고갯길 많이 넘어보셨는데 내려봐라 고민은 한참 몇 번씩 하잖아요. 그러다가 내가 이걸
1: 내려봤어요. 내려봤는데
0: 저도 내려봤어.
1: 똑같아요. 네. 내리나 안 내리나 똑같아.
0: 맞아요.
1: 똑같이 힘들어.
0: 그래서 나중에 그 터득하는 거는
1: 그냥 가는 거야.
0: 버티고 가면 아 그게 가능하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이 자신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 것도 자신의 그 정신적 강인한 그 자아를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그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저희가 탄감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50몇 주면 대략 한 30, 40주는 30주, 만날 거예요. 못해도 겨울 빼고도
1: 정말,
0: 네. 그러면
1: 일주일에 두 번 만나게 됐잖아요. 토요일도 보고 일요일도 보고 어떤 날은 2박 3일로도 보고
0: 내내 어떨 때는 하루 종일 자전거를 타기도 하는데 그 시간 동안 뭐 하겠어. 계속 이런저런 얘기 하잖아. 그러면서 그런 그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는 그 이야기는 더 깊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탄감자가 하는 건 사실은 자전거를 타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소재가 자전거일 뿐이지
1: 네.
0: 우리가 별거 그렇죠. 다 하잖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1: 와, 저희가 결국에는 자전거에서 공동체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 대장님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0: 그래요.
2: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1: 벌써 이렇게 한 시간이 지났는데 저 마지막 인사하시면서 처음 소개해 주셨던 우리 길벗 김길중 대장님의 그 소개해 주셨던 멘트도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0: 제 정체성을 표현하는 게 자전거, 도시, 라디오, 전주, 시민.
1: 맞아요.
0: 이걸 다 그 안으로 오늘 얘기도 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 네.
0: 자전거는 도시를 이롭게 하는 굉장히 그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고 그 도시 우리 도시 전주가 뭐 요즘 위기나 뭐 소멸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그 위기가 그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적용되는 거 아니거든요. 위기가 어떤 때는 기회가 되기도 하잖아요. 우리 도시 전주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그 목소리를 내고 도시의 주인이 될 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야기를 도시학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1: 아, 저희가
0: 주로 걸어놓은 게 자전거입니다.
1: 저희 대장님과 얘기가 너무 재밌는데 다음을 조금 더 기약

0: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니까요. 예. 어느새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0: 네.
1: 지금 오늘은 뭐 자전거 이야기와 뭐 탄감자 그리고 뭐 도시 이야기까지 좀 폭넓게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오늘 딱 그 에피소드만 예, 그 중에 에키슨 에피소드만 들었던 것 같아요.
0: 네.
1: 예. 다음 기회 되면 네. 탄감자 모임이 이제 자전거를 일상으로 예, 만드는 과정이나 아니면 탄감자가
0: 네.
1: 뭐 생겨난 배경 같은 것들
0: 저희가 어쩔 수 없이 2부를 더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김길준 대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라이딩스타 박정규였습니다.
1: 네. 라이딩스타의 강황규였습니다. 예, 다음 방송에서도 재미있게 또는 의미 있는 자전거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건강한 라이딩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0: 또 만나요.
2: 반갑습니다.
3: 지금 여러분은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0: Athens.
1: Hey.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FM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전라북도 전주

우주권역에서 FM 라디오를 통해 청취 가능하며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2024년 2월 14일에 개국했는데요. 방송국의 위치는 전주역 근처에 소재하고 있으며 방송 심의를 준수하는 정규방송입니다. 오늘 전주 FM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요. 앞으로는 지금 듣고 있는 채널 FM 93.5 MHz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방송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방송 채널 고정 기억해주세요. FM 라디오 주파수 93.5 MHz입니다. 전주 FM이 기존에 들으셨던 지상파 라디오 방송과 청취 방법은 같지만요. 하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전주 FM 방송의 진행자와 제작자는 전주 전북 지역의 다양한 시민과 다양한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존의 보통은 라디오 방송에 있어서 대다수가 청취자였다면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은 시민이 우리가 청취자도 될 수 있고 직접 방송하는 진행자도 될 수 있는 시민과 공동체에게 열린 방송,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비영리 조직에 의해 운영되며 공공성과 공익성, 시민의 참여성과 주체성, 문화적 다양성, 지역성과 공동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은요, 동네 이웃, 우리들의 일상 이야기와 지역 의제, 현안, 정보, 시사 토크, 그리고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과 지역 문화 예술, 문화 행사 소개, 지역의 재난 재해 방송 등을 중심으로 준비하거나 방송하고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의 청취 방법 알려드릴게요. 방송은 기본적으로 지금처럼요. 라디오를 통해 청취 가능하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전주 공동체 라디오 또는 전주 FM을 검색하신 후 구독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실시간 방송 청취 가능합니다.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공동체 라디오를 검색하신 후 앱을 다운받으시면 무료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 FM 방송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인터넷 검색창에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소개와 기타 내용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은요. 기억해주세요.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은 라디오 주파수 FM 93.5 MHz를 통해 앞으로도 계속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시면 방송국 위치와 홈페이지, 유튜브, 전화번호 등이 나와 있으니까요.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음악과 함께하는 방송 시간입니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의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여 FM 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대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대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No matter what, no matter what, you got.

안녕하세요. 전주 FM 93.5 메가헤르츠 공동체 라디오 천천만만 커뮤니티의 니맘 내맘 저는 DJ 홍유만입니다.

매일 화요일 아침 9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서울의 한 미술관으로 모셔가 보려고 합니다. 직접 기차를 타지 않아도, 미술관 입장권을 끊지 않아도 방 안에서 함께 떠나는 전시여행. 오늘 방구석 미술관 라디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날 전시는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데미안 허스트, 진실은 없어, 그러나 모든 것은 가능하지 입니다. 제목부터 쉽지 않죠? 진실은 없어, 그러나 모든 것은 가능하지. 마치 철학책 제목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다녀오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전시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6월 28일까지 지금 전시가 계속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디가 이 방송을 준비한 이유는요. 오늘 방송 목표는 하나예요. 현대미술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데미안 허스트라는 이름이 낯선 분도 방송이 끝날 때쯤엔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현대미술은 정답을 맞히는 게 아니라 질문을 시작하는 거구나. 오늘 한 시간 동안 우리는 네 가지 질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왜 현대미술은 가끔 아유 저런 건 나도 하겠다 라는 말을 듣게 되었을까? 두 번째, 데미안 허스트는 왜 죽은 동물, 약장, 해골 같은 조금 불편한 소재를 미술관으로 가져왔을까? 세 번째, 우리는 과학, 의학, 돈, 예술 중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을까? 네 번째, 전시장의